0: 오늘도 은혜의 대문이 열렸습니다. 감사의 빗자루와 찬송의 멜로디 가득한 하루 되시길 소원합니다.
1: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넉넉한 시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랑의 뜰한 장찬희.
0: 안녕하세요. 박은영 집사입니다.
1: 제 목소리가 굉장히 처음부터 크게 들어갔네요. 네. 아, 집사님 레고 들어보셨죠?
0: 네. 네, 그럼요. 그 유명한 블록놀이 장난감이잖아요. 요즘 어른들도 좋아해서 취미로 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저기 춘천에 네, 가면 네, 테마파크가 있죠.
1: 맞습니다. 그런데 레고를 조립하다 보면요, 신기한 게 있습니다. 만드는 도중에는 이게 도대체 뭘 만드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죠. 지금 내가 제대로 만들고 있는 건가 의심되는 순간도 있고 말입니다.
0: 네, 맞아요. 부품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모양도 복잡해서 완성된 모습을 상상하기가 어려울 때가 종종 있죠.
1: 네, 그런데 설명서를 따라서 끝까지 조립하고 나면 전혀 다른 모습과 마주하게 됩니다. 처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멋진 모습으로 말이죠.
0: 네,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의 모습만 보면 연약함도 많고 부족한 것 투성이에 이해되지 않는 일도 많습니다. 그래서 낙심할 때도 분명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르게 바라봐 주시죠.
1: 네, 씨앗을 보면 꽃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꽃은 씨앗 안에 이미 담겨 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의 몸은 연약하고 불완전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 담긴 영광스러운 부활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활을 통해 우리를 아주 새롭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0: 네, 썩어질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무능한 것이 전능한 것으로,
1: 아멘, 아멘.
0: 허물이 가득한 것이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것으로 변화되는 거죠.
1: 아멘.
0: 단순히 다시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가장 완전한 모습으로 새롭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의 영광이겠죠.
1: 자, 고린도전서 15장 49절 말씀 함께 나눌게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0: 아멘.
1: 하나님께서 주님에 대해 우리의 불완전함을 완전함으로, 사망을 생명으로, 상처와 수치를 찬란한 영광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도 이런 희망찬 마음 가지고요, 방송가족분들께 이런 희망의 선물, 영적 보약 두 가지 챙겨드려야겠죠?
0: 네, 그렇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서 힘차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말씀 씨앗 이미지 준비했습니다.
1: 자, 오늘도 성경 구절 네 구절 준비했어요. 오늘 성경 네 구절 일상 가운데서 틈틈이 읽고 또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주는 감동과 교훈이 가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어떤 구절들을 준비했는지 방송가족분들께 소개해볼까요?
0: 네, 첫 번째 말씀은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1: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잘 기억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을 것이다 라는 거 기억하면 참 좋겠고요. 자, 빌립보서 3장 21절입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0: 아멘.
1: 아멘. 부활 소망이겠죠?
0: 네, 다음은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1: 이 로마서 8장 24절 25절 말씀인데 이 소망의 인내라는 표현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보지 못하는 것, 우리 안에 담겨있는, 이미 우리한테 밝혀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안에 담겨있는 그 부활의 형상, 그것을 기대하면서 소망으로 인내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요한 1서 3장 14절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0: 아멘. 아멘. 네, 이렇게 하나의 주제와 메시지를 다양한 관점에서 묵상할 수 있도록 네 가지의 성경 구절을 선정했습니다. 받기 원하신 분들은 샵 9330번으로 씨앗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오늘 사랑이 뜰한 방송이 마치기 전까지만 자유롭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 자, 저희가 뭐 말씀 구절을 뽐내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겠습니까?
0: 네.
1: 여러분께서, 정말 말 그대로 여러분께서

0: 말씀의 은혜를 정말 가득가득 누리고 고백하고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받아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하나하나 읽기라도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삶에 있어서 하루의 방향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1: 네.
0: 샵 9330번으로 씨앗, 네, 씨앗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1: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선물이 준비되어 있죠.
0: 자, 매일의 기도로 일상을 바로 세우고 여러분의 삶에 기도의 물꼬가 트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랑이 뜰한 오늘의 기도문.
1: 네,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오늘의 기도문을 나눠드립니다. 매일 저희가 여러분들께 방송 키워드 알려드릴 건데요. 기도문 받기 원하신 분들은 그 키워드를 넣어서 샵 933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장으로 기도문이 전송됩니다.
0: 자, 오늘 보이는 라디오 함께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미 확인하셨을 것 같아요. 네, 두 글자. 오늘 두 글자의 키워드입니다. 자, 오늘 키워드를 이제 우리 집사님께서 이제 요즘 매일 좀 하나하나 단서를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1: 아, 오늘 준비 안 했는데 어떡하죠?
0: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아, 오늘은 어떤 그 대한민국 도시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1: 아, 네. 네,
0: 오늘 그래. 예.
1: 아, 그렇죠. 해명, 그리고 예. 우리 그 찬송가 있잖아요. 전 예. 이게 제일 먼저 생각나죠.
0: 딴딴딴딴딴딴. 할렐루야. 그렇죠, 그렇죠.
1: 네, 그 앞에.
0: 예, 맞습니다. 네. 예. 지금 제가 좀 확인을 해봤더니 전라남도에 그 위치하고 있는 군입니다. 군인데 여기가 기암괴석과 광활한 갯벌. 그리고 불타는 석양으로 유명하대요.
1: 네, 피디님 여기 가보셨어요?
0: 아, 한번 가봤어요.
1: 저도 가봤는데 아, 굉장히 도시가 이렇게 조용하면서도 고즈넉하면서도
0: 아,
1: 또 맛있는 것도 많잖아요.
0: 맛있는 거 많은 건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저는 그때 여행으로 간 것이 아니라 그때 선교 여행 갔어요.
1: 아, 그래요?
0: 그래서 그 농어촌 교회를 좀 섬기고 돕기 위해서 교회를 방문했거든요.
1: 아, 그렇구나.
0: 그래서 열심히 아이들 섬기고 주일학교뿐 아니라 이제 교회 어르신들 섬기고 하느라 제가 그 도시에 명소나 이런 데는 못 가봤는데 한번 다음에는 여행으로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그 해안도로를 쭉 타고 가면은 네. 정말 멋집니다. 특별히 이렇게 해질 무렵에 가면은 네. 아름다운 노을을 볼 수 있는 곳인데요.
0: 법성포 굴비가 유명하다고 하네요.
1: 그렇죠. 굴비하면
0: 법성포 굴비.
1: 굴비하면
0: 여기 땡땡 굴비.
1: 그렇죠.
0: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대충 감을 잡으셨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그 우리 집사님께서 땡땡땡땡 할렐루야 하셨으니까
1: 네.
0: 저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주님께 땡땡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1: 네, 네 하나님께 이걸 올려야죠.
0: 그렇습니다. 땡땡과 존귀가 주님께 영원히 상달되기를 바라면서 네, 띵동 네. 이응 기억입니다. 이응 기억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근데 또 굴비가 갑자기 먹고 싶네요.
0: 아, 그래요? 굴비 좋아하십니까?
1: 오늘의 키워드와 관련이 있다 보니까
0: 아, 맞아요.
1: 또 굴비가 생각나네요.
0: 자, 오늘의 키워드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오늘의 키워드 공개합니다. 기도문 받으실 수 있는 키워드 뭘까요?
1: 네, 영광입니다.
0: 아, 이런 힌트도 있겠네요. 그 크리스천 배우나 혹은 크리스천 연예인들이 뭔가 그 시상식에서
1: 그렇죠.
0: 상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올려드리고요.
1: 네.
0: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1: 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늘 매일매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0: 맞아요.
1: 돼야죠.
0: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이 예배인데 그 예배 자체가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1: 네.
0: 솔리데오 글로리아. 우리 항상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 네. 맞습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늘도 외치면서 찬양 한 곡 듣고 와서
0: 맞아요.
1: 또 문자 소개할게요.
0: 자, 오늘도 주님께 힘찬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바라면서 자, 이 시간 김지산의 찬양 준비했어요. 아마 굉장히 낯선 찬양일 텐데 제목부터가 감동입니다.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이 찬양 여러분과 나누고 돌아와서 여러분의 문자 소개할게요.

0: 그것도 돌아 돌아 다시 우리한테 오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쏟아내시면 참 좋겠어요. 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5776번님 고백해 주셨고, 그리고 1234번님.
1: 네, 샬롬, 상쾌한 아침입니다. 내 삶을 날마다 새롭게 무장할 생명의 말씀, 오늘도 주님께 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0: 아멘, 아멘. 새롭게 무장할 생명의 말씀, 말씀으로 우리 하루를 단장하면 참 좋겠습니다. 자, 3013번님.
1: 네, 오늘도 진심을 다해 주 하나님께 순종하며 기도와 예배로 나아가길 소망하며 소중한 복음 씨앗 받아서 이웃들에게 전하며 기쁨 누리는 하루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0: 아멘, 아멘. 자, 0360번님께서 영광 영광 하니까 굴비 생각나요. 친정 남편이 그 가시를 발라서 밥 위에 올려줬던 기억이 납니다.
1: 아유, 굉장히 자상하신 분이셨네요.
0: 예,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라고. 그러고 보니까 제가 아내에게 생선 같은 거 발라서 올려주거나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1: 없다고요?
0: 예.
1: 없다고요?
0: 예, 없다고. 왜냐하면 저보다 더 잘 바르거든요. 네.
1: 그래도 한 번쯤 발라주세요. 아마 아내분께서 어머 남편이 날 이렇게 사랑하나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0: 먹는 스타일이 좀 달라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러니까 이게 좀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서는 납득이 안 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약간 그 통째 먹는 스타일입니다.
1: 아, 정말요?
0: 통째로 약간 갖고 와가지고
1: 뼈까지?
0: 뼈까지 먹진 않고 그 통째 들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발라서 먹는 게 아니라
1: 네.
0: 뼈 그 통째로 들고 와서 그거를 그냥 입으로 집에 넣어가지고 뼈만 뱉어내는
1: 충격인데
0: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네 그러다 보니까 스타일이 다르죠.
1: 상남자인데요.
0: 그렇다기보다는 약간 바르는 게 너무 좀 귀찮다 보니까 습관이 됐어요.
1: 네.
0: 그냥 입으로 통째 집어 넣어가지고 뼈만 뱉어내는 약간 그런 느낌인데.
1: 네, 모두들 가시 조심하십시오.
0: 아, 정말로 가시에 지금 찔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데. 자, 6045번님.
1: 네, 화이팅! 말씀 씨앗으로 오늘도 행복하게 시작하겠습니다.
0: 야, 여러분, 말씀 씨앗 좀 챙겨가시면 참 좋겠어요. 4640번님.
1: 네, 오늘 다락방 하신가 봐요.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다락방 식구들과 함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0: 다락방, 뭐, 소그룹, 그리고 목장. 그러니까 정말 우리 안에서 작은 교회 그렇게 일어나갔으면 좋겠어요.
1: 네.
0: 작은 공동체, 그 예수 공동체를 일어나가서 그것이 하나하나 연합돼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고 교회가 더욱더 견고히 세워지면 참 좋겠습니다.
1: 아멘.
0: 자, 저희 가정이 누리는 모든 은혜를 오로지 주님께 감사와 영광으로 올려드립니다. 3013번님 고백해 주셨고요. 0675번님.
1: 네, 오늘도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 찬송으로 세상을 이기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오늘도 소망합니다.
0: 네, 0675번님의 이 고백을 담아서 찬양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음성가 찬양. 그 유명한 찬양 준비했습니다.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또 일상이 주님께 기쁨과 또 예배가 되기를 바라면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 여러분과 나누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사님 오늘 키워드 다시 한번 좀 공개해 주시죠.
1: 네, 오늘의 방송 키워드는 영광입니다.
0: 아, 네. 지금 제가 울산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했었는데 울산 지역에서 오랜만에 극동방송 사랑했다는 듣고 있어요. 예전에 울산에서 할렐루야 셋이 제가 2015년 6년에 했던 프로그램입니다. 2015년 16년에 했던 프로그램.
1: 어머머머.
0: 그러니까 10년 전에 했던 프로그램을 들으셨대요. 그 PD님은 여기서 다시 만나니 영광입니다. 이제는 대전극동방송 사랑의 뜰한 애청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해 주셨는데 7406번님 반갑습니다. 저의 굉장히 부족했던 모습을 기억하실 것 같아서 얼른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0: 지금 우리 지역에서는 어떤 사역들이 펼쳐지고 있을까요?
1: 이 시간 지역의 다양한 행사와 사역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0: 네, 이 시간에는 대전과 충청 지역의 행사와 사역 소식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립니다.
1: 자, 여러분의 소식도 기다립니다. 샵 9330번, 우물점 9330번으로 어떤 이벤트라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나 기관에서 행사가 예정돼 있다면 네, 적극적으로 소식 남겨주시면 저희가 함께 이 시간을 통해서 친절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어떤 일상 가운데 주어진 다양한 소식들 있잖아요. 뭐 생일이나 기념일이나 아니면 뭐 아들이 뭐 군대를 갔다든지 뭐 다양한 그 크고 작은 일들, 이벤트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내용들을 이 시간 샵 933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 시간만큼은 빠짐없이 하나도 빠짐없이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0: 네, 매주 금요일 일드랑 광장을 한층 풍성하게 만들어주실 분이 계시죠. 네. 남지구 PD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2: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에게 소식을 전하기 위해 날아온 비둘기 남지구입니다.
1: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1: 자, 비둘기가 날로날로 좀 비대해지고 있다. 편이 좀 약간 좀 너무 미안한데.
0: 근육인가요? 살인가요?
1: 근육이에요.
0: 아, 그 운동하시죠?
2: 아니, 맞아요. 오늘은 조금 붓기인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어제 저녁에 빵을 먹고 잤기 때문에 잔뜩 부어있어서.
1: 빵 굉장히 깊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제는 또
0: 스트레스 받으셨나?
1: 참지 못했나 봅니다.
2: 가장 저희가 사랑하는 하레하레 빵집을 저희 아내가 다녀왔기 때문에
1: 아, 그래요?
2: 안 먹을 수 없었습니다.
1: 아, 네. 아무튼 혼자 맛있게 먹었다고 합니다. 자, 아무튼 우리 어떻게 이 시간 광장 진행되는지 우리 박은영 집사님께서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이 시간에는 다시 듣기와 미리 듣기 그리고 함께 듣기로 나누어서 소식을 전해드리는데요. 다시 듣기는 진행된 행사 소식이고요. 네. 미리 듣기는 예정된 행사 소식, 그리고 함께 듣기는 아까 PD님께서 또 설명해 주셨죠. 여러분들께서 샵 933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그 모든 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보내주시는 문자 다 저희가 소개해드리니까 적극적으로 샵 933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네, 그리고 또 남한테 좀 자랑하기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마음껏 또 축하해드리겠습니다.
1: 예, 여러분의 마음을 그냥 쏟아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광장이니까요. 자, 오늘은 미리 좀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이제 다시 듣기보다 예정된 행사 중에서 굉장히 저희가 사랑에 뜰한 방송 가족분들께만 드리는 좀 특별한 이벤트가 있거든요.
0: 오.
1: 그 이벤트를 좀 강조해서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떤 소식인지 간략하게 우리 남지구 PD님께서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어제는 분명히 제가 소개한다고 했는데.
2: 네, 맞습니다.
1: 조금 민망해서.
2: 갑자기 제목시 된군요. 네. 네, 아무튼.
1: 아, 오늘 좀 컨디션이 좀
2: 알겠습니다.
1: 목소리가 네. 선명하지 않다 보니까. 네, 좀 넘겨봅니다.
2: 네, 제가 대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 정말 참여하면 후회되지 않는 소식 전해드릴 텐데요. 저희 대전 극동방송에서 우리 청취자와 함께하는 다윗

0: 상영회를
1: 영화
0: 7월 9일 날에
1: 애니메이션입니다. 네.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영화 다윗을 네. 저희가 상영회를 좀 진행하고자 해요. 그것도 심지어 개봉 전입니다.
0: 맞습니다.
1: 개봉이 이제 예정돼 있는 날보다 저희가 앞서서 개봉 전에 여러분께서 영화를 보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릴까 하는데 7월 9일 목요일 그리고 이전에 저희가 신의 학단 그 영화 상영회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는 오전 시간이었거든요. 이번에는 몇 시죠?
0: 네, 이번에는 오후 6시에 시작합니다.
1: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녀분들과 함께 오기도 너무 좋은 시간대입니다. 오후 6시에 다윗 애니메이션 영화 다윗을 진행할 예정인데 어디서 진행하죠?
0: 네, 이 장소는 롯데시네마 롯데백화점에 있는 곳에서 진행이 되고요. 네,
1: 대전이죠.
0: 대전 서구 대전점. 네, 괴정동에 위치한 곳에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그리고 이 다윗이라는 영화 킹 오브 킹스를 뛰어넘는 화제작이라고 이미 많이 널리 알려져 있어요.
1: 맞아요. 북미 지역에서 엄청나게 이제 박스오피스 1위에 오를 정도로 유명했던 킹 오브 킹스를 넘어서는 그 제작진들이 이제 열심히 제작을 한 그 제작진은 아닌가 보네요. 킹 오브 킹스를 뛰어넘는 화제작이라고 네. 하는데 정말 중요한 정보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0: 네.
1: 이게 한국 그 더빙에 참여한 그 캐스팅이 엄청 대단하다고 들었거든요.
0: 맞습니다.
1: 어떤 분들이 참여하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0: 네, 먼저 다윈 역할에 박보검 씨가 등장을 하고요. 이제 사무엘 역할에 장광우 장로님께서
1: 네.
0: 네, 등장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골리앗 역할에 시영준 성우님께서 참여해 주시고요.
1: 성우 중에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고
0: 맞습니다.
1: 들으시면 딱 목소리 아실 거예요.
0: 네.
1: 참고로 이분이 대전대학교 출신이십니다.
0: 네. 네, 그리고 니체베트 역의 차지연 그러니까 우리
1: 다윗의
0: 뮤지컬
1: 어머니.
0: 배우. 네, 맞습니다. 네. 뮤지컬 배우분이 참여해 주십니다.
1: 차지연 아시죠? 이제 복면가왕에서 또 엄청나게
0: 맞습니다. 네.
1: 5연승인가 했던 가왕으로 네. 많이 알려졌던 그런 분이신데 뮤지컬 배우시고 차지연 씨가 이제 다윗의 어머니 역할로 출연합니다. 그래서 더빙판으로 그래서 이제 더빙판으로 이제 방송 가족분들께 전해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상영회에 참여하는 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0: 네.
1: 하면 될까요?
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인 샵 9330번으로 영화라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링크 하나를 발송해드릴 거예요.
1: 네.
0: 그곳에 들어가셔서 성함과 연락처 그리고 함께 오시는 분이 몇 분인지 정도만 체크하시고 저희에게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 자, 7월 9일자고요. 7월 9일자 목요일입니다. 여러분께서 좀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는 것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추첨을 통해서 이제 그 티켓을 배부해 드릴 텐데 그냥 단순하게 갈 겁니다 하고 쉽게 취소하시면 그러니까 원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분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좀 잘 생각해 주시고 이제 이 시간 영화라고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청하시면 링크가 가는데 링크 작성을 좀 꼼꼼히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분 오시는지
0: 네.
1: 그리고 뭐 간략하게 어떤 그 사연들도 함께 남겨주시면 선정될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시트를 직접 만든 우리 남지구 PD님. 네.
0: 네,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서 사연 없이
1: 그래요?
0: 네, 기본 정보만 입력하시고 저희에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1: 아, 그래요?
0: 네, 맞습니다.
1: 아, 그러면 정말로 사연을 보고 뽑는 게 아니라 무작위 추첨이
0: 맞습니다. 이번에 무작위 추첨이어서 여러분께서도 신청하실 때 굉장히 간편하게 네. 신청하실 수 있으시고요. 특별히 오셔서 주차 어떻게 해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 알아서 해결할 예정이니
1: 그렇습니다. 티켓
0: 걱정하지 마시면
1: 됩니다. 예정이니까
0: 네.
1: 티켓 배부해 드리고 그리고 주차나 이런 것도 저희가 그 무리가 없도록 잘 해드릴 예정이니까
0: 네.
1: 주일학교 학생들이라든지
0: 네.
1: 혹은 이제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오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0: 네.
1: 어른들이 함께 봐도 너무 좋은 영화라고 하니까
0: 네, 맞습니다.
1: 여러분께서 애니메이션 다윗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면 된다고요?
0: 네, 샵 9330번으로 영화라고 남겨주시면 링크가 갑니다. 우리 7475번님께서 벌써 영화 5명입니다 남겨주셨는데
1: 5명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5명 정도까지는
0: 네.
1: 가능할 것 같아요.
0: 네.
1: 근데 좀 더 이제 늘어나게 된다면 이제 약간 저희가 좀 그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22명 갑니다. 뭐 이렇게 하면 약간 조심스럽죠.
0: 네.
1: 상영관 자체가 아주 넓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께서 신청하실 때 유의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그래서 문자에 남겨주시지 마시고 저희가 보내드린 링크로 들어가셔서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내주신 영화라는 걸로 해서 저희가 그 추첨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영화라고 보내주시면 링크가 가거든요. 링크를 클릭하시고 여러분께서 신청을 마무리해 주셔야지만

0: 제가 그 내용들을 보고 추첨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신청해 주시고 꼭 받으시는 링크를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샵 9330번 영화, 영화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시간과 장소 안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7월 9일 목요일 오후 6시입니다. 롯데백화점 대전점에 있는 롯데시네마에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상영할 영화는 다윗 더빙판입니다.
0: 그렇습니다. 더빙판. 자, 그리고 어떤 분들이 캐스팅돼 있다고요?
1: 네, 박보검님, 그리고 차지현님, 장광장로님, 그리고 우리 시영준 성우님까지 이렇게 다섯 분입니다.
0: 초호화 네 캐스팅이라고. 네. 초호화 캐스팅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자, 잠자코 듣고 계셨던 우리 꾀꼬리, 우리 박은영 집사님.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2: 너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요. 네. 그 문자 보니까 아까 여섯 명도 가능하냐고 또 보내셨는데.
0: 아,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근데 추첨이 될지 안 될지 몰라요. 네, 저희가 무작위 추첨이 될 것이기 때문에 네, 샵 9330번, 우물투 9330번으로 문자를 남겨주시면 영화라고 남겨주시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냥 문자만 보냈다고 끝이 아니라 영화라고 문자 남겨주신 다음에 링크가 가는데 링크를 꼭 클릭하시고 이제 여러분께서 그 내용을 작성해 주셔야지만 제가 그것을 통해서 추첨을 한다라는 것을 꼭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 보고 싶습니다라고 문자 보내셨는데 이러면 안 되죠. 아, 네. 대신 영광, 영화, 영화. 오늘의 방송 키워드는 영광이고 영화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근데 영화라고 또 영화 그렇기 때문에 네. 포함이 되겠네요.
0: 예, 예, 영화라고 문자 주시면 됩니다. 영화라는 두 글자만 담겨 있으면 링크를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께서 잘 참고해 주시고 지금 계속 신청이 오고 있습니다. 꼭 여러분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내용을 작성을 마무리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네, 계속해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그럼 다음 소식 전해볼까요?
1: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 준비한 내용 먼저 듣고 오면 될 것 같습니다.
0: 자, 그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잠시 그 예고편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1: 아, 예고편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여름 성경 캠프에 대한 내용인데 특별히 영어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0: 영어로요?
1: 네, 다음 세대 어린이들을 위해서 영어 여름 성경 캠프가 진행되는데 이곳에 원어민 선생님들까지 함께 참여해서 이 시간 특별하게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0: 자, 어떤 소식일지
1: 네, 그 대상자인 됩니다. 분들은 참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0: 자, 자세한 소식 한번 듣고 돌아올게요.
3: 안녕하세요. 2026년 잽스 여름 영어 성경 캠프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 찾아온 GOT 선교의 반달곰 최영일 목사입니다. 올여름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과 영어를 함께 선물하는 특별한 캠프가 찾아옵니다. 오는 7월 17일 금요일부터 18일 토요일까지 1박 2일 동안 대전 순복음교회에서 잽스 여름 영어 성경 캠프가 열립니다. 이번 캠프의 주제는 거룩한 용사, Holy Warriors, God Gives Victory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말씀을 통해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를 세워가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미국과 필리핀에서 온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영어 연극, 영어 말하기, 성경 스토리, 찬양과 예배, 베이스 트레이닝, 베이스 마켓, 팀 챌린지, 부서 활동, 그리고 시원한 물놀이까지 아이들이 즐겁게 영어를 배우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며 친구들과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캠프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잽스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도 함께 참가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여름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기를 배우고 영어로 세상과 소통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승리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청과 문의는 GOT 성교회 010-2440-8477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네. 다시 한번 이제 내용을 정리해 주신다면요.
1: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 광장에 반달곰이 찾아왔습니다.
0: 네. 네. 조류에서 반달곰까지 네. 다양하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1: 네. 네, 먼저 GOT 선교회.

0: 그래서 이번에 2026 잽스 여름 영어 성경 캠프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일시는 7월 17일 금요일부터 18일 토요일까지고요. 장소는 대전 순복음교회 바울 성전에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주제는 거룩한 용사, 이제 영어 버전으로 Holy Warriors God Gives Victory라고 하시고요. 또 대상자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100명을 선정해서 진행한다고 합니다. 접수 기간은 7월 12일 주일까지라고 하니 이 기간 맞추셔서 아마 일찍 신청하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1: 네.
0: 네, 그리고 이 캠프에 대한 내용으로는 아까 저희 다윗 상영회가 있다고 했죠. 뭐 그의 연장선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1: 다윗과 골리앗
0: 영어 성경 공부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이게
1: 저희가 이제 영화는 더빙판으로 보시고
0: 네.
1: 7월 9일날 영화는 더빙판으로 보시고 난 다음에 이제 영어로 네. 이제 다윗과 골리앗을 또 한 번 더
0: 네.
1: 이제 이번에 함께 또 캠프로 참여하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0: 네. 네, 그렇게 실체적인 공부는 영어로 다윗과 골리앗 하게 되고요. 이제 미국, 필리핀 대학생들 이 원어민 선생님들과 함께 영어 활동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말하기, 영어 발표.
1: 영어를 서로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0: 네.
1: 이런 기회 너무 좋을 것 같네요.
0: 네. 또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과 미션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캠프에 빠질 수 없는 예배와 또 기도의 시간까지 정말 알차게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1: 자, 이제 실제 이제 아이를 이제 어떻게 본다면 다 장성했지만 육아를 다 했고 아이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학창시절에 열심히 공부를 좀 시키고 했던 우리 박 집사님의 의견도 궁금한데 이런 거 괜찮지 않습니까?
2: 너무 좋죠. 왜냐하면 네. 공부는 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은 또 이렇게 친구들하고 또 원어민 선생님들하고 같이 게임하고 연극하고 또 기도하고 또 이렇게 교제하면서 아마 영어가 아닌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1: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도 많이 없어질 거잖아요.
2: 없죠. 네. 저희 아이들도 생각해보면 그 이렇게 영어 유치원 같은데 이렇게 원어민들하고 같이 함께 식사하고 또 야외에서 이렇게 활동하면서 자연스럽게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100명이나 지금 모집하고 있잖아요.
1: 네.
2: 초등학생 1학년 때부터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정말 딱 좋은 시기거든요.
1: 네.
2: 그래서 1박 2일이죠.
1: 네.
2: 캠프 적극 추천합니다.
1: 자, 7월 17일 금요일부터 7월 18일 토요일까지 진행이 된다라는 거 잘 기억해 주시고 어디서 열리죠?
0: 네. 대전 순복음교회에서 진행이 되고요. 우리 GOT 선교회에서 주관한다고 합니다. 네,
1: 대전 광역시 서구입니다. 서구 유등로 537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저희가 그 다 기억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이제 신청하시면 다 볼 수 있을 거예요.
0: 맞습니다. 단문 50원에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광장
1: 네.
0: 하시면은
1: 네, 내용
0: 이 내용들 정리해서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광장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1: 자, 다음 소식이요?
0: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제 정부 세종청사 기독교 선교연합회 주최로 정부 세종청사 맥주 감사연합예배가 예정돼 있다고 합니다.
1: 네.
0: 우리 국세청 기독선교회 정부 세종이 또 주관하면서 7월 1일 수요일 오전 11시 45분부터 12시 40분까지 정부 세종청사 육동 대강당에서 이 예배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특별히 말씀은 세종 온누리교회 선우권 목사님께서 선포해 주시고요. 이 찬양과 말씀 또 연합성가대의 찬송이 준비되어 있고 예배 후에는 김밥과 음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1: 네. 원하시는 분들 또 세종의 복음화를 간절히 바라시는 분들께서는 함께 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장소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 7월
0: 네.
1: 1일 수요일인데
0: 네.
1: 오전 11시 45분에서 12시 40분 뭐 1시간 정도 진행되는데 정부 세종청사 크거든요.
0: 네. 맞습니다.
1: 어딘지 알려주시죠.
0: 네. 정부 세종청사 육동 대강당입니다.
1: 육동입니다. 육동 대강당.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 점심 식사 시간인 것 같은데 잠깐 짬을 내가지고
1: 네.
2: 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0: 네. 네.
1: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것은 이런 내용을 내가 다 파악하기가 어렵다. 어딘지 내가 정확하게 머릿속으로 기억하기가 어렵다 하시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0: 네. 샵 9330번으로 광장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가 이 내용 정리해서 보내놓도록 하겠습니다.
1: 자, 이 뭐 세 가지 오늘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가장 먼저는 지금 계속해서 신청하고 계시거든요. 2026 대전극동방송 청취자와 함께하는 애니메이션 다윗 영화입니다. 애니메이션 다윗 더빙판 상영회 영화 상영회를 진행을 합니다. 7월 9일 목요일 오후 6시고요. 롯데시네마 대전점입니다. 롯데백화점 대전점에서 진행이 됩니다. 잘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0: 자, 내가 거기 신청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샵 9330번 영화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두 번째, 제 영어 여름 성경 캠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7월 17일 금요일부터 18일 토요일까지고요. 자 그리고 정부 세종청사 기독교 선교 연합회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7월 1일입니다. 7월 1일 수요일 오전 11시 45분 그리고 12시 40분까지입니다.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실 지금 오늘 저희가 영화를 신청이 거의 다 받고 있거든요.
1: 네.
0: 방송가족분들의 소식을 들어야 되는데 방송가족분들께서 영화만 보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야기들, 여러분의 이야기도 샵 9330번, 우물적 9330번으로 보내주신다면 저희가 잘 친절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문자 남겨주실 동안 함께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저는 함께 나누고 돌아와서 여러분의 소식 전해드릴게요.

0: 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찬양 함께 나누고 왔습니다. 자, 뜰안 광장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그 예정된 행사 소식들 열심히 전해드렸는데 이제는 이제 함께 듣기 시간입니다. 방송 가족분들께서 보내주신 내용들 저희가 한 분 한 분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 분이 이런 문자 주셨어요. 우리 박은영 집사님 네. 소개해 주시죠.
1: 매일 아침 지적 장애가 있는 울 이쁜 큰아이 센터 데려다주고 가는 길에 듣고 있습니다. 우리 딸은요 찬양도 잘하고요 교회 예배 때 안내 사역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밝고 맑은 딸을

0: 보내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1: 아, 감사합니다. 아유, 사실 얼마나 좀 지금까지의 여정이 쉽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큰 은혜와 감동들을 이제 계속해서 받아 누리고 계시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도 더욱더 이제 하나님 그 은혜 속에서 행복 가득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좋은 추억들 많이 쌓아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귀한 소식을 전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집사님, 오늘 키워드 궁금해하시는
0: 네,
1: 분 계시네요.
0: 영광입니다. 영광. 영광. 오늘의 방송 키워드는 영광입니다.
1: 자, 9572번님 문자 주셨어요.
0: 네, 어제 25일 봄 예술 심리상담 연구소에서 그림책 심리지도사 1급 수업 개강했습니다.
1: 야,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그림책 심리지도사. 저희도 한번 네, 심리를 그림책으로 한번 케어받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2: 그럼 하나님 권사님 오실 때 한번.
1: 그림책 너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소식이 도착을 했는데, 이 소식 한번 전해주실까요?
0: 네, 샬롬 사랑했더란 주말에만 듣곤 했었는데, 오늘 아이 유치원 학부모 참여 수업 가면서 신호 걸릴 때마다 문자 작성 중이에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1: 아이 또 사진 많이 찍으시고 하면 참 좋을 것 같고, 우리 남지구 PD도 이제 이렇게 참관 수업 간 적 있어요?
2: 아, 그럼요. 최근에도 다녀온 적이 있었고요. 네. 아, 그 시간 안 가면 많이 섭섭하겠더라고요.
1: 아빠들이 많이 많나 보네요.
2: 네, 맞습니다.
1: 아빠들이, 와, 요즘에 아빠들이 많이 가나 네. 보네요. 그러고 보면 저도 이런 참관 수업을 좀 참여를 해주면 좋겠다라는 제 가족들의 어떤 무언의 압박이 좀 있습니다.
0: 아이들 어렸을 때 추억 많이 많이 만드세요.
1: 맞아요,
0: 이제 크면
1: 맞아요.
0: 아이들이 우리랑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더라고요.
1: 네. 벌써 슬퍼지려고 하는. 아, 네, 지금 영화 신청이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0: 네.
1: 감사합니다. 저희가 당첨되시는 분들은 이제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릴 거기 때문에 당첨 문자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당첨됐다라는 이제 그 모바일 이미지를 보내드릴 거기 때문에 이제 그 이미지를 받으신 분은 당첨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9572번님 또 문자 주셨어요.
0: 이분 축하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엄마 85세 생일, 이방자 우리 엄마 생일 축하드리고요. 120세까지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1: 아, 우리 감히 방자 누님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네, 방자 누님. 네, 축복합니다.
0: 네, 축하드립니다.
1: 자, 더욱더 건강하게 120세까지 강건하게 사실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기도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9572번님 오늘 계속해서 일상을 나눠주시고 계십니다.
0: 오늘 엄마 목욕차가 와서 목욕하는 날이에요. 시원하게 잘 씻고 오세요.
1: 네. 그리고 사랑해드란 방송 축복합니다 하시면서 6995번님 은혜로운 아침 만들어주셔서 감사 감사합니다 라고 또 문자 주셨고요. 자, 이거는 우리 남지구 PD 좀 소개해 주실까요?
2: 네, 우리 543번님께서 장PD님과 박집사님 샬롬입니다. 청주에서 대전 어머님을 뵈러 왔습니다. 어머님 모시고 대전 동물원 사파리에 가려고 하는데요.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찾아와 주셨어요.
1: 자, 사파리가 있나 봐요.
2: 네, 있긴 합니다.
1: 월드. 월드인가요?
2: 네. 네. 네, 네.
1: 아, 그렇죠.
0: 근데 93세인데 굉장히 정정하신가 봐요.
1: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 동물원도 다 이제 가실 정도니까. 자, 앞으로도 더욱더 강건하게 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시고 또 가족들과 좋은 시간들도 많이 쌓아나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키워드 기도문 받기 어렵습니까? 라고 문자 주셨는데 어제 것까지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제 키워드가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나라. 근데 어제 키워드는 나라지만 기도 내용은 스스로 내 자신을 축복하는 기도문이거든요. 그래서 나라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어제자 기도문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3419번님 안타까운 소식 전해주셨어요.
0: 친정 아버님께서 넘어지셔서 인공관절 수술 후 입원 중이십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 품에 안기시는 기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응원 부탁드려요.
1: 친정 아버지께서 이제 수술 후에 입원 중이신데,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뭔가 연약하실 때 뭔가 그 종교적인 가능성이 좀 더 열리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심적으로 좀 위축돼 있다 보니까 뭔가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뭔가 의지할 대상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서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복음이 잘 들어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저 이제 괜찮아질 거니까 너무 제 목소리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저 점점 또 이제 방송하면서 괜찮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 나라라고 또 문자 주시고 계십니다. 나라. 어제자 기도문 받기 원하시는 분들. 오늘은 영광이죠, 영광?
0: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영화에 또 문자를 많이 보내주고 계셔가지고. 네. 정말 정보 정확하게 입력하시면 아마 영화 보실 수 있을 거예요.
1: 개별적으로 문자 드릴 테니까. 약간은 제 사연이 없이 그냥 정말 무작이잖아요.
2: 맞습니다. 네. 네.
1: 그래서 혹시 선정이 안 되더라도 너무 상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아무튼 오늘 뜨란 광장 이제 여기서 좀 마무리를 좀 지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남지구 PD님 우리 방송가족분들께 마지막으로 좀 짧게 인사 나눠주시고 오늘 1부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날씨 최고 온도 한 27도 넘게 올라간다고 해요. 많이 더운 날씨가 예상되니까요. 모두 수분 섭취 잘 하시고 더운 날씨에도 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전 다음 주에 오겠습니다.
1: 자, 빵 줄이고 더욱더 이제 단백질 위주로 해서 더욱더 다음 주에는 더욱더 근육질의 몸매가
2: 알겠습니다.
1: 돼서 돌아올기를 기대하겠습니다.
2: 네, 알겠습니다.
1: 네, 지금까지 뜨란 점점 더 날이 갈수록 건강해지고 있는 우리 비둘기 남지구 PD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시사님, 저희도 여기서 잠깐 인사드리고요. 2부 시간을 통해서 다시 찾아뵈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오늘의 방송 키워드는 영광입니다. 샵 9330번으로 보내주시고요. 또 씨앗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말씀 씨앗 이미지도 나갑니다.
1: 자,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정윤선의 찬양 여러분과 나누고 저희 2부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0: 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금요일 사랑의 뜰한 묵상 노트.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으로 약속해 주시고 말씀으로 성취해 주시는 분이다. 하루에도 나의 생각은 몇 번씩 바뀌고 흔들리지만 주님의 말씀만은 나를 다시 견고하게 만든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더 힘이 생긴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언제든지 우리를 만나 주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세상 살아가다 보면 두려운 일이 참 많다. 그때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본다. 지난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오늘도 기억해 본다.

0: 네, 사랑에 대한 2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저는 갈수록 제가 이제 뭔가 그 목소리가 돌아오는 것 같아서 기쁜 마음이고
1: 우리 PD님은
0: 점차 회복되고 있습니다.
1: 방송을 하셔야 살아나는 사람입니다.
0: 방송가족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저는 이렇게 사랑했더란 방송가족 여러분들이 PD님을 이렇게까지 사랑하는지 몰랐어요.
0: 아니라, 제가 너무 덩달아 저 들뜨고 있어가지고. 자, 아무튼 오늘 2부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선물 챙겨드리고 있어요. 네. 어떤 선물일까요?
1: 샵 933 영광, 오늘의 방송 키워드 영광이죠. 영광 보내주시면 오늘의 기도문 나가고요. 또 씨앗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말씀 씨앗 이미지 나갑니다.
0: 네, 찬양 한 곡 듣고 와서요. 2부 메인 코너입니다. 어메이징 클래식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 노래라는 곡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새 것이 되었죠. 그 새 것, 옛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 것으로, 새 노래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면서 네, 위버의 새 노래 함께 나누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자, 오늘 키워드 다시 한번요.
1: 네, 영광입니다.
0: 영광입니다.

0: 은혜로 다시 쓰는 당신만의 클래식이 펼쳐집니다.
1: 아름다운 선율이 흐르고 풍성한 은혜가 머무는 시간
0: 어메이징 클래식. 네, 이 시간에는 클래식 곡을 하나 선정해서 별도의 설명 없이 여러분들께 들려드립니다.
1: 여러분께서는 그 선율에 잠잠히 다해드리시면서 떠오르는 묵상과 또 그 감동을 제목으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여러분들만의 제목을 생각하셔서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샵 9330번으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1: 자, 그럼 이 시간 우리들의 클래식 선생님 한 분 모셔볼게요. 피아니스트이자 한밭대학교, 침례신학대학교, 또 충남대학교 겸임 교수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엘렉톤 전문 연주자이시기도 한데요. 최유미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0: 안녕하세요, 교수님.
1: 자, 열정적인 수강생인 저와 우리 박은영 집사님.
2: 네, 아주 우등생 분들이시죠.
1: 아, 네. 아, 그리고 우리 방송가족분들도 마찬가지라 생각을 하고. 자, 오늘도 이제 클래식 곡을 한 곡 또 준비해 오셨을 것 같아요.
2: 네.
1: 네. 어떤 곡일지. 근데 저는, 박 집사님, 저는 오늘 이미 들어봤거든요.
0: 아, 그래요? 어때요?
1: 지금까지 중에 가장 익숙합니다.
2: 맞아요.
0: 아.
1: 어딘가에서 분명히 한 번쯤은 들어봤어요.
2: 맞습니다.
0: 아, 근데 사실 저는 익숙하면 더 어렵던데.
1: 아, 그래요?
0: 왜냐면.
1: 아, 맞아. 네.
0: 이게 뭔가 모르면은 이렇게 새롭게 시도를 할 수가 있는데 익숙하다고 하면 왠지 그곳에
2: 맞아요.
0: 정답으로 에이. 가야 할 것 같은 아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1: 근데 제목은 아마 대부분 모르실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번 여쭤봅니다. 교수님, 그럼 오늘 이 곡을 굳이 좀 가지고 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좀 유명한 것을
2: 맞아요.
1: 모르시지 않으실 텐데.
2: 네. 한번 정말 이 멜로디는 누구나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
1: 네.
2: 그런 멜로디를 한번 들어보실 텐데 어제 그 월드컵 경기로 아. 참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1: 분노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네.
2: 그래서 어제 그런 마음을 조금은 이 음악으로 한번 좀 위로를 받고자 한번 골라본 곡입니다.
0: 아, 역시 교수님.
1: 약간 우리는 포기할 수 없고 주저앉으면 안 된다. 약간 그런 느낌일까요?
2: 네, 그러게요.
1: 아, 네. 아, 제가 너무 방향성을 또 제시하면 안 되니까. 자, 이 시간 이 지금 들려드리는 클래식 곡입니다. 이 곡을 들으시고. 여러분만의 제목. 근데 여기 안에는 여러분의 또 은혜와 또 감동,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좀 녹아들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익숙하다고 해서 제목이 뭐지 이렇게 답을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본인의 생각의 그 창작의 세계를
1: 맞아요.
0: 한번 펼쳐보세요. 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와 좀 접목시켜서
1: 맞아요, 네.
0: 제목을 붙여서 샵 9330번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1: 그렇습니다.
0: 되겠습니다.
1: 그래서 저희가 소개한 게 은혜로 다시 쓰는 클래식이라고. 아,
0: 다시 쓰는.
1: 그렇습니다. 은혜로 우리가 다시 한번 써보자고요. 자, 오늘 최유미 교수님께서 여러분께 추천해드리는 클래식 곡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제목으로 들으실지 기대하면서 들려드립니다.

0: 네. 어떤 거 들어보셨죠? 자, 이미 6357번님께서는 제목을 남겨주셨어요. 아... 제목을 남겨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만의 제목으로. 원래 제목을 남겨주시면 안 됩니다. 제 은혜로 다시 쓰는 클래식이기 때문에 제목 남겨주시면 되는데. 자, 오늘은 박은영 집사님 한번 그 감상이 좀 궁금한데요.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1: 제가 먼저인가요? 피디님이 먼저 안 하시고요?
0: 아, 저도 얘기할 텐데, 네.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네.
1: 저는 그냥, 한 사람. 네. One person. 아. 한 사람을 생각을 했는데요. 이 뭐든지 한 사람이 일어서면 뒤에 따르는 사람들도 일어서게 되거든요.
0: 아, 네네. 와.
1: 마음에 드십니까?
0: 한 사람이 일어서면 뒤에 이제 다들 주저하고 있다가.
1: 그렇죠.
0: 그럼에도 그래서. 불구하고 누군가 일어섰을 때, 저 사람이 일어섰을 때 나도 그렇죠. 용기를 얻는 거죠.
1: 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한 사람이 필요로 하잖아요. 네.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이 있고 네.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집단 가운데 한 사람이 필요로 아하. 하고 근데 물론 그 사람에게는 또 지도자의 그 짐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또 사명이라고 생각하면 일어서야 되지 않을까? 아. 이 또
0: 약간 뮤지컬 같네요, 진짜. 우리 집사님의 해석은 약간 뮤지컬처럼. 자, 다 이제 조용한 약간 절망의 분위기인데 한 사람이 힘겹게 딱 일어서는 거예요. 딱
1: 사실은요 오늘 새벽 예배 말씀에 좀 인용을 했어요. 말씀이 너무 은혜로워가지고 또 이 곡을 듣는데 생각이 나더라고요.
0: 함께 가자.
1: 네.
0: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가 아니라 혹시 함께 가실래요? 저는 일어나겠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네.
1: 네네. 아 PD님은요?
0: 아 저는 이거 저는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축구를 또 얘기했잖아요. 네. 제가 축구를 좀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제 제가 뭐 몸도 좋지 않았지만 제가 어제 기분도 좋지 않았습니다. 축구 경기가 제 하루의 어떤 그 마음을 되게 그쵸. 낙담하게 만들더라고요. 정말로. 아, 너무 약간 뭐 분노도 있고 기분 상하는 것도 있고 속상함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뭐 너무 그냥 하는데 의욕도 안 생기고 막 하는 거예요.
1: 아, 정말 좋아하시는

0: 그러니까 뭐 근데 이제 아직 뭐 저희가 그 아주 탈락은 아니지만 그쵸. 이렇게 가면 뭐 하나 야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그랬는데 제가 그런 마음 속에서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또 얘기도 해주셨고 그래서 제목을 그래도 가자 찬양 제목 중에도 그래도 가자라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겠나 그래도 가야지 아유, 그래도 가자 그래도 가자 약간 이렇게 제목을 좀 정해봤습니다.
1: 아,
0: 그래도 가자. 자, 우리 방송 가족분들도 궁금합니다. 방송 가족분들도 은혜로 다시 쓰는 클래식 제목 샵 9330번 우물점 9330번으로 문자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뭐 교수님께서도 굉장히 이 시간 선곡하시는데 좀 고민이시겠지만 저도 뭔가 클래식 다우면서도 또 사랑의 뜰한 다우면서도 또 어느 정도 세련되면서도 약간 또 감동도 있는 찬양을 좀 들려드리기 위해서 고민이 많거든요.
1: 네, 그러신 건 너무 근데 피디님의 선곡이 이 어메이징 클래식의 컨셉에 너무 찰떡인 것 같아요.
2: 맞아요, 맞아요.
1: 제가 더 감동받아요.
2: 아유, 아닙니다. 교수님이 또 인정을 하셨으니.
0: 아유, 아닙니다.
2: 듣고 싶네요.
0: 신병준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 연주 찬양으로 함께 듣고 돌아와서 여러분의 문자 소개할게요.

0: 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신병준의 감각적인 연주 찬양
1: 너무 좋습니다.
0: 함께 듣고 왔습니다. 자, 아무튼 어메이징 클래식 함께하고 계시죠? 네. 아, 뭐 막간을 이용해서 우리 집사님께서 오늘 키워드 잠시 다시 한번 좀 얘기해 주시죠.
2: 네, 영광입니다. 영광.
0: 네, 영광. 샵 9330번. 우물점 933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6995번님께서 극동방송 기도가 우리 자신의 기도로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서 아, 참 감사하고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바닷가 걸으면서 기도 드렸어요. 조금씩 주님의 방법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라고 고백해 주셨는데 아, 저희가 더 감사하네요. 자, 이제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서 네, 이 곡에 대한 지금 정말 유명한 보이스죠.
1: 네, 그렇다 보니까 정말 네. 찐 정답을 맞추셔 주신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0: 특별히 이 곡은 이 성악가의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1: 아, 맞아요.
0: 이 성악가의 것이 제일 유명한 것 같아요.
1: 그렇죠. 네, 아시네 우리 PD님들.

0: 8882번님.
1: 다 괜찮아. 내 곁엔 내가 있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따뜻한 주님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0: 다 괜찮아. 내가 책임지마. 너는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문자, 이렇게. 제가 좀 부르고 싶었는데 너무 높네요.
2: 많이 높죠. 네. 네.
0: 자, 6760번님께서 클래식은 나와 맞지 않다면서 그동안 클래식 방송 시간에 볼륨을 줄였던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클래식과 조금은 가까워진 것 같아요. 익숙한 곡인데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강한 팔로, 강한 편팔로 나를 보호하시겠다는 하나님과 도망 중에도 그 하나님만 믿고 따르겠다는 다윗의 다짐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제목,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만 따릅니다.
1: 아멘.
0: 문자 주셨어요. 자, 그리고 9310번님. 이분 아시는 것 같아요.
2: 제목을 맞추셨네요.
0: 이거 어떻게 다른 제목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2: 그러게요.
0: 라고. 네. 질 수 없다. 라는 그런 제목인 것 같아요. 자, 0360번님.
1: 네, 아픈 영혼들의 부르짖음을 호소하는 소리로 들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의 다 내게로 오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0: 자, 그리고 다 제목을 알고 계셔가지고. 자, 우리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라고. 아, 문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잠 못 드는 밤이라고 문자 주셨는데. 또 공교롭게도 너무 유명한 부분이에요. 제일 높은 부분. 이야, 대단합니다 진짜. 자, 0360번님 우렁찬 주님의 부르심 이라고 문자 주셨고요. 9572번님.
1: 네, 저는 힘내라 우리는 다시 할 수 있다고 할게요.
0: 그럼요.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 은혜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4428번님.
1: 네, 주가 함께 하시리라고 붙이고 싶습니다. 지금 고난과 문제가 있을지라도 주가 함께 하시니 승리할 것이다 라고 격려하고 힘주시는 것 같네요.
0: 이야, 너무 멋집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언젠가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는 고백이고요. 파란 하늘에 하얀 솜털 같은 뭉게구름으로 사랑으로 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굉장히 장문이네요. 자, 그리고 이거 좋네요. 7116번님.
1: 네, 힘을 내봐요. 다 울으셨어요? 고고싱.
0: 이제 울만큼 울었으니 이제 힘을 내봅시다. 라는 고백이고요. 자, 0675번님 생수 같은 예수님 문자 주셨고. 9459번님.
1: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힘내서 다시 일어서고 주님을 붙잡고 기다리면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극동방송 사랑합니다.
0: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섭시다 라는 또 제목 보내주셨고. 자, 파도가 일렁이는 바닷가 모습이 연상됩니다. 여름 시원한 바다,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기억합니다. 생수 같은 예수님 문자 주셨고. 754번님.
1: 네, 이 땅의 모든 문화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일어나게 하소서.
0: 야, 기도의 선포까지 남겨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자, 오늘 키워드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의 나날들 이라는 제목이 생각납니다. 1069번님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3108번님.
1: 네, 주님 모든 것을 영광 올려드립니다.
0: 네,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린다라는 고백까지 받아봤습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 교수님께서 한 분, 그 이 제목이 제일 기억에 남는다 그런 제목이 있을까요?
2: 아까 그 6760번님께서
0: 6760번님.
2: 네, 그 밑에 쪽에 보시면 저도 다윗이 떠올랐었거든요. 이 음악을 듣고.
0: 네네.
2: 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만 따릅니다.
0: 아하.
2: 네, 다윗의 다짐.
0: 예, 6760번님. 네. 이분께 저 선물을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물 문자 저희가 방송 마치고 개별적으로 보내드릴게요. 한 분 더 좀 기억에 남는 제목 있으실까요?
2: 아, 아까 제일 윗부분에 보시면요.
0: 네.
2: 네. 아까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의 나날들.
0: 네.
2: 또 오늘 이 묵상 키워드와 함께.
0: 네. 1069번님.
2: 아주 제목을 또 멋지게 지어주신 것 같아요.
1: 축하드립니다.
0: 1069번님까지 저희가 선물 잘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분은 더 추첨을 통해서 선물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너무나도 유명하지만 이 곡을 저희가 이제 좀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가족분들께서 이미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지만.
2: 맞아요.
0: 이 곡 어떤 곡입니까, 교수님?
2: 네. 이 곡은 다들 많이 아실 거예요. 근데 또 이 곡이 월드컵과도 굉장히 특별한 인연이 있는 그런 곡이거든요.
0: 네.
2: 이 곡은 이탈리아 작곡가 푸치니.
0: 아, 유명한 푸치니.
2: 네. 이 오페라의 오페라 투란도트에 나오는 넬슨 도르마입니다.
0: 넬슨 도르마.
2: 네. 이제 한국어로 얘기를 하면 뭐 공주는 잠 못 이루고, 아까 많이들 맞추셨는데, 혹은 뭐 아무도 잠들지 마라, 약간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0: 네.

0: 이 곡은요, 1990년에 이탈리아 월드컵 때 아까 피디님도 아시는 그 유명한 성악가 루치아노 파바로티. 네, 이 목소리를 통해서 1990년에 월드컵 경기 내내 시그널 음악으로 사용되었던 아, 또 이런 음악이에요.
1: 제가 1994년 미국 월드컵부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은 기억이 없어요.
0: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아마 전 세계인의 마음 속에 이런 뭔가 승리의 노래로 아마 남아져 있는 아. 곡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마지막 부분, 가장 높은 부분 그 가사가. 네, 빈체로.
1: 아, 빈체로요?
0: 네, 빈체로입니다. 네. 네. 그게 뜻이 나는 승리하리라.
2: 나는 승리하리라.
0: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외침은 어떠한 축구장의 이런 함성과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전 이 곡의 진짜 아름다움은 그래 나는 단순히 승리하리라 이런 말보다는 사실 이 노래는 아직 승리하지 않은 사람이 부르는 노래거든. 아. 네. 이제 많이들 아마 익숙한 이 곡이시겠지만 아마 줄거리는 잘 모르실 거예요. 대체
1: 아, 이게 승전가가 아니고
0: 네, 어떤 상황에서 이런 노래가 나왔나. 예. 이제 오페라의 좀 줄거리를 잠깐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이 배경은 중국이에요. 옛날 중국에 네. 아주 아름답지만 차가운 얼음 공주. 공주 이름이 투란도트예요. 아. 공주님 이름이. 그래서 투란도트가 있는데 자신한테 이제 청혼하는 왕자들한테 이런 세 가지 수수께끼를 내고 이 세 가지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면 다 처형을 하는 이런 무서운 일을 행합니다. 이 투란도트가.
1: 네. 네.
0: 근데 어느 날 이 칼라프 왕자가 이 공주 투란도트를 보고 첫눈에 반해요.
1: 예.
0: 그래서 나도 청혼을 해야겠다. 하지만 죽을 수도 있잖아요. 수수께끼를 못 맞추면. 그렇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수께끼에 도전을 하고 놀랍게도 이 칼라프 왕자가 이 세 가지 수수께끼를 모두 다 맞춰요.
1: 예.
0: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투란도트는 약속대로 이 칼라프 왕자랑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1: 예.
0: 근데 이제 투란도트는 남자에게 뭐 굴복하기 싫다면서 결혼을 거부하죠. 그러니까 오히려 칼라프가 뭐라고 하냐. 그녀에게 새로운 제안을 이렇게 해요. 당신이 내 이름을 맞추면 나는 기꺼이 죽음을 택하겠다.
1: 이름을 맞추면?
0: 네. 자기 이름 칼라프를 맞추면 기꺼이 내가 죽음을 택하겠다.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랬더니 이 대답을 들은 이 공주 투란도트가 이 분노한 나머지 온 나라에 명령을 내려. 내일 아침이 밝기 전까지 그의 이름을 찾아내라. 그의 이름을 찾기 전까지 오늘 밤에 아무도 잠들어서는 안 된다.
1: 오.
0: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서 나오는 노래가 바로 이 네슨 노르마. 아. 아무도 잠들지 마라.
2: 아.
0: 이렇게 나오는 노래거든요. 그래서 그날 밤에 이 칼라프 왕자는 홀로 이제 하늘을 바라보면서 노래를 해요. 이 모든 사람이 밤새 정말 자신의 이름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고 어쩌면 내일 아침에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1: 앞두고 있는.
0: 네. 네. 하지만 그는 두려움보다 희망을 노래하죠. 이렇게 아. 이렇게 외쳐요. 빈체로, 빈체로.
2: 아.
0: 네, 새벽에 밝아오면 나는 승리하리라.
2: 오.
0: 네, 저는 참 이게 감동적인 것 같아요. 이미 야. 이긴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1: 예.
0: 아직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 새벽을 믿으면서 부르는 노래잖아요.
1: 야.
0: 네,
1: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네요. 이제 사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어떤 그 승리의 노래들은 승리한 다음에,
0: 그렇죠.
1: 승리가 주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는 승리했다. 와 이런
0: 맞아요.
1: 거였다면.
0: 네.
1: 이 사람은 이제 이때 이제 아까 말한 칼리프는 승리가 주어지기 전에
0: 네.
1: 사실은 승리를 생각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0: 그렇죠. 얼마나 두려운 상황이었겠어요.
1: 근데 승리를 여전히 바라보고 믿고 확신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0: 그렇죠.
1: 네슨 도르마.
0: 맞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이제 아직 결과가 보이지 않는 순간들을 견뎌낸 인물들이 많잖아요. 아브라함은
1: 네.
0: 약속을 받았지만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고 요셉은 꿈을 또 받았지만 감옥을
1: 맞아요.
0: 지나야 했고
1: 네.
0: 다윗 아까 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광야의 시간을 또 지나야 했고
1: 네.
0: 그래서 이들의 공통점을 보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다는 것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저도 월드컵을 보면 이렇게 우승 장면보다 더 좀 감동적인 장면들이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선수 패배했지만 끝까지 뛰는 선수
1: 예.
0: 아니면 뭐 눈물을 흘리면서 동료를 격려하는 이런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인생을 이러한 모습으로 좀 바라보시지 않으실까 어떠한 뭐 성공을 했냐보다는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았는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섰나 를.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함께 좀 나누고 싶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1: 낙심하지 말지니
0: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0: 거두리라.
1: 아멘. 그렇죠.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아직 끝나지 않은 경기가 있으신지 뭔가 기다리고 있는 응답이 있으신지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으셨을 텐데 저는 오늘 이 푸치니의 아름다운 넷순 도르마의 선율 속에서 여러분들을 좀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편 30편 55절의 말씀을 보면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라.
0: 아멘. 아멘.
1: 밤은 길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벽은 반드시 찾아온다는 이런 또 믿음을 가지고 이런 오늘의 좀 작은 회복이 내일의 밝은 기쁨으로 이어지시기를 우리 가족 여러분들께 정말 소망합니다.
0: 아멘. 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1: 네.
0: 그 승리가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확신으로 다가오는 이 시간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약속된 싸움입니다. 승리가 약속된 싸움이니까 결코 여러분께서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최후 승리 바라보면서 우리도 아까 그 칼리프 왕자처럼 네. 나는 승리하리라. 결국에는 승리하리라. 나는 결국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이길 것이다.
1: 아멘.
0: 라고 고백하면서 담대한 걸음 내디딜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박은현 집사님 어떠셨을까요?
2: 오늘? 네. 전 두 가지를 읽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0: 아멘.
2: 이게 느껴졌고요. 두 번째로는 정말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또 사막에 강물을 또 나타내시는 네.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 소망하면서 또 오늘도 살아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0: 자, 오늘 어메이징 클래식 정말 어메이징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넬순 도르마 아주 정말 추천 찬양으로 추천 곡이죠. 추천 클래식 곡으로 전해주셨는데 많은 분들께서 마음의 동기부여를 얻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오늘 어메이징 클래식 함께 해주신 우리 최유미 교수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또 귀한 이야기 보따리 또 클래식 곡 들고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교수님.
0: 자, 잠시 저희 찬양한 곡 듣고 와서요 저희 끝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교수님 말씀 드리면서 떠올랐던 곡이거든요.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이미 이긴 싸움 이 찬양 여러분과 나누고 저희 끝인사 얼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사랑했더란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방송 키워드 마지막으로 좀 소개해드려볼까요?
1: 네, 영광입니다. 샵 9330번으로 보내주시고요. 또 씨앗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말씀 씨앗 이미지도 갑니다.
0: 네, 샵 9330.

0: 0번, 단문 50번, 장문 100원, 샵 9330번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다윗, 그 애니메이션 다윗 영화 상영회가 7월 9일 목요일 오후 6시에 대전 그 롯데백화점 대전점에서 진행될 예정인데 롯데시네마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혹시 앞서 내용 들으시고 아직 신청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샵 9330번으로 영화라고 신청해 주시고 링크 나갈 거예요. 그 링크 클릭하시고 정보 입력해 주시면 신청됩니다. 신청하기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샵 9330번으로 영화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오늘의 방송 키워드는 영광이고요.
0: 영광, 또... 영화. 아, 네. 각각 문자 주셔야 됩니다. 각각. 네. 그리고 씨앗 이미지도 놓치지 말고 잘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사랑해드란 제작 진행에 저는 장찬이었고요. 오늘도 박은영 집사님과 함께했습니다.
1: 네, 우리 모두는요.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0: 오늘도 열심히 사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세운 배제대학교 교수 선교회에서 전해드립니다.

방송가족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세계 한인 선교사 기도운동이 6월 30일 화요일부터 7월 3일 금요일까지 대전과학기술대학교에서 제5회 세계선교대회를 진행합니다. 기도와 복음의 지경을 넓혀주소서를 주제로 국내외 선교사와 목회자, 평신도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세계선교의 비전과 사명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계 한인 선교사 기도운동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학교 중고등부 전국연합회가 8월 3일 월요일부터 5일 수요일까지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소망수양관에서 제23회 청소년 드림수련회를 진행합니다. 나무와숲학교 권오희 목사님, 찬양사역자 러빔 등 다양한 강사를 초청해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중고등부 전국연합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전스테이션 미니스트리가 7월 30일 금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오메가 센터 처치 블레싱홀에서 55차 킹덤 콘퍼런스를 진행합니다. 오메가 교회 황성훈 목사님, 포드 처치 원유경 목사님, 순회 선교단 대표 김용희 선교사 등 다양한 강사를 초청해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비전스테이션 미니스트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안 마마클럽이 7월 14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천안 백석대학교에서 7월 연합 마중물 기도회를 엽니다. 나라와 열방 그리고 한국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은 천안 마마클럽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서구 갈마동에 위치한 갈마감리교회가 6월 28일 주일 오후 1시 30분 이정림 사모초청 찬양 간증집회를 엽니다. 자세한 내용은 갈마 감리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화의 샘이 6월 28일부터 10월 25일까지 매주 주일 오후 4시 온라인 강의로 원화의 샘 헬라어 과정 제2기를 진행합니다. 원어 성경을 통해 정확한 개념을 잡아주는 과정으로 원화의 샘 원장 윤영문 목사님께서 강의하십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화의 샘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GOT 선교회가 7월 17일 금요일부터 18일 토요일까지 대전 순복음교회에서 2026 잽스 여름 영어 성경 캠프를 진행합니다. 다윗과 골리앗 영어 성경 공부, 원어민과 함께하는 영어 활동, 뜨거운 예배와 말씀 등 다양한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7월 12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GOT 선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종시 연서면 기룡리에 위치한 세종 주님의 교회가 6월 28일 주일 오후 2시 건강관리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미국 일리노이주 주립대 약대 교수 데릭 김 박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종 주님의 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흥덕구 성복로에 위치한 함께 가는 교회가 7월 5일 주일 오전 11시 열방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스리랑카 펜타코스트 교회 프리안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다문화 사역에 관심 있으신 분은 청주 함께 가는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안내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dfebc.net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 행사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행사 시작 2주 전까지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1: 생명의 소리 극동 방송입니다.
2: 이 기쁜 소식을 매주 금요일 이 시간에는 대전 함께하는 교회 김요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3: 에베소서 2장 16절부터 마지막 절인 22절까지 읽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가로막힌 미움의 벽을 허물어뜨리셨습니다. 이 둘을 하나가 되게 함으로써 이 둘 모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찾아오셨고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도 찾아오셔서 평화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통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낯선 나그네나 손님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늘의 시민이요 가족입니다. 성도는 사도와 예언자들이 닦아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이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그 건물의 머릿돌이 되어주십니다. 건물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점점 자라갈 것입니다. 여러분 역시 유대인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친히 거하시는 곳으로 여러분은 아름답게 지어져 갈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16절에서 시작을 저희가 했는데요. 17절을 한번 잠깐 주목해 주시면 이런 내용,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셨다는 내용이 있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찾아오셨고 또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평화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이라고 할까요? 여러 가지 사역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 일들이 어쨌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있어 왔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찾아가는 혹은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로 찾아오시는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찾아오셨고 또 유대인들을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저도 마찬가지고요. 또 시기는 조금씩 다르고 또 그 어떤 방법이라고 할까요? 우리를 찾아오신 때나 그 방법이나 방식은 그 모양은 조금씩 다를지라도 그렇게 다양한 형태로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그게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는 바이죠.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다면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 스토리, 이야기에 대한 메시지로 이어지고 있잖아요. 오늘이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교회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교회가 우리가 같이 만들어가야 할 어떤 스토리들이 있어요. 지난주에도 여러분의 어떤 개인적인 이야기,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이렇게 써내려 가시는, 만들어 가시는 이야기들, 그 스토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었죠. 근데 오늘은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로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조금 전에 우리가 만나에 대한 혹은 만남에 대한 그 동영상도 보셨습니다만은 그 일을 하는 이유도 우리가 누군가를 그 만나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이웃이든 뭐 직장 동료이든 뭐 학교 학생 캠퍼스든 어디든 찾아가서 노크를 해서 우리 집에든 뭐 식당에든 어디든 이렇게 초대를 초청을 해야만 되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핵심적인 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분이 말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의 이웃이든 이 사람들 우리가 적극적으로 찾아갈 그런 책임이라고 할까요? 그런 필요가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일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좀 어색할 수 있지만 처음에는 좀 쑥스럽고 자연스럽지 않고 이럴 수도 있지만 나머지는 사실은 용기를 내서 우리가 요 부분만 시작을 하면은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저는 알아서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치면 안 되겠죠? 삶으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사랑을 또 메시지를 우리가 전해야 되잖아요. 일상 속에서. 그렇죠? 우리 일상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말이죠.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또 찾아갑니다. 18절 제가 또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통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스토리예요. 우리 모두가 하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은 열어주셨어요. 우리가 조금 뒤에 이 성경 구절을 더 읽을 텐데요. 혼자만 가지고는 어떤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교회의 어떤 그림이라고 할까요? 이미지라고 할까요? 그것을 충분히 전달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아무리 내 안에 어떤 열정이 있고 열심이 있고 어떤 복음에 대한 어떤 내가 그 많은

0: 정보나 지식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지라도 나 혼자만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그분의 성품이나 그분의 어떤 그분의 바램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충분히 표현해내고 그 보여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진 책임 중에 하나는 내가 물론 그 부분을 내가 온전히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한 가지가 있다면 한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교회 가족들이든 그러니까 다른 우리가 뭐 형제라는 표현도 쓰지만 연결해주고 소개해줌으로 인해서 오히려 보다 더 온전한 그 하나님의 이미지를 형상을 우리가 교회 이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은 본문인데요.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낯선 나그네나 손님이 아닙니다. 19절이죠.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늘의 시민이요 가족입니다. 성도는 사도와 예언자들이 닦아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이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그 건물의 머릿돌이 되어주십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족의 그림이잖아요. 그렇죠? 모든 게 내 시간이냐 뭐 내 돈이냐 내 물건이냐 내 소유이냐 이렇게 살 수도 있지만 사실은 좀 비참한 삶일 수 있겠죠. 그렇죠? 좀 안타까운 삶일 수 있어요. 근데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 우리가 인정한다면 이것을 누군가를 위해서 혹은 하나님을 위해서 혹은 이 나의 시간을 필요로 하고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나의 물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내어주는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 제가 이 시간을 쓰겠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빌려주신 이 물질을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이러한 모습으로 이 교회만의 스토리를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써내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대전 함께하는 교회 김요한 목사님의 설교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방송됐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전화 02-471-2501번, 471-2501번, 대전 함께하는 교회나 02-828-9330번, 828-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6월 26일 금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교단이 해결해야 할 최우선 시급과제로 다음 세대와 청년 세대의 이탈 방지를 선택했습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와 한국성결신문은 어제 발표한 인식조사에서 교단 운영의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응답자의 39.4%가 다음 세대와 청년 이탈 방지를 꼽았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이탈을 막기 위한 구체적 해법으로는 청년 맞춤 사역 확대가 42.1%로 가장 높았으며 신앙교육 강화와 가정예배 회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뒤를 이었습니다. 교단 내 양극화 현상과 관련해 세례교인 50명 이하 교회의 48.5%는 교회 학교가 전혀 없다고 답한 반면 목회자 이중직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6.3%가

0: 가 시대 변화에 맞춰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교회 학교 소멸 위기와 소형교회의 사역 정체라는 현실을 정량적 지표로 직시한 이번 실태조사는 관료적 교단 행정의 한계를 깨뜨리고 청년들의 현실 고민을 지원하는 맞춤형 사역 인프라 확충과 구조 조정 성격의 교회 합병 거버넌스를 선제적으로 가동해야 한다는 교계의 당면과 과제를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세군 한국 국군이 캄보디아 심장병 아동 의료 지원 사업 15주년을 맞아 현지에서 기념 만찬회를 열고 수술을 받은 아동들의 건강 상태와 성장 과정을 점검했습니다. 구세군 한국 국군은 오늘 발표를 통해 지난 24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김병윤 사령관과 과거 심장 수술 지원을 받은 아동과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만찬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세군은 지난 2012년부터 금융감독원, KB국민은행, 세종병원과 협력체계를 가동해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캄보디아 아동 110명을 한국으로 초청하며 국내 이송과 수술, 귀국까지의 전 과정을 지원해왔습니다. 구세군 김병윤 사령관은 여전히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아동들이 많다며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을 위한 장기적인 국제 의료 구호 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순한 일회성 수술비 지원을 넘어 수해 아동들의 성장기까지 오랜 기간 추적하며 가족들을 위로해온 이번 현지 행사는 보여주기식 과시선교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 공공기관들과 자원을 나누며 이웃의 절망을 돌보는 청지기적 구호 국제구호의 유연한 대안 가능성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독교 출판계가 2026 서울국제도서전에 참여해 단순한 서적 판매를 넘어 대중의 감성과 눈높이에 맞춘 다채로운 문화 마케팅으로 세상에 소통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출판협회 소속 15개 회원사들은 지난 2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막한 도서전에 6개 부스 규모로 동참해 오는 28일까지 문서 선교회장을 일구고 있습니다. 성서 유니온은 독자와 한 줄 평을 나누는 교환 독서와 향기 마케팅을 선보였으며 생명의 말씀사는 젊은 세대의 심리 코드를 반영한 사랑의 언어 프로그램을 전면에 내세워 개장 초기 물량을 완판시켰습니다. 지하교회 전도형 손바닥 성경을 전시한 문광서원과 기독교 독서 플랫폼 북서번트 등 참가 업체들은 참여형 행사를 통해 일반 관람객들에게 북한 선교의 실상을 알리고 기독교 콘텐츠의 사회적 접점을 확장하는 목회 거버넌스를 공유했습니다. 기존의 일방적인 판매 방식에서 탈피해 대중이 머물 수 있는 오감 만족형 문화 공간을 일구어낸 이번 도서전 참여는 기독출판의 위기 속에서 문서 선교의 문턱을 낮추고 기독교의 본질을 세상의 언어로 정교하게 번역해낸 실천적 대사회 소통 패러다임의 긍정적인 전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에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한국교회가 오랫동안 외면해온 몸과 일상의 거룩함을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다인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1: 수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에서 자주 빠지는 함정 중 하나는 영적인 것은 거룩하고 육체적인 것은 세속적이라고 나누는 이원론적 사고입니다. 신간 그리스도인의 몸 사용법의 저자인 저스틴 얼리 변호사는 자신의 일중독과 공황 발작 경험을 바탕으로 건강하지 않은 몸의 습관이 깊은 영적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고 지적합니다. 저자는 책을 통해 몸을 무시하거나 반대로 몸을 우상화하는 현대사회의 오류를 비판하며 몸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빛을 투과하는 창문으로 정의합니다. 책은 과식을 절제하고 스마트폰 중심의 도파민 자극을 차단하는 디지털 안식 등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10가지 영적 훈련법과 부활의 소망을 신학적 근거와 함께 입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의 울타리를 넘어 매일 먹고 잠자며 노동하는 몸의 일상을 하나님이 설계하신 거룩한 예배로 재규정한 이번 신간의 통찰은 관념적 신앙에 갇혀 지쳐가던 현대인들에게 영혼과 육체의 건강을 통합적으로 치유하는 균형 잡힌 삶의 신앙을 회복해갈 수 있는 따뜻한 길잡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극동방송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0: 구속영장이 발부된

0: 신천지 교주 임한희 씨의 부재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신천지 수뇌부가 내부 결속을 위해 신도들에게 전시 상황을 선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일보가 입수한 신천지 내부 교육 녹취록에 따르면 교관 관계자들은 이 씨의 구속 전후로 현 상황을 비상과 전쟁으로 규정하며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 맞설 최전선 전투병이 되라고 신도들을 선동했습니다. 합동수사본부는 신천지가 플라테스 프로젝트라는 위장 명칭 아래 최소 5만여 명의 신도를 특정 정당에 강제 입당시켰다고 파악한 가운데 신천지 측은 95세 초고령 피의자에 대한 물리적 형벌이라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교계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교주의 조건 없는 영생교리를 파괴해 오래된 신도들의 동요와 이탈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한국교회가 이단 집단의 내부 권력 투쟁과 분파 가능성을 예리하게 경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도 맑겠으나 가끔 구름이 많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29도,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6도에서 1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이상으로 극동방송 교계 뉴스를 마칩니다. 남지구입니다. FEBC.
1: FEBC 신앙 칼럼.
2: 최근 TV 프로그램에서 대전의 유명한 족발 브랜드를 읽은 회장 이야기를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 역시 많은 성공한 사람들처럼 바람만장한 인생을 살아오셨다고 합니다. 한때는 죽음을 생각할 만큼 힘든 시절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더 깊이 남은 것은 성공 이야기가 아니라 은혜를 잊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남편의 빚보증으로 부도가 났을 때 끝까지 믿어준 세입자들, 삶을 포기하려던 순간 만났던 이름 모를 갯벌 할머니, 가난한 시절 함께 고생했던 직원들, 회장님은 그 도움을 잊지 않고 40년이 넘도록 마음에 품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회사가 어려울 때 함께해준 사람들을 위해 반값 아파트를 지어주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도 좋은 사람들을 수십 년 동안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더 깊이 품고 계실까? 그런데 오늘 이사야 49장에서 시온 백성은 절망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고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고난이 길어지고 기도 응답이 늦어질 때 우리도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를 기억하고 계실까? 그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젖 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아무도 몰랐던 외로운 밤도 아시고 낙심 가운데 드렸던 작은 기도도 잊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1: FABC 신앙칼럼, 지금까지 꿈과 열매가 있는 선화침례교회 전주영 목사님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 신실하신 주님께 기도드리는 시간, 소망의 기도 남지구입니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세상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무엇을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장소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라디오를 켜고 주파수를 맞추는 이 순간 우리는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두세 사람, 더 나아가 충청도의 수많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연결되어 합심하여 기도의 제단을 쌓는 시간입니다. 모두 라디오 앞으로 나오셔서 마음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믿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반드시 들으시고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기도 제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 앱 생방송 채팅으로도 기도 제목 남겨주실 수 있고요. 신원을 밝히기 어려우신 분은 익명이라고 보내주시면 번호 소개 없이 기도 제목만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전화 연결이 필요하신 분들은 기도 제목 적으신 뒤 맨 끝에 전화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찬은 한 곡 주님께 올려드리며 여러분의 기도 제목 기다리겠습니다. 국립합창단이 부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받아서 실시간으로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보내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극동방송 앱 생방송 채팅으로도 기도 제목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또 삶에 응답이 있으신 분들은 이 시간 함께 나눠주시면 청취자분들과 함께 나누고 또 기뻐하고 축복의 기도까지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전 산성 침례교회 방영규 목사님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목사님. 오늘도 소망의 기도를 기다려주고 계시는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소망의 말씀으로 시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소망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8절 말씀에 보면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그렇게 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뜻을 세우시고 응답의 길을 준비하신 후에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기도의 응답이 먼저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0: 아멘.
1: 오늘 제가 읽어드렸던 본문도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윗은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을 맞았습니다. 다윗과 부하들이 집을 비운 사이에 아말렉 군대가 그들이 머물던 시글락이라는 곳을 공격했습니다. 마을은 불타버렸고 아내와 자녀들은 모두 붙잡혀갔습니다. 부하들은 너무나 슬프고 괴로운 나머지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모든 길이 막혀버린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다윗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반드시라는 말이 없죠.
0: 네. 네.
1: 반드시는 사람에게는 없고 하나님께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앞날을 아시고 또 길을 여시며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말씀을 믿고 아말렉 군대를 추격하던 중에 들판에서 병들어 버려진 애굽 소년 한 사람을 만납니다. 알고 보니 그 소년은 시글락을 공격했던 아말렉 군대의 종이었습니다. 다윗은요 그 소년을 살려주었고 소년은 아말렉 군대가 있는 곳으로 다윗을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족들과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다윗은요 오늘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애굽 소년은요 언제 버려졌냐면 사흘 전에 버려졌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기도하기 사흘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를 도울 사람을 광야에 준비해 두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소년을 만났을 때 그와 나눈 대화를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요 사무엘상 30장 13절인데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위기에 속하였으며 어디로 서냐. 가로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어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그 소년은 사흘 전에 버려졌습니다. 다윗은 방금 이 시글락이 불타고 가족들이 없어진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이 일은 사흘 전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오늘 기도했어요. 우리가 저들을 쫓으면 따라잡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오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사흘 전에 다윗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준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요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응답을 예비해 두신다는 것입니다.
0: 아멘.
1: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일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뜻과 응답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0: 아멘.
1: 하나님께서 기도할 마음을 주실 때에 그 기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응답

0: 희망의 기도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아멘. 아, 정말 기도할 마음을 주신 오늘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0: 아멘.
1: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이 시간 여러분의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6133번님께서 찾아와 주셨어요. 우리 세종 온누리교회 선우 순옥 권사님이신데요. 지금 이 권사님께서 참 많은 교회 동역자들을 위해 기도 제목 올려주고 계십니다.
0: 너무 귀하네요.
1: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 교회 박민혜 집사님 그 자녀를 위해서 남겨주셨어요. 4학년 된 자녀 학교 폭력으로 올려드렸었는데 언니 학교 폭력을 당하는 것을 본 동생도 트라우마로 인해 학교도 가지 못하고 현재 상담 치유를 받고 있습니다. 속히 치유되어서 등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막내 아들도 이틀이 멀다 하고 병원을 다니고 있어요.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아 목에 관을 삽입했고 뺐지만 이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언어에 장애도 생겼고 음식 섭취한 것도 힘들어합니다. 눈에 사시도 많이 생겨서 엄마가 많이 힘든 상황이에요. 새벽 예배 나오면서 모든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의 예배와 또 아이들의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참 안타까운 사연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목사님.
0: 아, 네. 우리 박민혜 집사님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이 이렇게 계시네요. 특별히 자녀가 아플 때 부모는 참 많이 힘들 텐데 이 가정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주님, 오늘 이 박민혜 집사님의 가정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학교폭력으로 상처받고 또 학교폭력으로 고통받은 이 가정을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의 상처와 아픈 곳을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아버지, 속히 그 고통과 그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언니와 그리고 동생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뿐만 아니라 아들도 정말로 몸이 연약하여서 이곳저곳 아프고 안 좋은 증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약한 것은 강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고통스럽고 힘든 부분들은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무엇보다 기도로 이 문제를 돌파하길 원하는 하나님 우리 박민혜 집사님을 붙들어주셔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위로하시고 기도할 때 만져주시고 기도할 때 만나주시고
1: 아멘.
0: 기도할 때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선하신 주님 이 가정 가운데 마음껏 제한 없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하나님의 뜻인 치유가 우리 박민혜 집사님 가정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 기도 제목입니다. 나구형 집사님께서 찾아와 주셨어요. 청주 옥산에 있는 주는 교회를 섬기시는 집사님이신데요. 강원성 목사님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늘 강건하시고 목회하시는데 어려움 없도록 기도 부탁드려요. 그리고 이재선 사모님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주는 교회가 속히 헌당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라고 우리 나구향 집사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목사님.
0: 아, 교회의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집사님의 마음이 너무 귀하고요. 또 교회를 생각하시는 우리 집사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청주 옥산에 이 주는 교회를 주님 주목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강원성 목사님과 우리 이재선 사모님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두 분 목사님 사모님이 목회하는데 힘들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과 심정을 주셔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잘 섬기며 나아갈 때에 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아버지, 그 주는 교회가 속히 헌당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건강하게 서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아멘. 그 다음 기도 제목입니다. 1069번님께서 찾아와 주셨는데요. 저희 가정 선교지와 한국에서 떨어져 지내고 있습니다. 재정이 많이 어렵지만 또 기도원 300용사에 헌신할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정이 한 곳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곡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0: 그리고 환율이 너무 많이 올라서 재정적인 어려움에 있는데 이 또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라고 찾아와 주셨어요. 근데 이 1069번님께서는 좀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키르기스스탄에서 예. 아내분께서 사역을 하고 계시고 남편분께서는 한국에 거주하시면서 이렇게 돈도 보내고 있고 이 사역에 필요한 것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가족들과 떨어져 산 지 오래됐고 자녀들도 이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 좀 어려운 면이 있다고 예전부터 소식을 전해와 주셨거든요. 이 가정을 위해서 또 사역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1: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이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필요들을 다 채워주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선교 사역을 더욱더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귀한 분들을 또 붙여주시고 사역의 현장 속에서도 특별한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무엇보다 가족이 함께하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운 마음도 있고 보고 싶은 마음들도 있고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큽니다. 그 상황과 형편도 주께서 아쉬우니 속히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환율의 안정이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한국에서 키르기스스탄으로 이렇게 물질을 보내고 그리고 그곳에서 선교 사역을 할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환율의 안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이 가정이 속히 함께 만나서 함께 또 사역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더욱더 동역할 수 있도록 그 사역의 장을 마련해 주시고 환경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그렇게 일하실 주님께 미리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목사님께서 소망의 기도, 소망의 말씀으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분명 있으리라 믿습니다.
1: 아멘, 아멘.
0: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 기도 제목입니다. 9000번님께서 문자 남겨주셨는데요.
1: 네.
0: 우리 한국 대한민국과 또 북한 동포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린다고 남겨주셨습니다.
1: 네.
0: 6.25 전쟁 76년의 아픔과 고통 또 회복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남한 땅은 회복됐지만 북녘 땅은 여전히 어둠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북한 동족과 교회가 재건되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기를 중보 기도합니다. 북한 땅은 지금 근접할 수 없어서 중국 땅으로 우회하여 북녘 땅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이 임재해서 신의주 땅을 가서 중국 단동을 위해 중보 기도할 수 있는 그 날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대한민국과 더불어 우리 북한 땅을 위해 그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우리 9000번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목사님,
1: 아, 우리 선교사님이신 것 같아요.
0: 네.
1: 아, 정말로 우리 북한 동포를 향한 주님의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편안하게 우리는 살고 있지만 북한 동포들은 여전히 고통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부족함 가운데, 가난함과 배고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평화 통일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잘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북녘 땅을 바라보며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속히 응답하여 주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그곳에 자유롭게 오가며 그 사람들을 축복하며 그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우리 선교사님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막혀있는 모든 문제들을 뚫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속히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바라고 원하던 사역들을 더욱더 힘있게 감당하며 그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선교할 수 있는 우리 선교사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아멘. 그 다음 기도 제목입니다. 2725번님께서 대학 졸업 후에 쉬고 있는 아들이 진로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그 진로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늦은 시간까지 게임하는 아들의 모든 것을 끊어주시고 청년의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일할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믿음의 좋은 직장 동료를 만나기도

0: 미리 예비하여 주실 줄 믿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우리 어머니께서 아들의 진로와 또 요즘 게임 중독이 참 많잖아요.
1: 네, 맞아요.
0: 새벽까지 게임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끊어지기를 부탁드리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1: 아, 속상한 마음을 이렇게 전해주셨는데요. 아,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아들이 좋은 길로 인도함을 받고 어머니의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어머니를 웃게 해드릴 줄 믿습니다.
0: 아멘.
1: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이 대학 졸업 후에 아버지 쉬고 있습니다. 열심히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일하면 좋겠는데 아들이 게임에 빠져 있고 그리고 재미와 또 쾌락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또 아들이 좋은 직장도 빨리 얻고 그리고 영혼을 또 괴롭히고 또 무너지게 하고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고 삶을 무너뜨리는 아버지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잘라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이 가정이 하나님 앞에 응답의 제로를 올려드리며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셔서 아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경험하고 찬양하는 아버지 이 가정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아멘. 아멘. 참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믿으며 또 계속해서 기도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기도 제목입니다. 5604번님께서 찾아와 주셨어요. 저는 군인인데 곧 전역 예정입니다. 전역 후에 제2의 삶과 방향성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3명인데 믿음 생활 다시 잘하고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도록 기도 부탁드려요. 부모님들이 연로하십니다. 부모님의 건강과 처가 식구들의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기도 요청합니다 라고 찾아와 주셨는데 아마 꽤 오랜 시간 군복무를 마치시고
1: 네.
0: 이제 사회로 다시 오시는 분 같아요. 참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목사님의 기도가 간절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1: 네, 우리 5604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군생활 이제 전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역 후 제2의 삶과 방향성을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그 전역 이후의 삶이 더욱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게 하시고 더 안정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녀가 세 명인데 아버지 하나님 그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하다가 지금 흔들리는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 생활 다시 잘할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주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믿음이 회복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믿음의 배우자도 만나서 믿음의 가문을 세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축복의 가정들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0: 아멘.
1: 부모님 아버지 하나님 건강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처가 식구들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 5604님의 가정이 예수님을 잘 믿어서 그의 모든 가정과 가문이 예수님을 믿고 아버지 구원받는 축복의 가정 축복의 가문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아멘. 우리 5604번님께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 기도 제목입니다. 5201번님께서 찾아와 주셨는데요. 아들이 미국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찾아와 주셨습니다. 참 멀리 떨어져 있어요. 참
1: 네.
0: 예, 한국이라는 좁은 땅 안에서도 지역이 달라서 오랫동안 보지 못하게 되면 많이 그리우실 것 같은데
1: 그렇죠.
0: 또 그 그리운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 또 아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매일 간절히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1: 아 이제 나이가 드신 그 성도님들을 뵈면요,
0: 네.
1: 자녀들이 세상적으로는 성공했는데
0: 네.
1: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0: 네.
1: 내가 주님께 부름을 받기 전에 우리 자녀가 예수 믿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으로 아마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마 5201분도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0: 네.
1: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아들이

0: 좋은 직장에서 또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의사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 늘 부담스러운 것은 그곳에서 아들이 하나님을 찾는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녀로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아멘. 또 아버지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아버지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전수되는 아버지 축복의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멘. 이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어서 아버지 그의 자녀들도 후손들도 계속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자녀들로 자라나서 믿음의 가문으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우리 아드님께서 우리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으니 또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서 영혼을 살리는 사역에 또 힘쓰는 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0: 아, 네. 네,
1: 그 다음 기도 제목입니다. 2178번님께서 찾아와 주셨어요. 저희는 주말 부부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서 자녀와 소통이 잘 되고 가족이 건강하기를 기도합니다. 하윤이와 상윤이 11살 또 9살 두 아들 아이들인데요. 이 아이들이 아빠와 관계가 잘 이어지며 또 특별히 하윤이는 창원에서 기독교 대안학교를 다니는데 믿음으로 잘 성장하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찾아와 주셨습니다. 참 이 아빠의 빈자리가 커요, 목사님.
0: 그렇죠. 자녀들에게 부모, 아버지의 그 자리가 참 필요한 그 나이인 것 같은데
1: 네.
0: 이렇게 떨어져서 지내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걱정하는 마음들이 아마 크신 것 같아요. 기독교 대안학교를 창원에서 이렇게 다니고 있으니까 더더욱 네. 이렇게 가족 간의 왕래나 이렇게 만남이 좀 적은 것 같은데 아 기도의 제목대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가정이 누구보다 행복한 가정이 되고
1: 아멘.
0: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1: 아멘.
0: 아버지 2178님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말 부부로 지내고 있는데 믿음 안에서 자녀와 소통이 잘 되고 가족들이 건강하게 자라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1: 아멘.
0: 특별히 우리 하윤이와 상윤이가 아버지 기독 대안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저들이 떨어져 있어서 더 걱정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기도하면 거기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주님께서 아버지 두 자녀의 진짜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두 자녀를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믿음의 실력과 또 세상의 실력을 두루 갖춘 파워 엘리트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무엇보다 두 아들이 아빠와 관계 얘가 잘 이어지며 그리고 아버지 행복한 가정으로 계속해서 유지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특별히 믿음 안에서 두 아들이 사춘기 없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가정이 아무리 세상이 흔들어도 믿음 안에서 견고히 세워지는 복된 가정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아멘. 네, 그 다음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2148번님께서 찾아와 주셨는데요. 저는 지금 사정상 신랑과 서로 다른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힘겨운 모든 과정마다 과정을 주님께서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 믿음의 여정 주님께서 우리 부부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내년에는 함께 같은 곳에서 예배드리게 해주실 줄 믿고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찾아와 주셨는데 어떤 일이 있는지는 참 잘 모르겠으나
0: 네.
1: 함께하는 그 기쁨을 누리길 원하는 그 마음이 너무 큰 것 같아요.
0: 맞아요. 우리 같은 말씀 안에서 함께 그 말씀을 이렇게 붙들고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는 그런 부부가 되어야 되는데 다른 교회를 지금 섬기고 계신 것 참 같은 집에서 나서서 다른 교회로 가는 것도
1: 네.
0: 참 자주 볼 수 없는 그런 그림인데 아마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네.
0: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정상 신랑과 서로 다른 교회에서 예배하고 다른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정이고 힘든 가정이고 속상한 가정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를 연합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 마음이 연합되어지고 또 믿음이 연합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내년에는 함께 한

0: 교회를 섬기며 예배하는 부부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분의 흩어진 마음들을 모아주시고 주 안에서 온전히 연합되어지고 아버지 안 한몸됨을 누리는 복된 가정 될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아멘. 정말 기도 제목 나눠주신 대로 한 곳에서 또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그 믿음을 또 공유하며 자라가는 그런 우리 2148번님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 다음 기도 제목입니다. 6960번님께서 찾아와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20년째 전파 선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번 물질의 문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 요청하는데요. 세입자가 나가는데 전세금의 반을 주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 물질의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실 것도 또 하나님의 은혜와 형통함을 체험하게 하게 되기를 기도 요청합니다. 라고 우리 20년 된 전파 선교사님께서
0: 네.
1: 네, 이 물질의 문제를 놓고 기도 제목 남겨주셨습니다. 목사님.
0: 아 그렇군요.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이끌고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집이 형통하게 매수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와 복음을 위해서 더욱더 귀한 곳에 흘려보내는 아버지 이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특별히 아버지 전파 선교사로서 아버지 20년 동안 섬기고 계신데 더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일에 더 후히 드리고 넉넉히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모든 막힌 재정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집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움직여 주셔서 좋은 가격에 아버지 속히 이 집이 매수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그 다음 기도 제목입니다. 9178번님께서 찾아와 주셨어요.
0: 네.
1: 가족 구원을 위해 이 네 명의 가족 올려드립니다. 아빠 강봉철, 언니 강나영, 남동생 강관효, 여동생 강아름. 이 네 명의 이름 주님께 올려드리니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그 마음 어루만져 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 제목 남겨주셨는데
0: 네.
1: 우리 9178번님께서도 사실 네. 꽤 오랜 기간 이 네 명의 이름을 올려드리면서 주님께서 만나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마 참 이 영혼 구원의 문제가 우리 가정 안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잖아요.
0: 맞습니다.
1: 그 점을
0: 맞습니다.
1: 알고 계속해서 남겨주시는 것 같아요.
0: 네. 아마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만나신 이 9178님은요 이 좋은 주님 나만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1: 네.
0: 예, 그래서 가족들을 빨리 구원하고 싶은데 사실 가족 구원이 생각처럼 쉽지 않죠. 많이
1: 네.
0: 어렵죠. 그래서 이 가족 구원을 놓고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의 얼어붙은 마음을 이렇게 녹이고 다친 마음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족 구원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빠 강봉철, 언니 강나영, 남동생 강관효, 여동생 강아름. 하나님 이 이름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저들을 붙들어주시고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1: 아멘.
0: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마귀 귀신의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1: 아멘.
0: 얼어붙은 마음들은 녹아지고 다친 마음들은 아버지 하나님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고 복음이 저들에게 들리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아직 변화가 보이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들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주여 속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아멘. 우리 9178번님께서 정말 복음의 통로가 돼서 그 가정이 온전히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0: 아멘. 아멘.
1: 그 다음 기도 제목입니다. 5713번님께서 찾아와 주셨어요. 새 아들이 씨름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데 부상 없이 주어진 삶을

0: 잘 살아가며 신앙 안에서 믿음 지키며 살아가기를 기도 요청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아, 새 아드님이 씨름 선수. 네.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것 같은데.
1: 아드님 세 분이 다 씨름 선수라는 거잖아요.
0: 네, 그쵸.
1: 와, 대단합니다. 아. 5713번님, 이 가정에서 천하장사, 백두장사 이렇게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0: 아멘, 아멘.
1: 아마 운동선수들 한 명 이렇게 뒷바라지 하는 것도 힘들다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었는데. 네. 저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을 보았는데, 아, 5713번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 기도가 응답되어서 부상 없이 또 선수 생활을 또 감당하고 또 좋은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씨름 선수들이 우리 아들들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0: 아멘.
1: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아들이 씨름 선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아들들이 부상 없이 주어진 삶을 잘 살아가며 씨름 선수로서 또 좋은 또 열매도 맺는 것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 아들들이 건강하게 부상 없이 선수생활하며 그 선수생활하는 동안에도 좋은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들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0: 아멘.
1: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그 운동이라는 재능을 주셨는데 믿음 안에서 살아가서 씨름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새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아멘. 네, 이제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6075번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아들 전태웅과 며느리 백윤정이 하나님을 찾고 영적으로 만나길 바랍니다. 11월에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순산하여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길 기도 요청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97이시라고 97세이시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남은 생을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우리 아들 가정과 또 어머니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남겨주셨습니다.
1: 며느리가 아들 내외가 이제 출산을 앞두고 있네요.
0: 네.
1: 그래서 야, 이제 손주를 보시는 건데 아마 건강하게 아이가 태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실 텐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 97세 어머니. 네. 아, 남은 인생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사시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 전태웅 또 며느리 백윤정, 하나님 저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아멘.
1: 11월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 정말로 산모도 아이도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순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아멘. 아들 내외가 하나님을 찾고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0: 아멘.
1: 아버지 자녀도 아버지 믿음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아버지 무엇보다 정말로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 주님 먼저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뱃속에서부터 아이가 성령 충만한 아이가 되고 정말로 주님이 붙드시는 아이가 되어서 이 아이가 태어나서 정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께 영광이 되며 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어머니 97세입니다. 이제 주님 앞에 설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주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 만나서 아버지 정말로 영벌 있는 지옥까지 않고 영생 있는 천국 가서 영원 복락 누릴 수 있도록
0: 아멘.
1: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0: 아멘. 우리 6075번님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1: 아멘.
0: 네, 열심히 달려오다 보니 오늘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오늘 다하지 못한 기도 제목은 다음 주 월요일 소망의 기도 시간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소망의 기도를 섬겨주시는 믿음의 기업 소개하겠습니다. 소망의 기도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소망의 기도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목회자들을 섬기는 MI수트 NC 대전 유성점, 말씀으로 배우는 캘리

그래피 하늘 물고기 기쁨을 주는 행복한 기업 강경신원 젓갈백화점 꿈이 이뤄지고 비전이 성취되는 탐방동 인 비트윈 스터디 카페 행복을 전해주는 아웃도어 노르디스크 대전은행점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펠퍼스 헬퍼마스크 만년동 디지털타운 1층 아름플라워에서 꽃바구니 온가족이 안심하고 쓰는 인삼샴푸 주식회사 AB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C&J 타올 기도는 깊어지고 무릎은 편안해지는 믿음의 기업 평택 랑스비 기도매트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만나는 온가족의 먹거리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합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기업을 통해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0: 6월 26일 금요일에 함께한 소망의 기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기도로 함께해 주신 분은 대전 산성 침례교회 방영규 목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여러분 기도는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 응답이 아, 네.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닐지라도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을 주님이 붙드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면서 오늘 남은 오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소망의 기도 진행의 남지구였습니다.

1분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월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월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월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월이 함께했습니다.

0: 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저천성을 향하여 저천성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대전시 중구 오류동에 위치한 대전태평교회 한상현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15절과 42절에서 52절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아, 몽골은 정말 넓은 땅이었습니다. 아, 낮에는 30도가 넘는 온도가 올라가다가도 돌아오는 날에는 아주 눈까지 내릴 만큼의 기후가 급변하는 그런 아주 특별한 나라였습니다. 아, 선교란 그런 것 같아요. 특별한 하나님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바울의 선교 이야기, 급변하는 날씨처럼 이렇게 변화무쌍한 하나님의 사역 이야기를 함께 나눌까 합니다. 지도를 볼까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디옥에서 출발합니다. 살라미 구브로섬, 키프로스섬을 거쳐서 다시 버가와 다시 위에 안디옥이라는 곳이 또 있습니다. 출발도 안디옥이고 오늘 본문의 배경도

안디옥입니다. 성경에 보면 안디옥이라는 이름이 16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이 출발하는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이고 오늘 배경이 되는 데는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두 가지 큰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는 마가 요한이 중도 이탈을 하고 또 하나는 바울이 선교지에서 첫 번째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함께 하나하나 보죠. 13절에 보니까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 떠났다라는 말은 공식적인 어떤 뭐 잘 헤어졌다라는 말이 아니라 도망쳤다라는 뜻입니다. 이 마가 요한은 선교지에 그냥 어찌 말하면 깊이 생각 안 하고 따라왔다가 지금 도망을 치는 꼴이 됐습니다. 이유가 뭐냐?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버가라는 지역은 아주 초여름의 날씨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염병도 굉장히 심했고 산적대가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행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두려운 길인 거죠. 그러니까 선교지는 이런 일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마가는 선교사로서 준비된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나바의 조카로서 그냥 따라온 것뿐이죠. 또한 그가 이런 것들을 어려움을 견디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그 시대에 정말 타고난 금수저로 자랐기 때문입니다. 마가가 누구냐? 우리가 잘 아는 마가의 다락방의 이 마가가 바로 이 마가를 가리킵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얼마나 많은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도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120명이 성령의 오순절의 역사를 겪었던 것도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120명의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집이라면 얼마나 대저택이에요? 그 집의 주인이 마가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러니까 부자 어머니 밑에서 자란 부유한 아이가 마가죠. 나중에 이곳은 초대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로 시작하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가 탈옥했을 때도 찾아간 곳은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제자들과 예수님과 사도들과 어울려서 생활했던 그 배경이 되어줬던 마가의 어머니의 아들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어머니의 남동생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아시는 것처럼 땅을 팔아서 헌금할 만큼 아주 지주였고 굉장한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조카가 지금 오늘 배경에 마가가 되는 거죠. 선교는 아무리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여행은 아니죠. 선교라 함은 그냥 따라가고 관찰하고 경험 쌓기에는 너무나도 위험하고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을 가지고 훈련받고 단련된 사람에게는 가능한 일이지만 마가와 같이 그냥 따라와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사역인 거죠. 결국 도망치게 된 것입니다. 근데 1차 선교가 끝나고 도망치고 2차 선교가 시작됐을 때 마가는 1차 선교, 자신이 도망쳤던 그 선교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많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후회를 해요. 그리고 2차 선교 때 또 따라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데려가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여러분이 리더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바나바는 자신의 조카이기 때문에 데려가고 싶어 합니다. 근데 바울은 아니에요. 노, 절대로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갈랐습니다. 바울은 2차 선교를 가고 이때부터 바나바는 이제는 선교의 메인 스트림에서 빠지게 되는 거죠. 조카 때문에 결국 이런 결과를 낳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가는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한참 시간이 흘러서 기록이 이렇게 나옵니다. 골로새 4장 10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해라. 마가가 상당히 훌륭하고 바로 바울과 함께 감옥에 있는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그리고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니까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바울이 마가를 동역자라고 아주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는 내가 올 때 마가를 꼭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시간이 흐르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마가는 변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마가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내 아들 마가라고 할 만큼의 훌륭한 선교사, 아니 그 당시에 교회 지도자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그는 마가복음이라는 복음서의 최초의 복음서를 쓰는 그런 훌륭한 지도자로 되어 있었던 거죠. 신앙생활 처음부터 잘 하기 힘들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앙을 이제 끝까지 잘 못할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신앙도 초기가 있고 중기가 있고 말기가 있고 과정을 거치면서 사춘기를 겪지만 이 사춘기를 통해서 성숙해 갑니다. 아이들도 사춘기 때 막 말 안 듣잖아요. 그러나 나중에 성인이 되면 그게 꼭 필요한 과정이 되듯이 마가도 신앙의 사춘기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신앙인으로서 성장해 간 거죠. 최재천 박사는 통섭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동물들은 부모의 역할을 대부분 이렇게 한답니다. 침팬지는 견과류를 주면서 돌로 깨는 모습만 보여주고 깨주진 않는데요. 그리고 따라하라고 가르쳐 준답니다. 새들은 날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가 날아갈 때까지 스스로 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만 준답니다. 어떻게 도와주는 것은 없대요. 보여주고 끝이랍니다. 그런데 동물들은 이런 과정을 겪을 때 시간이 걸림에도 절대 짜증내는 법이 없고 대신 해주는 법도 없고 무한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주고 못한다고 핀잔하거나 버리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최재천 박사는 이때 이 표현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아름다운 방황과 따뜻한 방목이다. 그렇게 동물들은 자녀를 키운다고 합니다. 오은영 박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대부분의 문제 있는 아이들의 문제는 부모 때문인 경우가 많더라. 이유가 뭐냐, 부모가 아이 스스로 성장할 시간을 주지 않거나 아니면 아주 임의적으로 자기가 다 가르치려 들면 아이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더라. 신앙이나 삶이나 사춘기가 있고 방황의 시간이 있고 고통의 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야 될 것은 기다려주는 거죠. 넌 안 돼. 야, 그렇게 하니까 넌 틀렸어. 만약에 바나바가, 자기 조카가 첫 번째 이렇게 실수했을 때, 야, 너는 앞으로는 안 되겠다. 너 데리고 다니다가는 나까지 잘못되겠다. 그냥 너는 집에 있어라. 만약에 이렇게 하고 그에게 기회를 주지 못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마가복음은 쓰여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이 쓰여졌기 때문에 마태, 누가, 요한복음도 그 마가복음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읽는 오늘날 복음서가 탄생하지 못할 수도 있었죠. 그 모든 것을 탄생시킨 배경에는 신앙의 사춘기, 방황기를 기다려준 성숙한 신앙인들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 바울은 여기서 첫 번째 설교를 합니다. 바울은 선교지에서 세 번 선교를 해요.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아테네에서 설교하는데요. 각각 청중이 다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은 유대인과 경건한 이방인을 회당에서 설교하고요. 그리고 루스드라에서는 교육받지 못한 이방인에게, 그리고 아테네에서는 교육받은 이방인에게 각각 설교를 합니다. 오늘은 경건한 이방인들에게 설교하는 배경입니다. 14절에 보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은지라. 회당장들이 물어 이르되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해라. 그 당시에 회당에서는 특별한 설교자가 온 경우에는 설교를 허락했습니다. 바울과 같이 학식이 있는 사람이 왔기에 설교를 맡긴 거죠. 그때 바울은 16절부터 41절까지 사무엘상, 시편, 이사야를 인용해서 설교를 합니다. 내용이 뭐냐?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것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랬더니 청중들의 반응이 어땠느냐? 42절에 보니까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해달라. 43절에는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다. 44절엔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소문을 들었죠,
거의 다 모여서 다시 설교해달라고

요청했다라는 겁니다. 폭발적인 반응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좋아한 건 아니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반응이 완전히 갈렸습니다. 유대인들은 45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고, 50절에는 시내 유력한 자들을 선동하고 박해하고 지역에서 쫓아내려고 했다. 유대인들은 완전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방인들은 48절에 듣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고, 49절에는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두루 퍼졌다. 완전히 두 갈래 방향으로 박해. 한쪽은 지나친 박해가 일어나고 한쪽은 굉장한 부흥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유대인에게 가겠습니까? 이방인에게 가겠습니까? 지금 성경은 그걸 묻고 있는 거죠. 아, 그래도 유대인이 먼저야, 동족이니까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방인이지만 문이 열리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까요? 바울과 바나바는 문이 열리는 이방인으로 향합니다. 4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지만,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겠죠?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가치를 모르면 전할 수 없어요. 에서가 장자였지만 장자권을 팥죽에 한 그릇에 팔아먹을 만큼 가치를 모르니까 결국 뺏기죠.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가치를 알 수 없는 존재에게 우리가 가치 있는 얘기를 아무리 한들 그 가치를 못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선교팀은 이때부터 이방인들에게 방향을 틀게 됩니다. 그 이방인들을 경건한 이방인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표현은 아,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고유명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사람의 무리라는 칭호를 말하는 것입니다. 고넬료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했고, 루디아도 하나님을 섬기던 루디아라고 표현한 것은 그냥 쓴 것이 아니라 이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가지고 온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특별히 로마에 많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로마 제국에서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양가적 감정을 가져요. 한쪽은 너무 저 사람들은 원시적이다, 미개하다. 다른 한쪽은 저들은 한 존경받을 만하다. 왜 그런 이야기가 달리 나오느냐? 그들은 할례를 했고 그들은 또 단일 민족으로만 결혼하는 걸 보고 아, 자기들은 부족 국가를 원하는구나. 그래서 원시적이라고 생각했고요. 또 반면에는 학문을 숭상하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경건 생활을 하고 아이를 유기하지 않고 이혼하지 않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 자기들의 신을 믿는 다신론자들은 타락하고 성적으로 막 문란한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경건하고 단일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평생 경건한 생활을 한다 해서 그들을 존중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해서 이 포교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7천만 명이나 됐던 로마 제국의 시민들 중에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700만 명이나 됐습니다. 그런데 이 700만 명 중에 400만 명은 유대인들이었고 나머지 300만 명은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대교가 좋아서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칭하는 고유명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행동을 했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서 유대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지만 함께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구제하는 것은 똑같이 했지만 한 가지만 달랐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항상 그들은 할례 문제 때문에 진정한 유대인이다 아니다를 가지고 논쟁이 붙었는데,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할례 문제를 넘어서게 했다라는 거죠. 39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 이 할례 때문에 한 얘기죠. 이 사람으로 힘입어,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것이다. 이제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되고 몸의 할례까지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유대인들은 화가 나는 거죠. 자신들의 가장 중요로 여기는 율법을 어긴 거니까요. 그래서 45절에 시기하고 반박하고 비방하고 경건한 귀부인들과 유력한 자들을 선동해서 박해하고 쫓아내려고 한 것이고, 반면에 이방인들은 할례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들은 듣고 기뻐하고 말씀을 찬양하고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이 다 믿고 주님의 말씀이 두루 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이방 선교로 가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오게 되는 역사적인 물줄기가 터지게 된 거죠. 그리고 51절에 그들은 발에 티끌을 버리고 온전히 문이 열리는 이방인들에게로 막 나아갑니다. 그리고 52절에 이때 제자들의 기쁨과 성령에 충만했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여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잘된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 것이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일을 하게 됐다 이 이야기입니다. 지난 주간에 몽골 선교를 갔습니다. 한 5일 갔는데요. 세 군데 사역지를 방문했는데 다 좋았지만 마지막 사역지가 좀 인상에 남았습니다. 몽골이라는 나라는 땅이 굉장히 넓잖아요. 징기스칸의 후예라서. 근데 대부분 초원이고 비가 잘 내리지 않고 사막화가 되어 있습니다. 인구가 몇백만밖에 안 돼요. 그런데 출산율은 지금 얼마냐면 한국의 4배에서 5배래요. 그러니까 4명, 5명 낳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많아요. 아직 개발은 안 됐는데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간 교회는 이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몽골에는 기독교 복음화율이 1%래요. 그러니까 기독교 교회가 몇 개 없는데 그 지역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지역에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갔는데 우리 선교팀이 가서 워십도 하고 먹을 것도 주고 막 이렇게 했는데 아, 우리를 너무 좋아하는 거 있죠. 너무 환대해 주고 기뻐해 주고 또 가고 싶은 거 있죠. 왜? 환대해 줬으니까. 여러분, 복음은 열리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가기를 원하시나 다섯 가지를 생각하면 돼요. 첫째, 문이 열리는 곳으로 가면 돼요. 이것은 꼭 우리가 먼 미래, 먼 외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역에서도 막힌 곳이 있고 열리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막힌 걸 가지고 막 답답해할 것이 아니라 열린 곳을 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여시는 것이거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곳으로 가십시오. 같은 동족이라도 박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이라도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면 그곳이 우리가 가야 할 곳입니다. 세 번째로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에게 가십시오. 저 사람은 아직 예수를 믿지 않지만 복음을 얘기하면 자꾸 들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야 해요. 가기 싫어도 가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모두의 기쁨이 되는 곳으로 가십시오. 사역지처럼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갔더니 문이 열리고 온 성에 기쁨이 넘친 것처럼 가서 우리는 괴롭고 거기만 좋거나 우리는 기쁜데 거기는 안 기분 나 기분이 안 좋거나가 아니라 서로 사역을 했더니 서로 기쁨이 넘친다면 그곳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곳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심이 있어야 합니다. 항상 여지를 두셔야 돼요. 어디로 전도를 하든 선교를 하든 아니면 누구를 만나든 그곳에 갔더니 하나님이 만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성령의 역사심이 일어난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이끄는 곳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할게요. 포항에 기독교 학교 한동대학이 있는데 거기에 최영환이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신앙이 좋았어요. 한동대가 기독교 학교인데 거기 교훈이 Why not change the world? 왜 세상을 못 바꾸냐? 세상을 바꾸자. 이게 교훈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세상을 바꾸기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합니다.
이제 군대를 가는데 장교로 복무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대. 하나님.

0: 꼼지지가 거의 이렇게 받기도 힘들고 보내기도 힘들더랍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밥 먹고 나오는데 군대 가면 우유 하나씩 주거든요. 우유곽을 먹고 나면 이렇게 재활용하려고 잘라가지고 말려요. 그것을 딱 보고 나서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생각났습니다. 아, 우유곽을 편지지로 쓰면 좋겠다. 그래서 우유곽을 잘 말려서 오려서 거기에다가 편지를 쓰기 시작하는데 누구한테 쓰냐면 전 세계 저명한 인사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젊은이들에게 당신들이 성공한 성공 비법과 비전에 대해서 공유해달라. 여러분이 그런 편지를 받는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도와주고 싶습니까? 그런 마음이 안 들까요? 아니 그냥 편지지도 아니고 우유곽에 그것도 군대에서 보낸 편지니 얼마나 이렇게 마음이 열렸을까요? 그래서 대부분의 명사들이 거기에 응답을 하고 편지를 보내주고 강연을 해주고 뭐 유튜브도 찍어주고 와주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온라인상에 대학을 세운 게 우유곽 대학입니다. 그래서 우유곽 대학을 빌려드립니다라는 책을 썼어요. 후에 그가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뉴욕에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머스터드 트리라는 NGO를 만들어요. 겨자씨나무, 겨자나무 NGO. 똑같은 일을 합니다. 세계의 어려운 아이들을 이 유명한 사람들의 영향을 받고 잘 크도록. 그래서 아프리카로 이 NGO가 이제 선교를 가는데요. 그때 어떻게 갔느냐. 우리는 선교 갈 때 먹을 거 싸가고 뭐 선교비 갖다 주고 했는데 이분들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이틀간 21명의 미술 학도들이 같이 따라가서 그림을 가르쳐 줬대요. 이틀간. 300명의 아이들에게 그림을 그리도록 가르쳐주고 먹을 건 못 주지만 그림을 그리도록 해주니까 그 300명의 아이들 중에 아주 천재적인 소질 있는 아이들이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갖다가 잘 전시회를 하고 그 전시회뿐 아니라 또 유명한 디자인을 취급하는 회사들과 콜라보를 해서 그걸로 수익사업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돈으로 이 아프리카 아이들의 교육과 음식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대요. 정말 의외지 않으세요? 처음부터 누가 이런 생각을 하겠어요? 지금의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께 기도하며 문을 열어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고 따라가다 보니까 이런 일도 일어난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십니다. 너무 닫혀있는 데만 보지 마세요. 문이 열려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뜻이 있고 비전이 있다면 문이 열린 대로 가면 됩니다. 박해를 받아도 바울 일행은 문이 열리는 곳으로 가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열매를 얻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도 온 세계를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와 같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전도와 선교에 미련한 것으로 문을 열어주십니다. 용기를 가지고 나는 안 돼. 나는 지금 물질도 없고 못도 없고 하면 아무것도 못하겠지만 하나님 지금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신 곳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런 최용환이라는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십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4년차 선교도 다니고 학생들 청년들도 이제 돌아가면서 선교를 가고 꼭 외국에 가지 않아도 이 지역과 뭐 고아원이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문을 열어주십니다. 문을 열 수 있는 능력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들어서 귀한 시대에 귀한 일을 맡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 저천성을 향하여 지금까지 대전시 중구 오류동에 위치한 대전태평교회 한상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태평교회 042 533-3491번으로 연락하시거나 대전극동방송 042 828-933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1: 들으면 들을수록 은혜가 넘치는 방송,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찰흙 같은 어둠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삶이 어둠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승리의 삶, 승리의 인생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죄를 짓고 방황하는 모습도 있었지만 다윗이 끝까지 놓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 삶, 그것이 승리의 삶인 줄 고백합니다.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첫 곡으로 함께 하신 곡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인천시립합창단의 아카펠라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6번 비창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작품의 3악장을 함께 하실 텐데요. 이 작품은 차이콥스키가 1893년에 완성한 차이콥스키의 마지막 교향곡입니다. 비창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차이콥스키는 이 작품이 초연된 후, 9일 후에 세상을 떠나면서 이 작품이 더욱더 비창이라는 제목으로 전설적인 그런 작품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차이콥스키는 이 작품을 완성하고 조카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내 모든 영혼을 쏟아부은 작품이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이 작품은 굉장히 완성도 있는 그런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차이콥스키는 러시아 출신의 작곡가였지만 러시아적인 색채만을 고집하지 않고 서방

세계의 여러 어법들을 차용해서 자신만의 독특한 러시아의 색채, 민족적인 색채를 만들어낸 작곡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작품의 3악장 함께 하시겠는데요. 행진곡풍의 화려한 에너지가 넘치고 마치 그 승리를 느낄 수 있는 그런 팡파레 같은 작품이기도 합니다.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6번의 3악장, 헤르트 폰 카라니지 위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6번 비창의 사막장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스윗 파르티타 3번 가운데 E메이저 함께 하시겠습니다. 비킹 그룹 올라프손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죠.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스윗 파르티타 3번 E메이저 비킹그루 올라프손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모차르트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18번 가운데 1악장 안단테 함께 하시겠습니다. 임동혁의 피아노, 임지영의 바이올린 연주로 함께 하시죠.

모차르트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18번 가운데 1악장 안단테, 임동혁의 피아노, 임지영의 바이올린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아름다운 한국 가곡 준비했습니다. 장일남 작곡의 비목, 소프라노 신영옥의 음성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장일남 작곡의 한국가곡 비목 소프라노 신영옥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마지막 곡은 찬송가 참 아름다워라 신동일의 오르간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이 찬송 함께 하시며 저는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세요.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합니다.

일본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했습니다.

0: 역시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양현민입니다.
1: 김장환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0: 오래전 한 선교사가 인도의 사역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었고 더 이상 사역을 감당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절망 속에서 더 이상 사역을 이어갈 수 없다고 느낀 그녀는 홀로 산 위에 올라갔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기도한 뒤 고국으로 돌아갈 결심을 한 것이죠. 그녀는 마지막으로 하늘을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러자 그 외침은 메아리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만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필요로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메아리의 법칙인 것이죠. 목사님, 주님께서 내가 너를 필요로 한다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길 소망하게 아니, 됩니다.
1: 그 대표적인 인물이요. 예. 테레사 수녀가 예. 하루는 기차를 타고 자기 목적지를 가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지금 인도에 캘카다에 가서 거기는 사람이 거리에서 태어나서 거리에서 살다가 거리에서 죽으니까 그들을 가서 돌봐주고 그들이 죽을 때 장례식도 치러주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0: 예.
1: 그래서 자기가 한 2년 동안 준비는 했지만은 그때 기도가 거기 갈 때 성경 하나하고 찬송가하고 입은 수녀옷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 옷이 떨어지면 넌 어디서 옷을 입어야 될지 모르고 오늘 어디서 잠을 잘지도 모르고 밥은 어디서 먹어야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캘카다로 가겠습니다. 그게 테레사 수녀의

0: 간증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데레사를 통해서 그 수녀원의 고아원, 양로원 도와줄 수 있는 게 100군데가 시작됐죠.
1: 예.
0: 그리고 노벨상까지 탄 여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고 순종한 사람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주는 거죠.
1: 아멘. 저희도 순종할 수 있기 원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찬양 듣고 함께 하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강원 극동방송 동해 운영위원장이신 서동식 장로님 만나봅니다. 먼저 준비된 자료 함께 하시죠.
1: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결코 잊지 않으시기에 어디에 있든지 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강원극동방송 동해 운영위원장이신 서동식 장로님을 만나봅니다.
0: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강원 극동방송 동해 운영위원장

0: 서동식 장로님 함께 하십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우리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와 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저는 강원도 동해감리교회를 신우하고 있는 서동식 장로입니다. 지금은 강원도 극동방송 동해운영위원장으로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2: 그래, 거기서 오실래니까 어저께 서울 오셔서 주무시고 오늘 아침에 오셨네요.
1: 네, 그렇습니다.
2: 이야, 참 대단한 정성이네요. 그러면 동해에 운영위원님 몇 사람이나 돼요?
1: 한 20명 정도 됩니다. 예,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 또 계속 이제 그 운영위원을 모집하고 있어서 올해는 이제 인원이 좀 늘어날 것으로
2: 그렇죠?
1: 예상이 됩니다.
2: 이번에 원주에서 수련회를 했는데 거기서 한두 사람 오셨어요?
1: 다섯 명이 이번에
2: 오셨죠? 좋았죠?
1: 굉장히 좋았습니다.
2: 네, 뭐가 좋았어요?
1: 일단은 뭐 전국에서 모이니까 여러 사람을 만날 수가 있었고 또 다양한 그런 강의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접할 수 있어서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2: 그렇죠? 네. 호떡도 잡숴보셨어요?
1: 호떡 정말 맛있습니다.
2: 그 호떡 하신 분이 강원도 원주에서 오셨어요. 제가 수거값하고 자료값은 드릴게요. 아유,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그래도 저희들이 거기 모금해서 인도, 저기,
0: 캄보디아.
2: 네, 거기 드리고 나머지 이제 한 100만 원은 그 수고한 사람들 드리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아마 호떡 먹고 싶어서 다음에도 또 호떡 하러 올 것 같아요.
0: 네, 그분께서 모금 방송 때 통장에 53만 원 있었는데 3만 원만 대고 50만 원을 전부 보내셔서 2년이 됐습니다.
1: 들었습니다.
0: 그러셨죠. 이 강원 극동 방송과는 언제부터 함께하게 되셨어요?
1: 대략 한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원래는 전파 선교사로 이제 뭐 만 원씩 시작했다가 한 5만 원까지 이렇게 하면서 있었는데 운영위원회가 있다고 그 직전 이제 우리 운영위원장님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같이 좀 활동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시작하게 됐는데 막상 그때는 뭐 생각 없이 시작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참 그 결정이 굉장히 잘한 결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0: 와보시니까 어떠세요? 극동방송 사역이 어떻게 느껴지셨어요?
1: 극동방송 사역은 제가 좋은 거는 뭐냐면 다른 선교지나 이런 데는 내가 가서 뭘 어떻게 할 수도 있고 물론 금전적으로 지원할 수도 있는데 이 북한이나 이런 정말 갈 수 없는 그런 지역에 방송 선교가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특히 저희들은 이제 영동권이다 보니까 방송국이 처음에 이제 속초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북녘당으로 전파되는 이 강원 극동 방송의 그 방송이 정말로 필요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는 뭐 전파 선교사나 운영위원들이 하는 역할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보람도 있고 좋습니다.
0: 이게 또 접경 지역이니까 그게 더 크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1: 네.
2: 교회 직분도 받으셨을 텐데 장로님이요?
1: 네, 장로입니다.
2: 또 사모님은?
1: 지금 집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2: 그러면 사모님 고향도 동해?
1: 네, 동해입니다.
2: 또 장로님 고향도 동해?
1: 네.
2: 그러면 어디서 사모님을 만나셨어요?
1: 동해가 이제 북평 지역하고 묵호 지역이 합쳐서 동해가 되었거든요. 근데 이제 집사람 같은 경우는 북평이 이제 친정이고 저는 묵호고 만나게 된 계기는 제가 청년 이제 동해감리교회 청년 회장을 하고 이제 내려놓고 있는데 초교파 청년 모임이 생겼어요. 각종 이제 교파를 초월해서 그랬는데 연락이 왔더라고요. 뭐 고문을 좀 맡아달라고. 그래서 뭐 청년이 고문이냐. 그래서 일단은 뭐 부탁하니까 가보겠다 해서 나갔는데 그때 초교파 그 모임의 회계를 맡고 있는 게 집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우연히 만나게 됐습니다.
2: 근데 그때 그럼 사모님도 예수 믿고 그 동해 쪽에서 예수 믿는다는 건 대단한 거죠?
1: 사실 이 복음화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동해 쪽이.
2: 그래서 토속 종교가
1: 그렇습니다.
2: 있고 또 바닷가니까 뭐 용왕님도 믿고 뭐 그런 게 많을 텐데 언제서부터 예수를 믿으셨어요?
1: 제가 예수 믿은 거는 뭐 이 교회 한 초등학교 3학년 그때 처음으로 발을 디뎠는데

0: 본격적으로 교회 생활을 한 거는 6학년 때. 예. 우연한 기회로 저희들이 그 유치원을 같이 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제 놀이터 시설이 워낙 좋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한 다섯 명이 놀러 갔다가 그때 교회학교 선생님인 것 같아요. 저를 부르더니 교회 좀 나올 생각 있냐고 했던 그 말 한마디에 네. 제가 동해교회에 추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 이제 거의 끊임없이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겁니다.
1: 교회 놀이터도 참 중요하네요.
0: 굉장히 그때 잘 돼 있었거든요.
1: 교회에서는 어떤 봉사를 하고 계신가요?
0: 지금은 이제 교회에서 이제 장로로 재무부를 맡고 있는데 제가 이제 예전부터는 교회학교 교사로 한 30년 있었고요. 찬양대랑 성가대 봉사도 한 30년 하고 있고 지금도 이제 성가대는 아직도 이제 섬기고 있습니다.
2: 그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뭐예요?
0: 그 가스펠은 그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을 그 찬양 네. 너무 좋아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그 찬양하고 네. 찬송가는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게 크고 놀라운 은혜가 예 그 노래
1: 네, 네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요.
2: 그럼 그거를 좀 찾아서 좀 방송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그럼 찬양 듣고 돌아올게요. 좋아하시는 335장 크고 놀라운 평화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강원극동방송 동해 운영위원장으로 섬기고 계신 서동식 장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 근데 우리 장로님이 네. 또 큰 병을 앓으셨다는데 그게 뭐예요?
2: 2018년도에 네. 대장암을 네, 알았었습니다. 왜냐면 이게 또 가족력이 있어서 네. 네, 아버님, 어머님, 뭐 큰 누님, 큰 형님 이제 저까지 이제 2018년도에 갑자기 이제 몸이 안 좋아져서 서울에 와서 진료를 받다 보니까 아, 대장암 사기라고 진단을 이렇게 내려서 이제 수술을 했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한 10일 정도만 입원했던 것 같아요. 예. 전이 된 곳이 한 곳이 없다고.
3: 할렐루야.
2: 그래서
3: 네,
2: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지금 이렇게
1: 지금 뭐 건강해 네. 보이시고 하나님이 극진히 사랑하시는 것 같다. 우리 장로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교회고 방송기 일이고 아마 열심히 하셔야 될 거예요.
2: 네, 그렇습니다.
1: 그래 하나님이 고쳐주신 은혜를 갚게 되는데 사실 거긴 저 방송국이 없기 때문에 네네. 이 운영위원 한다는 게 힘들죠. 아, 근데 거기서 또 어린이 합창단도 몇 명씩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2: 네네.
1: 예. 그래서 언젠가는 저 한번 아마 나라사랑 축제를 네. 동해 가서 한번 해야 돼요. 아. 애들이 한 700명 돼요. 아. 그래서 동해 어느 그 뭐 보통 우리가 체육관에 가서 해요. 네. 무료 공연이기 때문에 장로님이 그걸 한번 생각하셔서 동해 운영위원이 이제 올해는 익산하고 여수를 가게 돼요. 네네. 700명이. 네. 그게 다 자비량이로 가니까 그렇죠. 저 거기 한번 시장님한테 이거 나라 사랑 축제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네. 한번 격려를 해드릴게.
2: 네네.
1: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2: 네, 알겠습니다.
1: 운영위원들이 힘날 거예요.
2: 네, 그렇죠. 네.
1: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차피 극동방송 운영위원님은 그래도 운영위원장 있을 때 뭐 하나 해야지. 예. 그런 저 동해 삼척 교회가 몇 개나 돼요?
2: 동해 삼척에 초교파로 한다 그러면 한 그래도 한 200에서 300개 정도 큰
1: 그리고
2: 교회가 많습니다.
1: 해군 부대도 있고.
2: 네. 일함대.
1: 육군 부대도 있고.
2: 네. 그렇습니다.
1: 그 다 뭐 군인들도 와서 참석하고 그러면은 애들이 너무 잘해요. 나라 사랑 축제를. 그래서 여기 오신 김에 내년도에 우리가 거기서 하고 싶다. 뭐 지금 어디 계획된 데 있는지 없는지 나 모르겠는데 아마 삼척 동해 거기 어디 체육관이 있을 거예요.
2: 네. 네네.
1: 거기서 하면은요 무료 공연이기 때문에 네네. 사람들 많이 와요. 꽉 찰 거예요. 그럼 다시 동해 운영위원들이 살 거예요.
2: 네, 그렇게.
1: 거기 한번. 그때 갔을 때 총리 된 사람이 포럼을 한번 했죠.
2: 네.
1: 예. 그것도 또 이번에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도
2: 맞아,
1: 한번
2: 네.
1: 해요.
2: 강릉에서 뵀습니다. 예.
0: 네. 네. 나라사랑 축제 보시면 찬양을 또 좋아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굉장히 큰 감동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또 장로님께서도 찬양을 통한 특별한 간증이 있으셨다고 들었어요.
2: 아, 제가 워낙 이제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지금도 사실은 그 찬양 때문에 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네. 제가 학생 시절에는 자존감이 너무 낮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도 참 어려운 그런 성격이었는데 거기다가 제가 가장 취약한 게 뭐냐면 노래였습니다.
0: 예.
2: 네, 노래가 정말 이렇게 할 수 없는 찬송가를 끝까지 부를 수 없는 그런 수준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

0: 이 문제를 놓고 한 6개월을 기도했거든요. 어. 중학교 3학년 때.
1: 사모함이 있으셨네요.
0: 네. 왜냐하면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 학생 성가대를 섬겨야 되는데 노래를 너무 못하니까 섬길 수 없어서 제가 한 6개월을 작정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찬송가 끝까지 부를 수 있는 그런 수준에 7년만 하나님 주시면 제가 이 교회에서 평생을 섬기겠습니다라고

0: 양식을 주시고 예. 또 목소리도 조금씩 조금씩 예 그 키움이
1: 아니 제가 예, 우리 예. PD들더러 야 찬송가 많이 내보내 말 안 예. 들어요 찬송가 많이 내보내 예. 그러니까 PD들이 이렇게 찬송가로서 자기 신앙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예. 엄청 많은데 안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찬송가 많이 내보내 찬송가 많이 내보내라 이제 양현민 아나운서는 아마 많이 내보낼 거예요 앞으로
2: 많이 내보내겠습니다
1: 그런데 네. 지금 그동안에 생업은 뭘 하셨어요?
0: 생업은 제가 원래 전공은 토목계열인데 지금은 세무회계 쪽 업무를 한 30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동해 지역에 보면 이제 회계 사무실에 이제 사무장으로 예,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2: 네, 네. 이렇게 회계 쪽 일을 하시다 보면 샘에 밝아지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극동방송 운영위원장을 하시면 헌금도 많이 내실 때도 네. 있고 뭐 그럴 때 아까운 마음이나 이런 마음은 없으셨어요?
0: 뭐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아깝다는 생각은 예, 안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이제 만난 그런 은혜도 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사실 물질에 얽매이는 마음은 없는 것 같아요.
2: 예. 네. 아프셨던 때 이야기도 좀 더 듣고 싶은데 네. 아까 대장암 사기셨다고 했잖아요. 네, 네, 네. 그런데도 이렇게 치료해 주셨네요. 하나님께서. 네. 그때 어떤 심정이셨는지도 듣고 싶어요.
0: 아 그때 하나님께 제가 이제 50이 안 된 나이거든요. 그때 18년인데 이제 49쯤 됐을 나이에 하나님 정말 50까지는 저에게 기회를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이제 기도를 했고 이제 아이들이 셋이 있는데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라고 하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걱정하지 마라. 나머지는 다 내가 알아서 할 건데. 그래서 그런 진도를 내려놓고 이제 수술을 하러 들어갔죠. 수술하러 들어갔는데 정말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도 하나님께서 이제 전의를 하게 되면 이게 항암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한 일주일을 검사를 하더라고요. 조직 검사를 하더니 어떻게 전이된 곳이 한 군데도 없다고.
2: 할렐루야.
0: 네, 이곳은 뭐 항암을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수술 회복되면 내려가셔서 운동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1: 그래서
0: 예, 와서 바로 이제 거의 생활을 바로 했던 것 같아요.
2: 네. 예. 이제 극동방송 청취자분들이 환우들이 많으신데 예. 이 말씀을 듣고 많이 희망을 예. 또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네네.
2: 네.
0: 하나님은 반드시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2: 아멘.
0: 그렇지 못할지라도 또 하나님의 계획은 있으신 것 같아요.
2: 아멘입니다.
1: 그 치료의 하나님.
0: 네.
1: 역사의 하나님.
0: 네, 믿습니다.
1: 그러니까 아마 동해에서 누구보다도 제일 하나님 사랑 많이 받으셨네요.
0: 아, 그런 것 같습니다.
1: 예, 이제 하나님한테 봉사해야 되겠네요.
0: 네.
2: 네. 네, 잠시 찬양 듣고 함께 하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강원극동방송 동해 운영위원장으로 섬기고 계신 서동식 장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 네, 청취자 사연 도착해 있는데요. 함께 나누겠습니다.
2: 샬롬. 말씀을 읽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땅과 동물과 식물과 창조하신 하나님, 주님이 맡겨주신 것들에 감사하며 잘 다스리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나의 생각과 입술과 행동이 거룩하게 하시고 세상 타협하지 않는 완전한 순종의 제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백성답게 살기를 오늘도 기도합니다. 목사님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고옥기 집사 올림.
1: 네, 집사님 감사드리고요. 오늘 사연 채택되신 성도님께는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 있는 분들은 극동방송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방송은 극동방송 유튜브와 앱을 통해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저희가 중보하고 싶습니다.
3: 네, 제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 늘 했듯이 평범한 삶을 하나님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 또 직장에서도 늘 복음적인 그런 사역들을 삶을 통해서 할 수 있게 하나님 늘 지켜주세요라고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이 말씀 나누시면서도 은혜가 되셨는지 눈빛이 촉촉해지셨는데 앞으로도 주님 은혜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목사님께서도
3: 네,
1: 격려의 한 말씀 해주세요.
2: 아니,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오늘 나는 생각하다가 동해, 삼척 그쪽에 한번 나라사랑 축제를, 사실 강원도는 옛날 옛날에 한번 속초에서 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소규모. 네. 이게 지금 어린아이들 700명이 가서 노래를 부를 텐데요. 엄청 대형이지만은 애들이 찬송 부르고 민요도 부르고 거기 특별한 노래들이 있으면 그거 외워가지고 불러요. 네. 그럼 아주 좋아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번에 8월에 13, 14 이틀 중에 하루를 내서서 네. 사모님하고 와서 보심 찬양대 좋아하신 찬양을 좋아하신다니까 네. 한번 와서 보시고 내년에 우리 삼척 동에서 하겠습니다. 네, 네 한번 해보세요.
3: 네. 여튼
2: 좋은 기회예요.
3: 이번 기회에 그러면 한번 내려가서 보고 내년에도 우리가 한번 할 수 있게 네. 동해 쪽에는 또 그런 문화 행사가 이 다른 지역보다는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장로님.
2: 아마 제가 보기에는 네. 좋은 계기가
3: 네,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1: 장로님 앞으로도 사역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원극동방송 동해 운영위원장 서동식 장로님과 함께했습니다. 장로님 고맙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1: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보내시는 경우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아름다운 세상을 보여주는 믿음의 기업 방주가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그때 참 힘들었습니다. 잠시 교회를 소홀히 하고 세상적으로 살 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알면서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제가 싫었고,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저를 위로하셨던 하나님은 극동방송을 듣게 하셨습니다. 아침에 출근길에 들리는 극동방송에서 나오는 찬양과 말씀은 때때로 눈물을 흘리게 하고 때때로 하나님을 다시 찾게끔 만들고 또 내가 세상 속에서 허우적거림을 발견할 때는 돌이킬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달라고 기도 요청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 기도를 들으시고 좋은 교회와 좋은 공동체를 주셨고 지금은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도록 저를 돌아보며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저에게 극동방송은 내 상황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고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할 수 있는 방송입니다.
1: 극동방송의 전파를 통해 지금도 누군가는 1분 1초도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느낍니다. 나는 다시 복음을 붙들겠노라 말하는 이 형제의 고백처럼 수많은 영혼들이 이 방송을 듣고 회복되는 기적이 지금도 일어납니다. 오늘도 이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 먼저 된 여러분들의 헌신이 필요한데요. 극동방송의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전파라고 보내주시거나 02-828-9330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동안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해온 청소년 사역자 양떼 커뮤니티 이요셉 목사님입니다.
1: 믿지 않는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을 전도하실 때 유의하셔야 될 것들 중에 신앙생활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을 좀 거울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너무 우리 부모님들이 좀 일적으로만 이렇게 여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나오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본인의 모습이 이렇게 기쁨과 감사와 어떤 행복으로 비춰지지가 않더라고요. 왜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 전도를 한다고 하시는데 막 이렇게 억압적으로 하세요. 너 교회를 다녀야지. 교회 안 다니면 어떡하니.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전도가 뭐냐면 일단은 첫 번째 우리 부모님들께서 교회를 다니시는 것을 너무 기뻐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교회를 다니라 교회를 다니라 얘기하는데 교회를 다니는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은 뭔가 교회에서 계속 스트레스 받고 졸고 있고 그리고 뭐 찬양하는 것을 헌금 내는 것을 너무 아까워하고 그 시간대를 본인들도 먼저 이렇게 행복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많이 지켜본 우리 자녀들은 사실은 어린 나이 때는 그냥 부모님의 어떤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부터 그들 마음에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도 교회는 가지만 이렇게 행복해하지 않고 감사해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데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되는가 이런 의문점이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한테 뭐 멋들어진 말을 해주는 것, 뭐 교회를 다니면 무슨 선물을 주고 교회를 다니면 용돈을 올려주고 그것보다 더 소중한 건 뭐냐면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신앙생활하는 것을 너무 기뻐 보이게 될 때 그때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청소년 사역자 양떼 커뮤니티 이요셉 목사님이었습니다.

레위기. 8일째 되는 날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다. 속죄제물로 드릴 송아지 한 마리와 번제물로 드릴 수량 한 마리를 흠 없는 것으로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전하십시오. 속죄제물로 드릴 수렴소 한 마리와 번제물로 드릴 1년 된 흠 없는 송아지 한 마리와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져오고 화목제물로 드릴 수소 한 마리와 수량 한 마리를 기름 섞은 곡식제물과 함께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명령한 것들을 회막으로 가져왔다. 온 회중이 가까이 다가와서 하나님 앞에 섰다. 모세가 말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지시했다. 제단으로 가까이 가서 형님의 속죄제물과 번제물을 드리십시오. 형님 자신과 백성을 위해 속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백성을 위한 제물을 드려 그들을 위해 속죄하십시오. 아론은 제단으로 가까이

가서 자신을 위한 속죄 제물로 송아지를 잡았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 가져오자 아론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발랐다. 나머지 피는 제단 밑에 쏟았다. 아론은 속죄 제물에서 떼어낸 지방과 콩팥과 간을 덮은 껍질을 제단 위에서 불살랐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고기와 가죽은 진 밖에서 불살랐다. 그 다음에 아론은 번제물을 잡았다. 아론의 아들들이 그에게 그 피를 건네자 아론은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렸다. 아론의 아들들이 그에게 각을 뜬 여러 부위와 머리를 건네자 아론은 그것들을 제단 위에서 불살랐다. 그는 내장과 다리를 씻어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놓고 불살랐다. 이어서 아론은 백성의 제물을 드렸다. 아론은 백성을 위한 속죄 제물로 수렴소를 가져다가 잡고 먼저 드린 제물과 마찬가지로 그것을 속죄 제물로 드렸다. 같은 절차에 따라 번제물도 드렸다. 이어서 곡식 제물을 한 움큼 가져다가 아침 번제물과 함께 제단 위에서 불살랐다. 그리고 백성을 위한 화목 제물로 수소와 수량을 잡았다. 아론의 아들들이 그에게 그 피를 건네자 아론은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렸다. 그들이 수소와 수량액에서 떼어낸 여러 부위의 지방, 곧 기름진 꼬리와 콩팥을 덮은 지방과 간을 덮은 껍질을 두 짐승의 가슴 위에 놓자 아론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살랐다. 아론은 두 짐승의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흔들어 드렸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해 두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했다. 아론은 속죄 제물과 번제물과 화목 제물을 다 드리고 나서 제단에서 내려왔다. 모세와 아론은 회막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이 회막에서 나와 백성을 축복하자 하나님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과 지방을 불살라 버렸다. 온 백성이 그 일어난 일을 보고 큰 소리로 환호하며 땅에 엎드려 경배했다. 더 메시지 지금까지 레위기 9장 전해드렸습니다. 낭독에는 이희진이었습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KBS 이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기쁨 한 끼, 은혜 두 끼, 도시의 기쁨 두 끼, 최정민입니다. 자동차 운전할 때 보면 우리는 대부분 다 이 앞에 있는 전면 유리를 그 화면을, 아니 화면이 아니라 그 앞을 보고 가죠. 자, 그런데 그 앞에 달려있는 유리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룸미러, 백미러, 우리말로 또 후사경이라 부르는 그 작은 또 거울이 하나 있죠. 둘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걸 많이 보세요? 아니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전면을 많이 바라보는 거예요. 예, 룸미러 그 후사경을 많이 보진 않죠. 왜냐하면 그러다가 사고가 날 수 있어요. 우리는 룸미러를 활용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앞이기 때문에 앞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뒤를 살피지 않으면 위험하니까 뭐 볼 수는 있죠. 그런데 그 비중은 대부분 다 그 전면에 있는 큰 유리를 바라보며 나아가죠. 이걸 가지고 우리의 인생과 한번 빗대어서 생각을 해봤어요. 종종 우리는 과거를 너무 오래 볼 때가 있어요. 그 과거에 집착해서 아, 그땐 잘 나갔는데, 그때는 내가 신앙이 참 좋았는데, 혹은 그때 일들을 후회를 하면서 아, 그때 그러지 말아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더라면, 어떤 아쉬움과 후회, 상처, 물론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반면교사 삼든 뭐 여러 가지를 해도 좋긴 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이 너무 길어지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운전도 룸미러 그 후사경을 보면서 뒤만 바라보면서 갈 수 없듯이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앞이잖아요. 성경에서도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누구보다 많이 돌아볼 이유가 있던 사람이었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고요. 스스로도 그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과거를 없었던 일처럼 지우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과거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인도하실 길을 바라보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인 거죠. 자, 오늘 혹시 그 손바닥만한 룸미러, 백미러, 후사경을 너무 오래 바라보고 계시진 않으신지, 실패보다는 가능성을, 후회보다는 소망을, 상처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기쁨 한 끼, 은혜 두 끼, 2시의 기쁨 두 끼. 저는 최정민입니다. 그렇죠. 운전할 때도, 네, 우리는 앞을 바라보고, 물론, 사이드미러, 또, 룸미러, 이걸 다 보면서, 옆과 뒤를 조심하긴 하지만,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앞이기에, 앞을 많이 보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그 과거는, 우리가 추억으로 생각할 수 있고, 어떤 은혜로 잠시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은, 그렇죠, 전면입니다. 앞을 향해서 가셔야 돼요. 앞에 계신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길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힘차게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6월 25일이죠 벌써. 와, 아니군요, 26일이네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네요. 자, 6월 26일 금요일인데요. 자,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 돌아보면서 후회, 아쉬움 이런 것들보다는 주말에 다가올 그 은혜, 또 다음 주에 대한 기대, 그런 것들이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2시의 기쁨에서는요,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중요한 정보들을 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그 물어보잖아요. 어느 교회 다니시냐고. 그런데 거기 교단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장로교입니다. 성결교입니다. 침례교입니다. 까지는 할 수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나뉘었는지 안 믿는 분들이 물어보신다면 설명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때가 있죠. 그런 여러분들 위해서 잠시 후에 왜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많이 나뉘게 됐는지, 우리 교회는 그러면 어느 교단에 속하는지, 우리 교단의 강점은 뭔지, 이런 얘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올 테니까요. 그때까지 꼭 기다리시면 좋겠습니다.

0: 네, 도시의 기쁨 함께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헷갈릴 때가 있죠.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인데 왜 장로교가 이렇게 많지? 통합, 합동, 고신, 백석은 뭐가 다른 거야?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는 또 왜 따로 있는 거지? 예,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평소 궁금했지만 선뜻 묻지 못했던 개신교 교단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안양대학교 명예교수이신 이은성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1: 예, 반갑습니다.
0: 네. 자, 먼저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이 개신교라는 말은 정확히 어떤 의미예요?
1: 예, 개신교라고 하는 말은 원래 그 루터가 개혁활동을 한 거에 대해서 서양에서 우리가 흔히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렀는데 이 용어를 한국에서 부패한 로마 카톨릭 교회,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천주교라고 하죠. 이 천주교를 개혁해서 바르게 만들었다 하는 의미에서 개신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0: 네. 자, 그러면 이 개신교가 언제 어떤 계기로 시작이 된 거예요?

0: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생겨났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루터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517년 10월 31일 날 비텐베르크 성교회 정문에다가 면벌부 판매를 비판하는 95개조 반박문을 못 박으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때 이제 고해성사를 하면 신부가 그 고해성사하는 사람에게 벌을 부과했는데 이 벌을 면제받기 위해서 한 것을 면벌부라고 했습니다. 근데 루터가 보니까 이 면벌부 판매가 성경에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건 성경에 근거 없는 잘못된 거다 하는 걸 비판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1: 네. 자, 그러면 이 종교개혁 이전에는 교회가 하나였는데 이게 나뉘게 된 거죠?
0: 예, 그런 셈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면 기독교라고 하면 예수님 믿는 종교 아니겠습니까? 네, 이 예수님 믿는 기독교를 크게 보면 세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러시아 같은 데에서 믿는 거를 정교회라고 하거든요. 이미 이제 1554년에 이렇게 동방 정교회하고 로마 카톨릭 교회가 분열이 되어졌고요. 그때는 이제 분열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이 성부에게서만 나오냐, 성부와 성자에서 나오냐 하는 이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결과적으로 루터 종교개혁 이후에 또 서방 카톨릭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말하는 루터파, 개혁파 이런 여러 개의 교파가 생겨나게 된 셈이죠.
1: 자, 그러면 교단은 어떤 기준에서 나뉘는 건가요?
0: 그러니까 교단이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종교개혁이 진행되면서 그 신학자들 사이에 조금씩 신학적인 입장의 차이도 생겨났고 또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예배를 드릴 건가에 대한 입장의 차이가 생겨났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이제 흔히 성찬식을 하는데 이 성찬식을 할 때 요것이 그 기도를 하고 나면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뀌었다는 게 로마 가톨릭에서는 우리가 흔히 화채설이라고 주장을 했고요. 루터는 그렇지 않다. 기도해도 거기에 예수님의 살과 피가 함께 오지만 바뀌진 않는다. 해서 이제 공제설이라는 것도 주장을 했고 또 칼빈이나 이런 개혁파라는 사람들은 아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살과 피는 오지 않고 영적으로만 임재한다 하는 이런 주장 때문에 결국 서서히 하나씩 둘씩 교회들이 좀 나눠지게 된 셈이죠.
1: 그렇군요. 자, 그러면 교회 이름 앞에 붙는 뭐 예장, 기감, 기성, 기침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이게 교단 구분을 할 때 쓰는데 이게 어떤 약자인지도 궁금해요.
0: 예, 예장은 보통 예수교 대한장로회 약자이고요. 기감은 기독교 대한감리회, 기성은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기침은 기독교 한국침례회. 바로 이제 자기네 교단의 이름을 길게 하면 이렇게 길어지니까 그 약자로 사용하는 겁니다.
1: 우리나라에는 현재 얼마나 많은 교단이 존재하는지도 궁금할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지금 최근에 통계를 보니까 374개나 교단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는데 그중에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280개가 넘는다라고 할 정도로 이 장로교의 분열이 심각한 셈이죠. 대표적인 교단들로는 우리가 뭐 잘 아는 대로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오순절교회 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자, 오늘 얘기 들으시면서 아, 우리 교회가 또 이 교단에 속해 있구나. 또 그리고 이 개신교가 어떻게 시작이 돼서 어떻게 나뉘어 있구나라는 걸 어느 정도 아실 것 같은데요. 저희 찬양 듣고 와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도시의 기쁨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안양대학교 명예교수이신 이은선 교수님과 함께 우리 교회가 교단 분류했을 때 어떤 교단인지 정확하게 또 왜 한국교회에는 이렇게 많은 교단들이 생기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교수님, 한국교회가 다른 나라보다 교단이 좀 많은 편인가요?
1: 예, 뭐 다른 교단들은 그렇게 뭐 많다고 말하기 어려울 텐데 가장 교단이 많은 데는 아까 말씀한 대로 장로교단인데 장로교단은 세계 역사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많이 분열되어져 있습니다.
0: 네, 자 그러면 한국교회가 이렇게 세계 역사에 유례 없을 정도로 많이 분류된 나뉜 이유도 있겠죠?
1: 예, 우리가 장로교회가 분열한 걸 보면 이제 1951년에는 고신이라는 교단이 분열을 했고요. 54년에 기장이 분열했고 1959년에는 합동통합이 분열했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어떤 신학적 차이라든지 뭐 그 신사참배 문제라든지 어떤 뚜렷한 이유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1979년도부터 합동 안에서

0: 류 비주류가 나누어진 이후에 교회 분열이 급속하게 일어나서 바로 여기는 특정한 그런 신학적 이유도 없는데 그냥 사람들 사이에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합집산이 대단히 심하게 일어난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네, 이해관계 또 이합집산.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각자의 이 어떤 그 의견에 따라서 조금 나뉘었다는 게 좀 가슴 아프게 좀 들리는 것 같은데요.
0: 예, 예.
1: 자, 그러면 이 통합 또 합동, 고신, 백석 이렇게 또 나뉘게 됐잖아요, 장로교가.
0: 예.
1: 이건 또 어떻게 어떤 역사 속에서 나뉘게 됐는지도 궁금합니다.
0: 예, 그러니까 이제 고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일제 시대 때 우리가 신사 참배를 했는데 이제 이 신사 참배한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기를 둘러싸고 의견의 분열이 일어나서 결국 갈라지게 되어졌고요. 통합과 합동은 이제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WCC 여기에 가입을 할 건가 안 할 건가 하는 그런 갈등 때문에 분열을 했습니다. 그런데 백석교단은 분열에서 생겨난 교단이 아니고 그 장정현 목사님이 세운 신학교 출신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자, 교단이 많다는 것을 부정적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긍정적인 측면으로 봐야 되는 건지 궁금해요.
0: 예. 예, 사실은 우리가 날마다 그 교회에 갔을 때 보통 교회에서 배우는 사도신경이 있는데요. 이 사도신경에 보면 우리는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사오며 하는데 여기 거룩한 공회라는 라고 번역된 그 표현을 원어로 보면은 Holy Catholic Church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Catholic이라는 말이 보편적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원래 제도적으로 하나라는 의미로 사용했고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에서 자신을 믿는 무리들이 하나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니까 사실은 분열하지 않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랜 역사를 오는 과정에서 신학적인 이유나 교회 예배적인 이유나 또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또 갈라진 측면도 있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다양성을 좀 지니는 장점도 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 자, 그렇다면 이 교단 분열이 한국 교회에 남긴 아쉬운 점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0: 한국 안에 이제 교단이 들어온 거는 대부분 이제 미국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세운 교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단들이 대부분은 이제 그렇게 한 교단 안에 한두 개 정도의 분열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안타까운 건 이제 장로교가 너무 많이 분열을 했는데 그 분열을 했을 때 신학적인 이유나 무슨 예배상의 명확한 차이가 있으면 그래도 납득을 할 텐데 그런 것보다는 교권적인 이유 때문에 분열했다는 것이 대단히 잘못되어졌다라고 보여지고 아쉬운 점이죠. 정말 지금도 예수교 장로회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하는 수많은 교단들이 정말 이런 신학적 교회 정치적 차이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많은 분들이 그런 분열을 안타까워하고 극복하려고 지금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1: 네, 사랑하겠습니다. 저희 찬양 한 곡만 더 듣고 와서 얘기를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0: 네, 도시의 기쁨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날 이제 교단들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서로 협력하면서 다시 회복하려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보이잖아요. 어떤 사례들이 좀 있을까요?
1: 예, 교단들의 차이점을 넘어서 교회의 사회적인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서 힘을 모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다시피 보수적인 교회들이 이렇게 동성애를 합법화 시키려고 하는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해서 연합해서 활동하는 경우를 볼 수도 있고요. 또 부활절 예배를 드릴 때 지역교회들이 다 연합을 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또 사회적인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도울 때 모든 교회들이 연합을 해서 그런 분들을 도와주는 경우도 있었고, 우리가 1990년대에서 2000년대 남북대화가 잘 이루어질 때는 북한 교회를 돕기 위해서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연합한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0: 네. 자, 그렇게 연합을 하는 거는 결국 이제 교단이 다르더라도 이제 공통적으로 지키는 핵심 신앙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어떤 게 있을까요?
1: 뭐 우리가 교회가 가장 지키는 신앙은 우리가 성경이 이제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구원을 뭘로 받냐? 개신교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신칭의를 공통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 하는 이런 관점에서 결국 이런 신앙을 같이 지키면서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서로가 협력을 하는 것이죠.
0: 오늘 마지막 질문일 것 같은데, 이제 교단을 이해하는 게이 신앙생활에

0: 어떤 도움이 좀 될까요?
1: 자기가 속한 교단을 잘 이해하면 우리 교단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하는 그 역사적인 과정을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지고 있는 신앙적 특징을 알게 되니까 신앙생활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0: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를 좀 어느 정도 들어보니까 개신교의 시작과 또 한국교회에서 이 여러 교단들이 생기게 된 그 배경들을 좀 알 수 있었는데요. 다음 주에 교수님 한 번 더 모시고 이 관련된 얘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감사합니다.
1: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생각들을 하셨나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많이 나뉜 것들에 대한 아픔도 있고 아쉬움도 있고 그리고 다시 한번 연합해야 된다는 어떤 기대, 소망, 바람들도 있죠. 각 교단이 갖고 있는 장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단이 많이 나뉘면서 남는 아쉬움들도 있죠.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대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기도해야 되겠고요. 자, 다음 주에도 이은선 교수님과 함께 이 교단에 대한 또 다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기대해 주시고 다음 주 방송도 함께 하시죠. 자, 그럼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제작 진행의 최정민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나눔과 섬김, 기독교 연합봉사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KBS 이메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새해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자, 이제 학교 방학 다가오죠.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그 방학이 아니라 교회 방학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어제 30년 동안 교회를 쉬고 있는 방학생을 전화 연결을 했는데 이분이 몸이 아픈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결단의 기도와 함께 이번 주에 꼭 교회 가겠다고 하셨는데 그 교회 성도가 자기 교회 이름을 듣고요 방송국으로 전화를 주셨어요. 본인이 그분을 환영하고 잘 인도하고 싶다고요. 제가 그래서 어제 전화 연결된 방학생의 동의를 받고 두 분을 연결시켜드렸습니다. 야, 한 영혼을 사랑하고 자기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님을 보면서 제가 도전받고 야, 여전히 우리에게 희망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3학년 방학생이 기도를 할 때 본인도 같이 눈물로 기도를 하셨다고 해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누군가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불편한 걸 감수하고도 내가 움직인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이죠. 오늘도 내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를 위해 하나님께서 붙여주실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새끼라 또 한 번 출발해 봅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그의 생각이라는 곡이죠. 자, 원에이 싱어즈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너의 생각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시고 가장 잘하시고 가장 잘 이해하신다고 말씀하는 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6월 26일 금요일입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세계랍니다. 총 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벌써 금요일이 왔네요, 여러분. 한 주 열심히 달려오셨는데, 자, 6월도 끝으로 가고 있습니다. 새끼라 방송 듣게 해주사 하나님 감사해요.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방송 되시라고 8865번님 앱으로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앱 무료 메시지. 극동방송 어플 휴대폰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이렇게 앱 메시지로 보낼 수 있습니다. 의정부에서 2682번님 한 주도 영혼구원에 본받고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오셨습니다. 문자는 샵 1069. 오후 3시 이 시간대는 전국 어디서나 서울극동방송의 수신문자 샵 1069번으로 여러분께서 문자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새끼라 오프닝 오래간만에 들으세요. 1498번님 조금씩 늦게 오셨나 봐요. 퇴근 시간 바뀌어서 항상 끝 무렵에 들어오셨다고. 그렇구나. 힘이 나는 방송 새끼라 감사하다고. 2046번님도 반갑다고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어요. 오늘도 평택에서도 잘 오셨고. 자, 강주영님 출석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인데요. 여러분 어떤 곡 들을까요? 갑자기 제가 이거 여쭤

보고 싶었는데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자, 이 시간에 내가 이 찬양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싶다. 힘있게 찬양하고 싶다. 찬송가도 좋고 복음성가도 좋고 샵 1069 문자 아니면 극동방송 어플 메시지로 아 이번 주에 내가 조금 이 찬양 흥얼흥얼거렸는데 극동방송 새끼라에서 이 찬양을 내가 듣고 싶다 하시는 분 지금 한번 문자 한번 주시겠어요? 어떤 곡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릴지 6772번님 잘 오셨고요. 서천에서 8845번님도 잘 오셨고 아니 제가 곡은 지금 준비했는데 혹시 여러분이 어떤 찬양을 듣고 싶을지 오늘따라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두 번째 곡을 제가 한번 선곡하고 싶어가지고 여쭤봤거든요. 제가 그러면 이 곡을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라디오 예배 때 참 많이 드리는 그런 찬양인데 이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아,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 가든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그게 바로 하늘나라. 그렇죠? 이분 어떤 분이죠? 예. 1498번님의 신청곡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토부 워십입니다.

네, 부모님 모시고 처음으로 강원도 여행 가는 길 오빠가 찬양으로 졸음을 깨고 싶다고요. 정신 바짝 차려야죠. 운전하고 있으면요. 자, 우리 부모님과 함께 즐거운 강원도 여행 되시고 7863번님의 신청곡입니다. 사랑하는 나

5524번님 오늘 처음으로 문자 주셨는데요. 공항과 우울로 요즘 좀 쉬고 있는데 아 그러시군요. 우리 이 찬양으로 꼭 힘내고 하나님을 꼭 다시 한번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대전의 2347번님 비롯해서 춘천으로 선교 다녀오신 3548번님 잘 오셨습니다. 대구에서 우리 6904번님도 오셨고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 2042번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신청곡입니다.

가장 안전한 길,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새끼랑 함께하고 계시고요. 청주에서 0360번님 듣고 계시고 또 아들이랑 야구 가는 길에 매일 듣는데 엄마는 메시지를 왜 안 보내냐고 해가지고 우리 8199번님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아들이랑 행복한 시간 보내시는군요. 8493번님을 비롯해서 이 곡 신청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늘 새끼라 때 운전 중에 듣게 돼서 문자가 힘들었는데 오늘 간신히 보내셨네요. 2617번님 잘 오셨습니다. 포항에서도 퇴근하면서 3923번님 듣고 계시고요. 주 예수 나의 산소망 6504번님의 신청곡 함께 찬양하시죠.

보내주셨는데 다는 제가 소화는 못하고요. 최대한 1절 아니면 2절까지만 들으면서 여러분의 신청곡들 보내드렸습니다. 많이 오셨어요. 이곳 저곳에서 요즘 이제 청주 본부가 생겨가지고 청주에서 문자 보내시는 분들이 많네요. 그리고 이제 충주도 시험 방송을 시작했고 중계소 이렇게 준비되고 있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충청북도에도 많은 분들 우리 극동방송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산에서 또 일 마치고 구미로 퇴근 중에 6679번님 오셨어요. 1684번님도 오늘 처음 오셨고 옥상에서 방수 페인트 칠하면서 뜨거운 햇살 사이로 등 뒤로 시원한 바람을 불어주셔서 감사하다고 9394번님 이렇게 또 처음 새싹으로 주셨습니다. 5609번님도 처음 오셨고 오늘 처음 오신 분 많네요. 8507-2617 네, 다 처음 오셨어요. 아 오늘 신청곡 한번 제가 이제 여러분께 요청했더니 이렇게 오셨구나. 잘 오셨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자, 이 극동방송을 들으시면서 저한테 혹시 내가 교회 갔다라는 거 얘기 아직 못하신 분 계시면 알려주십시오. 새끼라를 통해서도 좋고요. 다른 거를 통해서도 좋고 다른 프로그램 아무튼 극동방송을 통해서 내가 지난주 아니면 지지난주에 드디어 내가 방학을 끝내고 교회 갔다 하시는 분 알려주시고 아니면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데 내가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데 이 방송을 듣고 있고 내가 아는 노래도 좀 나오고 있고요. 평안하거나 위로가 받거나 힘이 나거나 그래서 계속 듣고 계십니까? 샵 1069번으로 방학이라고 한번 주세요. 교회 안 다니는 분. 무교나 방학. 나 쉬고 있다. 나 1년 쉬고 있다. 1년 방학. 6개월 쉬고 있다. 6개월 방학. 이런 식으로 샵 1069 문자나 여러분 극동방송 어플 메시지로 한번 주십시오. 좋은 선물도 드리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5학년 온유리가 왔네요. 0709번으로 5학년 초등학교 그쵸? 온유리 고마워요. 이 방송 듣고 있어서 고마워요. 성경 필사하면서 듣고 계시는 7898번님도 고맙습니다. 운전 중에 고정 채널로 잘 듣고 있다고 울고 웃는 극동방송 전파선교사로 섬기는 애청자 9910번님 주변에 극동방송 들으라고 많이 권유하고 있다고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특히 전도 대상자한테 많이 알려주시면 좋아요. 자 찬양을 조금씩 조금씩 들었는데요. 자 이번에 찬송가 신청곡 2곡만이 나왔습니다. 이분 비빔국수 양념장을 만들면서 방송을 듣고 있어요. 교회로 가야 할 영혼들을 방해하는 악한 사단도 기도로 비벼버리겠다. 비빔국수 드시면서 좋습니다. 좋아요. 3081번님 고맙습니다. 신청곡 십자가 군병들아.

0: 찬송가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 함께 찬양했습니다. 3시 29분 지나고 있고요. 4705번님 오늘 새싹 처음 오셨는데 2살, 5살 아이랑 함께 듣고 있다고요? 와,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2살, 5살 이름도 안 들었고 모습도 안 보이는데 그냥 귀엽네. 그냥 귀여워. 2살, 5살. 와, 우리 엄마, 아빠는 힘들 수도 있지만 또 이쁘기도 하죠. 이뻤다가 힘들었다가. 자, 드디어 방학생 왔습니다. 이제 전화해볼게요. 문자 주신 분 어디 가지 마시고 제 전화 겁니다. 일반 전화. 일반 전화 가요. 자, 다시 한번. 다시 한번. 3848. 3848. 자, 신호 갑니다. 3848. 30년 방학생. 30년 방학생.
1: 고객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0: 아이고, 이게 금방 문자 보내셨는데 이상한 전화 아니에요. 3848번님 전화 받아주셔야 돼요. 30년 방학인데 지금. 3848번님 제가 지금 전화 겁니다. 일반 전화 극동방송에서 거는 전화예요. 우리 30년 방학생 꼭 좀 받아주십시오. 아, 주여. 좀 전에 문자 방금 전에 주셨는데 좀 쑥스러우실까? 화장실 가셨을까요? 주여! 아, 자, 그러면 다른 분도 있어요. 다른 분. 다른 분 있습니다. 2626. 2626번님. 2626번님. 신호 가고 있는.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0: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2: 네네.
0: 어디서 지금 전화 받고 계십니까?
2: 차안입니다.
0: 차안, 그 어느 지역이세요?
2: 경기도 시흥입니다.
0: 경기도 시흥 차안에서 혹시 정차하셨어요?
2: 지금 이제 정차 해야 됩니다.
0: 그럼 정차 한번 해주시겠어요?
2: 예.
0: 천천히.
2: 알겠습니다. 네네.
0: 전화는 끊지 말고.
2: 네네.
0: 전화는 끊지 말고. 제가 다른 사연 읽고 있을 테니까 정차하면 저 한번 얘기해 주세요.
2: 네네. 신호를 받고 있어가지고.
0: 예예예. 예. 천천히 제가 다른 사연 할 테니까.
2: 예.
0: 3848번님. 우리 아까 30년 방학생이 통화가 곤란하다고 문자가 왔어요. 아니. 우리 지금 2626번님은 정차에 네네. 신경 쓰시고 제가 사연 읽고 있을게요.
2: 예.
0: 사연 읽고 있을 테니까 끊지 말고 정차하시면 네. 저 부르세요.
2: 예.
0: 3848번님이 지금 통화가 곤란하다고 하니까 제가 방송 끝나고 전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력업체 분들과 차량으로 이동 중에 계신다고? 같이 통화하면 안 되나요? 협력업체. 자, 딸기 일하면서 듣고 계시는 6211번님 고맙습니다. 자, 인천.
2: 주차했습니다.
0: 주차했습니까? 자, 시흥에서 주차를 했는데 야, 이 사연이 기가 막혀요. 45년 동안 무교입니다. 방금 할렐루야 찬양 가사를 듣는데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교회 가보고 싶다는 생각만 하지 말고 가보겠습니다. 맞죠?
2: 맞습니다. 예.
0: 이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2: 네네.
0: 45년 동안 무교란 얘기가 올해 이제 45입니까?
2: 맞습니다.
0: 그러니까 태어나서 한 번도 뭐 종교를 가져본 적이 없다.
2: 예, 없습니다.
0: 교회를 가본 적도 없고요.
2: 네, 가고 싶다는 마음은 항상 있었는데.
0: 예.
2: 막상 가보지는 못했어요.
0: 크리스마스 때도 안 가봤어요?
2: 네네.
0: 근데 교회를 왜 가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2: 그냥 교회 분들을 만나면 뭐, 군대 있을 때도 이렇게 오다가다 뵙고 그러잖아요.

0: 있잖아요. 목사님이라든지. 네네. 예, 예. 항상 웃으시면서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시니까. 아. 너무 행복해 보이셨습니다. 그분들.
1: 그렇구나.
0: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1: 그럼 그분들이 옆에서 이렇게 교회를 가보자고 한 번쯤은 해서 뭐 추수감사절이나 송구영 신예배, 네. 크리스마스 그런 때 한 번쯤은 가보셨을 텐데.
0: 아, 아닙니다. 군대에 있을 때만 이제 초코파이 때문에 가고.
1: 초코파이 때문에 갔고. 네, 나와서는 한 번도.
0: 맞습니다.
1: 한 번도 못 가보셨는데, 교회를 네. 가보고 싶다는 마음이 그분들, 우리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그 마음이 갔다. 아, 네, 정말, 우리 좋은 분들을 잘 만났네요. 근데 어떻게 이 시간에 극동방송을 들으세요?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간 분이?
0: 아, 네? 우연히 지금 라디오를, 네. 라디오가 저절로 켜져 있었습니다. 이 채널로.
1: 저절로?
0: 네네.
1: 본인 차 아닙니까? 본인 차 아니에요?
0: 제 차인데, 네? 예. 잘못 조정을 했는지 이렇게. 잘못 조정.
1: 오늘따라 이상하게 시흥이면은 106.9인데 거기로 맞춰져 있는 거예요?
0: 어, 예, 맞습니다.
1: 오늘 처음 들었어요?
0: 극동방송은 오다가다 듣기는 들었었습니다.
1: 가끔 이렇게 우연히 좀 들었어요?
0: 예, 맞습니다.
1: 막 이렇게 찬양 나오고.
0: 네네.
1: 근데 오늘 딱 맞춰졌는데 진행자가 문자 보내라니까 그냥 보내봤군요.
0: 맞습니다.
1: 와. 근데 교회를 가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좀 있었다라는 거.
0: 네네.
1: 근데 누군가 옆에서 좀 끌어줬으면 갔겠네요?
0: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오늘 제가 팍팍 끌어드릴게요, 오늘 제가.
0: 아, 네.
1: 네? 오늘 팍, 오늘 그냥.
0: 아, 예, 감사합니다.
1: 확실하게 끌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네. 선물을 저희가 드리거든요. 아, 예. 이렇게.
0: 네네.
1: 제가 선물 불러볼 테니까 한번 골라보세요.
0: 아, 예.
1: 황금 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아, 한국 예. 비엘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김 부각 세트, 강화성 네. 김치, 정승댁 순무 열무 김치, 연어로만에서 연어패 세트, 더치 커피 스토리에서 커피, 견과내에서 메이플 하루 견과, 루브로파르에서 주얼리, 한국 미라클 피플사에서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여기서 고르신다면요?
0: 너무 많습니다. 전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1: 아무거나, 그래도 네. 조금 더 좋은 걸로. 그렇게 골라주시면 제가 또 좋아요. 네. 예. 저도 이게 아무거나가 힘들어가지고. 예. 뭘로
0: 저는
1: 할까요?
0: 먹는 걸로 하겠습니다.
1: 먹는 거, 다 먹는 건데.
0: 아, 그렇습니까?
1: 다 먹는 건데. 자, 그러면 제가 골라드릴게요. 그러면 먹는 네네. 거 중에서 조금 먹는 걸로 예.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당첨 문자 가면은 주소 좀 남겨주시고.
0: 아, 예.
1: 교회 가보고 싶다고 했으니까요.
0: 네.
1: 그 시흥에 네. 어디 사세요?
0: 시흥시 신천동이라고.
1: 신천동?
0: 신천동에. 네네. 네.
1: 자, 우리 신천동에 계시는 분, 우리 2626번님, 무교생, 교회를 한번 가보고 싶답니다. 끌어달랍니다. 시흥 신천동에 계시는 분들 문자 한번 주십시오. 샵 1069번으로.
0: 감사합니다.
1: 그리고 우리 방송국에서도 잘 이렇게 봐서 건강한 네. 교회 이렇게 소개시켜 드릴게요.
0: 아, 예, 알겠습니다.
1: 그래서 이번 주에 한번 나가보는 겁니다.
0: 좋습니다.
1: 예.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2626번님을 다 기다리고 계셨다가 오늘 딱 이렇게 채널이 맞춰지게 하시고 전화 연결을 해서 나한테 와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0: 그런 것 같으면 신기한 거.
1: 신기하죠?
0: 네네.
1: 저도 이렇게 우리 2626번님하고 통화될지는 정말 생각도 못했고요. 교회를 한 번도 나가보지 못한 분하고 통화한다는 게 저도 네네. 거의 없는 일이거든요.
0: 아, 예, 예.
1: 하나님께서 우리 분명히 2626번님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시거든요.
0: 네네.
1: 교회 가셔서, 한번 그,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 보이진 않지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번 주부터 한번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0: 꼭 가보겠습니다.
1: 예. 저 따라서, 네네. 기도 한번 할까요?
0: 아, 좋습니다.
1: 저 따라서 한번 이렇게 마음을 열고,
0: 네.
1: 사랑의 하나님,
0: 사랑의 하나님.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1: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0: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1: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0: 아멘.
1: 야, 어우, 정말 놀랍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야, 우리 2626번님. 제가 오늘이 금요일이니까요.
0: 네네.
1: 오늘 당장 제가 시흥 신천동에 있는 건강한 교회 두세 군데 이상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0: 네, 감사합니다.
1: 꼭 이번 주에 가시고, 제가 중간에 좀 이렇게 혼자 가기가 조금, 그럴 수도 있으니까 좀 연결시켜도 될까요? 이렇게 좀.
0: 괜찮습니다.
1: 예, 예. 그렇게 제가 또 연결시켜 드릴게요. 분명히 네, 지금 감사합니다. 청취자분들도 시흥의 신천동에 계시는 분들이 연락을 줄 거거든요. 그럼요. 아, 그, 지금 보니까 뭐 문자창에 지금 난리 났네요.
0: 아, 그렇습니까?
1: 어디 교회를 추천합니다. 어디 교회를 추천합니다. 아... 제가 이거 싹 정리해가지고.
0: 네.
1: 제가 알려드리고 또, 이렇게 또 연결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군대에서 초코파이 때문에 갔잖아요.
0: 아, 맞습니다.
1: 아까 먹는 거 고르셨는데.
0: 네.
1: 먹는 거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먹는 거 두 개 선물을 드릴게요, 오늘. 좋은 걸로 해가지고. 예. 아, 정말. 근데 이 선물보다 진짜 더 좋은 선물은 예수님이거든요.
0: 아, 네.
1: 그 예수님 꼭 만나셔서 아, 네. 아까 그 구주라는 말이 주인이란 얘기거든요.
0: 아, 예, 예.
1: 내 삶에서 내가 주인으로 살았다면 그분 한번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좋은 일이 있거든요.
0: 아, 예.
1: 그렇게 한번 꼭 제 2의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0: 아, 전화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혹시 극동방송 듣다가 이렇게 들었던 찬양 노래 중에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0: 기억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1: 없어요?
0: 지금. 네.
1: 그러면 제가 어떤 곡을, 이 곡을 또 선물로 드리고 싶은데.
0: 네.
1: 이 곡은 아마 아실 거예요. 2626번 이 곡은 바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란 곡이거든요.
0: 아, 예, 알겠습니다.
1: 아시죠?
0: 네네.
1: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45년 전부터 예. 우리 2626번님을 선택하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목적을 갖고 부르셨대요. 이거 라디오 끄지 말고 한번 계속 들어보시고요. 우리 아, 2626번님 예. 오늘 정말 전화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0: 너무 감사드립니다.
1: 이 곡 보내드릴게요.
0: 예, 감사합니다.

당신의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우리 2626번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정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여러분이십니다. 참 신기하죠? 태어나서 한 번도 교회를 나가본 적이 없고 누군가 교회를 나가자고 얘기를 했던 적이 없대요. 우리는 아직도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될 미션이 있네요. 사명이 있습니다. 야, 저기 저 삼지대 뭐 저기 지구 반대편 뭐 그런 데만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있어요. 예전에도 제가 한번 어떤 분하고 연결을 했는데 자기는 교회를 좀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아무도 자기한테 교회 가자는 얘기를 안 하더래요. 그분이 생각나네요. 이분도 딱 그거네요. 자, 이제 두세 군데 지금 건강한 교회 소개시켜드리 그랬는데 지금 시흥에서 지금 뭐 이게 몇 개입니까? 와, 뭐 여기 저기 여기입니다. 우리 교회 뭐 지금 난리 났어요. 이거 정리하려면 저 이거 아유. 아, 근데 이 모습 너무 좋습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우리 교회로 오세요. 한 영혼을 생각하면서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린 한 영혼 사랑하고 우리 교회 사랑하는 분들, 아, 좋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1년 방학하고 있다가 가까운 교회 두 주 전에 가서 예배 드렸다고요. 참 눈물 많이 났다고요. 우리 0084번님 축하드려요. 당첨 문자 보낼 테니까 주소 적어주시면 축하의 선물 보내드릴게요. 4952번님 전주에서 듣고 계시는데 지금 듣고 있는 분 진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기다리고 있다고. 자, 우리 시흥에서 신천동 주변에서 교회 소개를 해주고 계시는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잘 정리해서 또 연결할 분도 선택해서 아까 그 남성분에게 제가 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사연을 소개를 못하겠어요. 특히 시흥에서 온 문자들 여러분 한 주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신청곡들 가운데서 이 곡 역시 많이 왔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죠. 주말도 주일 예배도 여러분 승리하시고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은혜 보내면서 새끼라 조현출 김인수 물러갑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극동방송입니다.
1: 방송가족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세계 한인 선교사 기도운동이 6월 30일 화요일부터 7월 3일 금요일까지 대전과학기술대학교에서 제5회 세계선교대회를 진행합니다. 기도와 복음의 지경을 넓혀주소서를 주제로 국내외 선교사와 목회자, 평신도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세계선교의 비전과 사명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계 한인 선교사 기도운동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학교 중고등부 전국연합회가 8월 3일 월요일부터 5일 수요일까지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소망수양관에서 제23회 청소년 드림수련회를 진행합니다. 나무아숲학교 권오희 목사님, 찬양사역자 러빔 등 다양한 강사를 초청해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중고등부 전국연합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전스테이션 미니스트리가 7월 30일 금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오메가 센터 처치 블레싱홀에서 55차 킹덤 콘퍼런스를 진행합니다. 오메가 교회 황성훈 목사님, 포드 처치 원유경 목사님, 순회 선교단 대표 김용희 선교사 등 다양한 강사를 초청해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비전스테이션 미니스트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안 마마클럽이 7월 14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천안 백석대학교에서 7월 연합 마중물 기도회를 엽니다. 나라와 열방 그리고 한국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은 천안 마마클럽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서구 갈마동에 위치한 갈마감리교회가 6월 28일 주일 오후 1시 30분 이정림 사모초청 찬양 간증 집회를 엽니다. 자세한 내용은 갈마감리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화의 샘이 6월 28일부터 10월 25일까지 매주 주일 오후 4시 온라인 강의로 원화의 샘 헬라어 과정 제2기를 진행합니다. 원어 성경을 통해 정확한 개념을 잡아주는 과정으로 원어의 샘 원장 윤영문 목사님께서 강의하십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어의 샘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GOT 선교회가 7월 17일 금요일부터 18일 토요일까지 대전 순복음교회에서 2026 잽스 여름 영어 성경 캠프를 진행합니다. 다윗과 골리앗 영어 성경 공부, 원어민과 함께하는 영어 활동, 뜨거운 예배와 말씀 등 다양한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7월 12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GOT 선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종시 연서면 기룡리에 위치한 세종 주님의 교회가 6월 28일 주일 오후 2시 건강관리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미국 일리노이주 주립대 약대 교수 데릭 김 박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종 주님의 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흥덕구 성복로에 위치한 함께 가는 교회가 7월 5일 주일 오전 11시 열방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스리랑카 펜타코스트 교회 프리안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다문화 사역에 관심 있으신 분은 청주 함께 가는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안내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dfebc.net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 행사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십니다.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행사 시작 2주 전까지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1: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3절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기업 천사 익스프레스가 전해드립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 오늘 이 시간은 천안 참 아름다운 교회 안병찬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 은혜의 영성이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모든 의도와 모든 목적을 두고 창조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목적대로 그 의도대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는 분이시며 예수님은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의 믿음을 보존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곧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를 고아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써 우리 신앙인들은 참 선하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처럼 신앙인 또한 교회와 신앙인들을 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하여 바로 그 뜻을 마음에 품고 이루어가면서 살아가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건강한 사람은 고난과 시험을 해결해가면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건강이라는 것이 뭔가 병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병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것을 건강이라고 말을 합니다. 행복한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풍파가 없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을 연합해서 온 가족이 그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만들어가는 그런 것을 행복함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한 것은 다 바로 그 기초와 원인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바로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에 승리의 비결이 어디에 있었냐면 성령님에게 이끌렸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잉태하신 것도 침례 받으실 땐 것도 광야로 가셔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것도 그리고 이 땅에 공생애를 사시며 명령하신 것도 다 성령으로 행하셨다고 말씀하며 심지어는 귀신을 쫓아내는 그 사역 조차도 이와 같이 성령으로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엔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마태복음 4장 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론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마태복음 12장 27절 28절에는 또 내가 발심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잉태도 성령으로 잉태하시며 바로 또 광야로 가셔도 성령에 이끌리셨고 그리고 명령하신 모든 말씀도 성령으로 명령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일까지 모두가 다 성령으로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오죽하면 예수님 성령에 이끌려 십자가를 지시는 일까지도 모두 다 포함하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장면이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바로 본문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의문에 대하여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의문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왜 성령을 받게 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을까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은혜 받으면 형통하는 줄 알아요. 은혜 받으면 팔자가 늘어지는 줄 알아요. 은혜 받으면 사업이 잘 되고 형통하고 모든 일에 거침돌이 없어지고 다 사라지는 줄로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할지라도 영광의 아들이시지만 영광의 자리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시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은 일어나도 마귀가 접근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범접을 못해야 되는 것이 마땅할진데 그런데 어떻게 성령께서 이끌고 광야로 예수님을 이끌어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처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큰 은혜 받으면 큰 형통이 오는 게 아니라 바로 큰 믿음에는 큰 시험도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인들은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너무 놀라거나 두려워하거나 슬퍼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환난이 면제되지 아니하셨거늘 우리가 어떤 자라고 해서 그것이 다 면제되고 있을까? 하나님의 아들도 시작부터 마귀의 공격을 받고 그 시험을 이기며 하신 것처럼 아니 마지막 십자가까지도 마귀는 끝까지 공격하면서 십자가까지도 지게 하시는 일에 그까지도 공격해오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까지에게도 성령 없이 이렇게 공격하는 것처럼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와 같은 공격이 있다는 겁니다.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왜 이거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제자라면 능히 이거를 당당히 시험을 통과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제자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하여 분명히 증명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대하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그 신분을 분명히 시험 가운데 통과함으로써 말미암아 이를 증명하며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에게는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왔을까? 은혜 받았는데 하나님이 이같이 나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런 시험이 왔을까라고 하는 의무를 가질 이유가 없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너희가 받는 고난에 대하여 면제한다고 착각하지 마라. 성경이 말씀하는 분명한 말씀은 면제가 아니라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 고난 중에 시험 중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스승은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정말 의롭게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절대로 그에 대하여 위축되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죽은 사람에게 총을 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영성이 있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공격한다라고 그렇게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어느 자리에 있던 간에 마귀는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와, 우리가 이 자리에 왔으니까 시험이 어마어마하겠다.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면 마귀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대들겠네, 우리를 넘어뜨리겠네, 우리를 이와 같이 시험으로 나에게 접근해 오겠네 라고 자기 자신을 무장하고 자기 자신을 겸비해야 정비해야 할 것이라는 거죠. 누가복음 4장 9절에는 말씀을 합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 꼭대기도 세울 수 있고요, 천하 만국도 보여줄 수 있고요, 배고픈 그런 환경 속에서 찾아와서 야,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고 그렇게 시험할 수도 있더라 하는 겁니다. 성도들도 이와 같이 시험이라는 것은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장소도 없습니다. 시간도 없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어떤 사람이든 예외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 말씀합니다. 성경에 말씀할 때 장소가 어디입니까? 광야예요.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이 40일 금식해서 주리고 목마르시고 배고프실 때. 성전 꼭대기도 세우기도 합니다. 천하 영광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어느 때든지. 아니, 광야만이 아니라 예배하는 시간에도 마귀는 접근합니다. 찬송할 때도 봉사할 때도 어느 때든지 마귀는 그 가운데에 우리에게 시험 들 수 있는 모든 지뢰를 다 깔아놓고 밝기만 하면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지뢰밭으로 우리를 이끌어버리고 있다는 거지요. 하나 밟았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 가운데에 위축되거나 그 가운데에 절망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해서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100번 싸워도 이길 수 있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 승리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서 그 성도들에게는 항상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거지도 임금도 모두에게나 다 이와 같이 어려움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는데 우리가 법대로 질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목적대로 그 의도대로 그분의 계획대로 살아간다면 결코 두려운 일이 될 수 없다는 거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예, 생각합니다. 와, 성령 충만한데 왜 이런 일이 내게 있지? 어제까지 은혜 받았는데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지? 아니, 은혜 받았으면 형통해야 되는 거 아닌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 주셨다고 간증해야 되는데 왜 되는 일이 없지? 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어려움의 자리에도 마귀는 접근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4장 3절과 9절에 보면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9절입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꾸 이런 것으로 공격을 하지요.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목사라며, 목사인데 왜 그래? 기도하면 된다며, 너 신앙생활 한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그래?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정말 그의 가족 맞는 거야? 너 믿음의 사람이라며? 라고 하는 식으로 우리에게 공격해 온다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은 고작 믿음이 이거야? 너 믿음으로 갖고 있다고 기도했다면서 고작 이거야? 라고 하면서 접근해 올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이 절대 그런 것에 대하여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도 접근해 온 그 마귀의 그 세력이 있지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이실 때도 한편에는 강도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너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해봐라. 사탄의 소리입니다. 야, 너 하나님이 있다면 너를 왜 십자가에 못 박겠겠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했다면 진짜 너 이런 고통 없어야 되지 않아? 라고 하는 사탄의 소리가 그 가운데도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것만 있습니까? 형통의 자리에 있을 때도 마귀는 접근해 와서 유혹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전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0: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 영혼도 팔고 몸도 팔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인기를 위해서라면 다 팔아버리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팔아버립니다. 그런 것들에 대하여 인기만 있다면 아주 그 가운데에 좋은 영광의 자리에 있으면 영혼도 판다는 것을 그저 아주 서슴치 않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에서가 야곱에게 말합니다. 야, 팥죽 한 그릇 그거 먹게 해라. 야, 그럼 장자권 팔래. 아이, 장자권 내가 죽게 생겼는데 무슨 장자권이 문제냐? 그게 대수냐? 다 가져가라 라고 말한 그 말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의 말한 그 말이 과연 그게 가벼울까요? 하나님은 그에 대하여 하나님은 에서를 버리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작은 것 하나가 사람들의 모든 인생을 다 끝내버릴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에덴 동산처럼 그 가운데에 마귀는 뱀을 통하여 하와에게 접근하죠. 야, 동산나무의 실과는 다 먹지 말라 하더냐? 하나님을 악한 하나님으로 안 주는 하나님, 풍성한 것이 아니라 다 빼앗는 하나님 같이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하고 기독교회를 향하여 말할 때 꼭 그런 식으로 접근합니다. 의심하게 만들고 악하게 만들고 잘못된 것으로 그렇게 비유하면서 그렇게 무력하는 뱀의 말과 같은 이야기가 있더라 하는 거죠. 그때에 이 하와가 유혹을 받고 했던 것처럼 마귀는 야,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도 왜 이렇게 굶게 만드냐? 이 돌이 떡이 되게 해서 먹어. 야, 진짜 하나님의 아들도 맞냐? 난 떨어져서 한번 떨어져봐. 그러므로 너를 다리에 부르지지 않게 막아주겠지. 한번 시험해봐. 야야, 네 영혼 나한테 팔면 내가 천하 만국 다 줄게. 이건 내가 넘겨받은 거기 때문에 다 해줄 수 있다 라고 하면서 그 앞에 끄뻑 한번 인사와 절만 한번 하면은 다 끝내버릴 것처럼 다 줄 것처럼 유혹한다 하는 거죠. 영성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마귀에게 고개를 숙이고 영혼을 팔고 출세하고 인기를 얻는 게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이겨내야 한다는 거죠. 그 가운데 마귀를 이겨낼 때에 천사가 순종되는 것처럼 이와 같은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에게서 받을 그 영광을 가르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요셉이란 사람이 나오죠. 그가 꾼 꿈 가운데 보면은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동의 사람들, 이슬람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하늘에 있는 해를 섬깁니다. 달을 섬깁니다. 별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런 것들을 다 표식으로 삼고 그와 같이 섬기는 자들인데 요셉에게 앞에서는 해도 달도 별들도 다 절하더라고 돼 있죠. 하나님의 사람은 마귀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절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절할 때 귀신은 떠나가게 되어 있고요. 마귀도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한 가지 주의해 보셔야 될 것이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3절입니다. 시작! 마귀가
1: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0: 자, 시험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동안 떠났다고 되어 있어요. 한번 시험이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그 시험은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얼마 동안 떠났지만은 또 다시 다가오고 다시 다가오고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게 하는 일까지도 마귀는 끝까지 그 가운데에 접근해 오는 거죠. 오늘 일이 끝났다고 내일 일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오늘이 있는 일이 있는 것처럼 내일도 일이 일어날 수 있고 어려운 일과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을 가르쳐 말씀합니다. 오늘 승리했다고 해서 내일 전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오늘 승리해서도 내일 또 전쟁이 일어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여러분의 영혼은 깨어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대적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은혜 없으면요. 예수님 없고 회개가 없고 성령의 역사가 없이 교회가 성장했다? 큰 시험에 빠집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은혜가 있어야 하고요.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요. 회개가 일어나야 되고요.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멘 합시다. 이기는 방법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세상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충원하고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충원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그들을 수종 들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에게 예수께서 이기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거든요.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 접근하면서 그럽니다. 그래, 주일날 하나님 섬기고 예배 자리에 있으면 되잖아. 그리고 일주일 동안에는 아 그러면 세상 따라가면 되는 거지. 어떻게 세상 살아와 보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 몰라서 그러는 거야. 목사는 교회 일만 하니까 이런 어려움을 몰라 하면서 그쪽 따라가게 만들고 자기 멋대로 살게 하고 그리고 교회 가면 되지. 예배 가운데 참여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로 이중성으로 만들어 놓는 그런 일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인가 아니면 마귀의 하수인이 될 것인가 여러분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밀착돼 있으라 이 말이요. 교회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와 어긋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쪼개지기 시작하면 마귀는 그 속에 당장에 들어와 디아블로스, 디아란 말은 이간이란 말이고 볼로스 파괴한다는 뜻입니다. 마귀의 특성 자체가 이간하는 거예요. 부부도 이간하고 가정도 이간하고 부모와 자녀들도 이간하고 교회를 이간하고 성도를 이간하고 속에 들어와 의문점을 제기하면서 그거를 이간하게 하는데 가장 작은 것 하나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린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만만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견고한 성 여리고 성도 사람이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 견고한 성도 외벽이 있고 이 외벽이 2m 정도가 되고 그 두께가 되고 내벽에 있었을 때는 4, 5m가 되는 그런 견고한 성도 하나님이 무너뜨리거늘 성경에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이것을 다시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이 세우신 일에 대하여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거기에 동참하는 게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여리고 성이 무너뜨리고 나니까 자신 만만해졌어요. 야, 이건 하나님이 우리 편이네. 그러니까 아이성 작은 아이성 아이다. 아이성 그냥 가서 그냥 끝내버리자. 한 순간에 그들의 만만하게 본 아이성이 무너뜨릴 수 있도록 아니 속담에 닭 잡는데 도끼 쓸 이유가 있습니까? 가지껏 그냥 우리 몇 명만 주시면 가서 그냥 싹 끝내놓고 오겠다고 가서 완전히 대패하고 돌아옵니다. 그들의 마음이 녹을 정도로 무서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7장 2절에서 5절을 보면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요 수고롭게 할 필요 없습니다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얼마나 두려웠으면 쉽게 보고 만나라고 보고 아 이것쯤이야 그거 기도하지 않고도 할 수 있고 예배하지 않고도 이거 얼마든지 천만의 말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이성을 칠 때도 그 견고한 성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작은 거는 하나님 없어도 된다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들이 간담이 높고 마음이 녹아서 어떻게 할 바를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의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 7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왜냐하면 여리고성은 첫 성인즉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하여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삭디의 손자 갈미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첫 성 여리고 성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이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는 돌려라 하고 말했는데 아가는 아, 별거 아니라 거기에 대하여 취한 자기가 그거를 취한 물건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외투 하나하고요. 은 200세겔과 금덩어리 하나를 자기 장막에 숨겼다라고 돼 있습니다.

0: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에 대하여 이와 같이 이 세상 가는 것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용납하실 수 없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계약이 있고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과의 그 모든 밀착되어 있는 믿음의 삶 속에서는 어떤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까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도 있다는 거지요. 시험은 있습니다. 시험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잘 참고 견디고 이겨내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야고보서 1장 12절이에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바랍니다. 교회 지키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를 지키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여러분 앞에 예배를 지키고 시간과 물질과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지키는 것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물질을 어떻게 쓰는지, 시간은 어떻게 쓰는지, 사람을 대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공격이 왔을 때는 어떤 태도로 하고 있는지 예수님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으로 대적하는지 아니면 자기 영혼을 파는지 하나님은 모든 삶 속에서 우리를 시험하고 계시다는 거거든요. 참고 인내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청원하고요. 두 번째 믿음은 이 마귀의 시험을 가르쳐 말합니다. 이를 유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가로되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는 우리를 파괴시킬 수 있는 그런 미혹이요 유혹이라 이 말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을 보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마귀가 너를 와서 물어 뜯으려고 우는 사자가처럼 달콤한 떡과 이런 것들로 너에게 유혹하고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 마귀의 유혹은 대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는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마귀의 유혹은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며 승리하라고 말씀해요. 세 번째가 미혹입니다. 미혹은 자기 욕심에 의한 것으로 발생되어진 것을 가르쳐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6절을 보면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파괴하는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파괴케 하는 시험을 하지도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 때문에 끌려 미혹되는 것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 된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하지 마라? 속지 마라.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며 악한 원수의 공격에 속지 말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는 인정을 받고 마귀는 대적하고 여러분 욕심에서부터 내려놓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마귀에게 속지 않는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영성이 필요해요. 은혜 아니면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성령님 아니면은 여러분 이길 수 없다고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서 은혜를 생각하고 성령의 인도받고 이끌려 살아가는 복된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여호와는 나의 목자. 지금까지 천안 참 아름다운 교회 안병찬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41-563-5114번 천안 참 아름다운 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번 대전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1: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2: FABC 일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 제20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면

0: 1907년 일본이 강제로 을산의약을 체결해 외교권 박탈의 위기감이 점점 커져가던 시대, 선비이자 유학생으로 명성이 자자하던 신석구가 한 국밥집에 들어간다. 그곳엔 오랜 친구이자 예술을 전하는 김진우가 그를 기다리고 있다.
1: 야, 신선생! 아, 오랜만이야. 신수가 아주 환하구만.
2: 자네들 양복이 아주 잘 어울리는구려.
1: 아니, 얘나 지금이나 선비 풍문은 여전해. 아주 그려.
2: 아, 잠깐. 자네야말로 전보다 더 활기 넘치는데? 뭘 먹고 다니길래 아직도 기운이 팔팔해?
1: 나야 뭐, 이 복음을 먹으니까 기운이 펄펄 나지.
2: 예끼 이 사람아, 만나자마자 또 복음 타령이야?
1: 아유, 예수 믿고 나서부터 살도 얼마나 쪘는지. 봐봐, 봐봐. 이게 다 은혜살이라고. 은혜살.
2: 그래, 좋은 거 혼자 많이 드시게.
3: 아니, 앉았으면 주문부터 하셔야지. 말들이 왜 이렇게 많아. 뭐 드려?
1: 아, 여기 설렁탕이 아주 기가 막히다네. 아니, 큰 걸로 두 그릇 주시오.
3: 예.
1: 아,
2: 팥주도 하나 주시고.
3: 예.
1: 반주 즐기는 것도 여전하구만.
2: 아니, 그나저나 자네는 여전히 교회니 성경이니 하고 다니나 봐.
1: 나한테 일어난 일 중 가장 기쁜 일이니까. 뭐 말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쩔 수 없어.
2: 요즘같이 어두운 때, 그래, 한 사람이라도 웃고 다니면 좋지.
1: 그럼 자네는 아직도 공자님 말씀만 정도라고 생각하나?
2: 당연하지. 아, 그래, 자네가 하도 읽어보라고 해서 내 마태복음을 한번 읽어봤네. 그런데 나 어째 기도 안 차서.
1: 왜? 아, 어땠는데?
2: 그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 그거 아주 신선했어. 그런데 그 다음 내용이 말도 안 되는 거야. 기가 막혀서 내 여기 적어왔네. 자, 보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함이라. 대체 우리 유교에 무슨 결함이 있다고 완전케 한다는 거야?
3: 아이고, 시끄러워 정말. 손님들 다 떠나가겠네. 어? 어? 자, 다들 식기 전에 얼른 드셔. 말싸움도 식후경이지, 안 그래?
2: 싸우긴 누가 싸웠다 그러나? 나는 그런 생각이 딱 들었다 이거지.
1: 좋아. 내 딱 하나만 물어봄세. 그럼 자넨 유교가 완전하단 말인가?
2: 완전. 하지만 뭐 계속 이뤄가야 한다는 거지 뭐. 아니, 그럼 뭐 기독교는 완전하단 말인가?
1: 완전하네.
2: 무슨 근거로?
1: 좋아. 유교 가르침의 목적이 무엇인가?
2: 수신제가 지구 평천하.
1: 그럼 수신제가 하였는가?
2: 아니, 뭐 그건 간혹 하였지.
1: 치국평천하.
3: 못했지. 외놈들이 눈뜨고 코 베어가는 세상인데 평천하는 무슨.
2: 아니 뭐 그래, 뭐 평천하는 아직 못했네.
1: 몸을 바르게 하고 가정을 잘 다스리는 선비는 간혹 있지. 그런데 500년 넘게 유교를 국교로 해서 다스린 조선의 정치를 한번 보게. 부정부패로 나라가 존망위기에 처했는데 어느 세월에 평천하겠는가.
0: 두 사람의 열띤 논쟁에 식당 한 사람들은 그들의 이야기에 동참하기 시작했다.
4: 그런데 그건 정치 문제라기보다 시대 혼란 탓 아닙니까?
3: 그렇게 만든 놈이 있으니까 혼란한 시대가 된 거지.
4: 유교의 가르침이 잘못돼서 혼란해졌다고 하기에 그 가르침으로 집안을 지키고 일으킨 사람들이 수두룩하잖아요.
2: 그렇지. 유교가 뿌리가 되고 그 뿌리 덕에 가정이 세워진 거고.
3: 아이고, 그런데 나라는 뭐? 왜 못 세우느냐 이 말이요.
4: 오히려 기독교가 혼란스럽게 하고 있죠. 예수의 가르침이랍시고 제사도 안 지내고 부모 말도 무시하고 그런 사람들 보면 기독교도 똑같죠.
3: 아이, 그것도 사람 나름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 눈빛이 이렇게 확 바뀌는 거 봤어. 여기 옆에 김 씨네 말이요.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어.
0: 분위기가 점점 뜨거워지려던 순간

0: 주모의 딸이 말을 가로챈다.
1: 엄마, 다 먹은 것 같은데 내가 그릇 치울까?
2: 먹긴 뭘 먹어. 두 사람 다 한 숟가락도 못 먹었구만. 그려, 그려. 떠들지 말고 얼른 잡숴.
3: 어딜 가나 나라 걱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1: 근데 예수님이랑 공자님이랑 싸우면 누가 이겨?
4: 좋은 질문이다, 꼬마야. 그래, 우리 꼬마는 어떻게 생각하니?
1: 저요? 예수님은 착한 김씨 아저씨가 좋아하는 분이고 공자님은 맨날 술 주정하는 박씨 아저씨가 좋아하는 분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0: 딸아이의 솔직한 대답에 모두 웃음이 터진다. 그러나 웃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다.
5: 그래, 글을 읽고 글을 가르치면 돈은 저절로 몸에 배고 이 세상도 나 자신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을 줄 알았어. 그런데 나는, 맞아, 가르침을 배웠지만 나 하나 다스리지도 못하면서 말로만 가정을 다스리고 있어. 나라마저 무너져버렸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2: 내가 말이요, 국밥 팔면서 별 사람 다 봤거든요. 동네 양반들, 공부한 선비, 장사꾼, 노름꾼까지. 예수가 사람을 바꾸긴 하더라고.
5: 응? 사람을 바꿔요?
2: 늘 외상밥만 먹던 양반이 하나 있었어. 그 외상값 달라고 그러면 그냥 큰 소리치고 행패 부렸거든. 어느 날 와서는 돈을 떡하니 내고 가요. 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새벽마다 교회 간답니다. 하루는 날더러 그러대. 이제 거짓말도 안 할 거래요. 주님께 죄송하다고.
1: 맞아요. 그리고 그날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했어요.
2: 그죠.
4: 그 사람 누군지 저도 압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 집사님이시거든요.
3: 싸움 그칠 날 없던 사람이 평온해졌다면 수신을 이룬 거네요.
4: 그렇지. 그리고 조선까지 와서 예수교를 전하는 선교사님들 봐봐. 미국, 영국, 캐나다 모두 하나같이 강대국 아니에요. 모두 치국을 잘한 결과지. 이런 국가들이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으니 평천하를 잃은 셈이고.
3: 그럼 공자의 핵심 가르침인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를 이룬 건 유교가 아니라 기독교가 된다는 건데.
6: 됐네, 다들 그만하시오. 뭐 그깟 몇 사람 달라졌다고, 뭐 천년을 지켜온 유학의 도가 실패했다고, 그걸 예수가 해냈다고. 내가 얼마나 공자님 마음을 다 했다라는지 아시오? 내가 얼마나 스스로를 다스려 했는지 아냔 말이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음을 다잡고 몸가짐을 돌아봤다고.
3: 그래서요?
6: 그래, 부족하지. 그치만 그 길이 틀리진 않았다고.
4: 에이, 누가 틀렸다고 했나. 자네가 걸어온 그 길, 그 정성은 난 감히 흉내도 못 낼 것세. 그런데 그 정성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게 있지 않나.
6: 내 마음, 내 집안, 내 나라. 그래, 정성으로 되진 않지.
2: 아이고, 됐어. 이제 그만 들어오고, 어? 남은 밥 얼른 자셔. 어디, 아이고, 이거 다 식었네. 희야, 어? 이거 가지고 가서 좀 데펴와.
1: 네. 아저씨, 괜찮아요?
6: 괜찮아. 내 일단 한잔 해야겠네.
4: 자, 내가 한잔 따라 줌세.

0: 그래, 유교에서 사람 되게 하지 못한 걸 예수교는 되게 했으니 무슨 묘리가 있긴 한가 보구만.
1: 그래, 이제 그만 얘기하고 밥이나 먹읍시다.
0: 아니, 끝까지 얘기해봄세. 그럼 대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어?
1: 좋아, 이렇게 생각해보자고. 지금 공자님이 계신다 쳐봐. 자기가 아무리 가르쳐도 아니 되는 사람이 있는데 만약 다른 선생에 가서 된다면 아니 즐거이 그리로 보내지 않겠는가? 여기 수레바퀴가 둘이 있네. 하나는 잘 굴러가고 다른 하나는 아무리 끌어도 굴러가지 않는다면 이런 경우 수레바퀴가 문제인가 아니면 끄는 사람이 문제인가?
0: 수레 문제겠지.

0: 뜨겁게 데워왔어요. 밥부터 드세요.
1: 신석구는 말없이 국밥 한 숟가락을 떠먹는다. 사람 만들기라던 공자에게. 그러나 유교는 사람을 바꾸지 못했다. 그 불완전함을 완전하게 한 것은 예수의 가르침이라는 생각에 밥이 쉬 넘어가지 않는다.
2: 좋아. 내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예수께 가겠네.
1: 유교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득 찼던 신석구. 그의 개종은 이렇게 이루어졌다. 공자의 도를 통해 예수를 만난 것이다. 그는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3.1운동 민족대표 중 한 명이 된다. 그리고 1950년 평양형무소에서 공산군에게 희생당하던 마지막 순간까지 올곧은 목회자의 길을 걸어간다.

FABC 일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 제20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출연 유춘희, 이은영, 임한건, 최웅, 송영희, 극본 김영승, 제작 강수미였습니다.

0: 제가 몇 년 전에 사업장도 너무 사기를 당해서 힘들었고 아이가 잤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엄마 우는 소리에 애가 상처받고 놀랄까봐 제가 차 키를 찾아서 이제 지하주차장으로 갔어요. 소리 내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불렀죠. 우리들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디 계시냐고. 그때 저 살기 싫어요. 아버지 저 지금 데려가시면 안 돼요. 저 죽고 싶어요 라고. 제가 그때 순간 위험하고 아주 나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주파수가 극동방송에 맞춰져 있었어. 라디오가 다행히 그때 시동을 켜는 순간 찬양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 찬양으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했다. 그래서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바로 옆에서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감동이 들었어요. 소중한 가족 생각해서 힘내서 열심히 살겠다고 그렇게 울면서 집에 다시 들어갔던 그날 있었거든요. 그 순간 이제 전파 선교사를 하기로 결심을 하고 바로 신청하는 문자를 보냈었어요.
1: 세상에 수많은 방송이 있지만 극동방송은 24시간 복음만 전하는 유일한 방송입니다. 지금도 누군가 이 방송을 듣고 회복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있음이 분명하기에 우리는 복음 외에 다른 이름은 전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이 방송이 끊임없이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생명을 살리는 귀한 사역에 동역하길 원하시는 분은 지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전파라고 보내시거나 042-828-9330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8살 어린 나이에 희귀병으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투병하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긴 어린 성도 유엘이. 그러나 유엘의 부모님은 유엘이의 장례식 대신 천국 환송 감사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1: 유엘이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섯 자녀 중에 유엘이가 제일 잘 믿었습니다. 유엘이는 고백을 잘했습니다. 예수님 이야기, 믿음에 대한 고백을 적잖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므로 유엘이는 죽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영생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이란 바로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떠난 것 같아도 영생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42절 43절에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아멘. 씨앗을 땅에 심으면 썩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더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유엘이를 흙으로 돌려보내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장차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부활의 준비임을 믿습니다. 오늘이 슬픔의 자리가 아니라 감사 예배의 자리인 것은 바로 이것을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평강, 이 은혜가 유엘이가 잘 살았고 지금 더 잘 지내고 있고 그리고 곧 만나게 될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가 감사의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죽음조차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 이 거룩한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 안에 모든 사람이 거하는 그날까지 극동방송은 오직 복음만을 전하겠습니다.

신선 찬양. 가까우면 더 신선하고 더 건강합니다. 믿음의 먹거리 로컬푸드 전문 매장 품앗이 마을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가까우면 더 신선하고 더 건강합니다. 믿음의 먹거리 로컬푸드 전문 매장 품앗이 마을이 함께합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했지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고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며 다시 설명합니다. 그러니 성령은 영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듣고 알게 하시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함도 사람에게 변화가 생기는 것도 꼴찌가 1등이 되는 것도 다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만져지는 유기체가 아님에도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도 모두 성령의 역사입니다.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기 어려운 이때에 성령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비밀을 분별하며 세상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을 보고 있으면 이순희 씨의 박이제의 곡으로 테너 이명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이 머무는 노래 소프라노 한윤옥입니다. 하늘을 보고 있으면 내 마음이 보입니다. 하늘을 보고 있으면 내 마음이 열립니다. 가사 중에 나왔었죠.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십니다. 우리의 내면도 외모를 꾸미듯이 깨끗하고 정결하게 갖고 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0절인데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이 스스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우리에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역할을 성령이 하십니다. 예배와 찬양의 감동이 있고 병고침과 방언과 예언도 모두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을 돕고 계시며 우리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오늘도 성령을 거스르지 않고 인도하심을 믿으며 성령님을 인정하는 순종이 우리의 하루 안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편지 김남주 시의 한지영 곡으로 테너 최동규였습니다. 앞에 곡은 그대 있음의 김남주 시의 김순애 곡으로 소프라노 홍혜경이 노래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죄와 가까우면 불편하고 주와 멀어지면 성벽이 무너짐과 같습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를 깊이 들여다보십니다. 무엇이 필요한지도 아시죠?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오늘도 기뻐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로 주를 깊이 만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코스모스 노래함 이기순 씨의 이흥렬 곡으로 소프라노 이윤숙이었습니다. 앞에 두 곡은 청산의 살리라 김현준 작사 작곡으로 테너 박세원이었고요. 산하 신흥철 씨의 신동수 곡으로 바리톤 고성현이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0절 함께 묵상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으로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사자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은 눈이 있어도 볼 수 없고 귀가 있어도 깨닫지 못하니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하늘나라의 비밀은 오직 여호와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주의 자녀들에게만 보여주시니까요. 우린 육에 있지만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영의 사람들답게 영에 대해 증거하고 전하고 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육신에 지지 말고 영으로 악을 대적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이동진 작사의 최현규 곡으로 노을, 동요 함께합니다. 영의 세계를 모르는 세상에게 우리가 희망입니다. 오늘도 기도에 손을 내리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할 바를 행하는 복된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마음이 머무는 노래 소프라노 한윤옥이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개혁주의 생명신학 대전 백석신학교에서 전해드립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 논산 한빛교회 강신정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본문으로 가라 아프리카로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이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어보면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이시다. 성경의 이야기는 선교의 이야기. 타락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을 다시 찾아나서시는, 끝까지 하나님은 한 영혼을 찾아나서시는, 그래서 성경 자체는 선교의 이야기다. 선교의 이야기.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심장은 지금도 열방을 향해서 뛰고 있는 거예요. 각 나라와 족속 열방, 그리고 저 땅끝까지 있는 그 한 영혼 한 영혼 구원받지 못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심장과 마음은 그곳에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도 그곳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시작으로 해서 열방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모두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큰 하나의 줄기가 있는데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이. 사랑의 강이 흐른다. 영혼을 향한 사랑의 강이 흐르고 있다. 오늘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를 내린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있다는 거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는 거야. 가장 큰 복이 뭐겠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이요? 안 받은 사람이요? 옆사람한테 엄청 복받았시오? 서로 인사해요. 근데 우리는 이 엄청난 복을 놓치고서 현재 조그마한 문제, 사건 앞에 우리는 힘들어할 때가 너무나 많죠. 뭐냐?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놓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쉬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쉬지 않는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시편 67편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복 주신다는 것. 근데 복 주신 이유가 뭐냐는 것.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라. 할렐루야. 땅의 모든 끝이란 말은 땅의 마지막 경계를 얘기. 끝자락. 그러니까 가장 먼 곳을 얘기하는 것이. 그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 나라, 언어, 족속들이 하나님을 뭐하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며 예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면 아멘 하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존귀케 여기고 엎드려 경배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49장 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뭐 한다고요?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 관심이 있지만 이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어디까지 관심 있는 거예요? 땅끝까지 관심 있는 거예요. 모든 족속, 모든 민족, 여러분 피부 색깔과 관계없이, 남녀노소 관계없이, 민족과 관계없이 우리는 사람을 가려서 만날 때가 많죠. 하나님은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민족을 가리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열방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뭐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그리고 또 다른 제자를 만드는 그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라고요? 증인이 되라는.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했어요.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눈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시고 여기만 듣고 또 왜 안 가냐고 그러지 마시고 잘 들으세요, 끝까지. 자, 왜 아프리카냐는 거예요. 왜 아프리카냐. 왜 아프리카 54개 나라 14억을 우리가 품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성경은 말해요. 자, 마태복음 9장 36절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불쌍, 긍휼한 마음이 생긴 거죠.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눈은 목자 없이 방황하는 그 한 사람에게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눈은 구원받지 못한 한 영혼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은 잃어버린 자를 찾는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려고? 구원시키려고. 그 영혼을 추수하려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눈이 머무른 곳에 여러분의 눈이 머물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보면 어느 마을에는 교회가 없는 마을도 있습니다. 복음을 기다리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눈 빠지게 기다리겠어요.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을 기다리는 아이들. 배움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한 끼 식사로 어쩌면 하루를 때우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오늘 그들을 하나님이 잊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교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돕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엄청난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심부름만 시켜도 막 좋아가지고 막 담임 선생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맡겨도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얘기하고. 근데 지금 우리를 동역자로 하나님의 파트너로 나를 부르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누가 뭐라 그러면 아이고 일단 어깨를 펴시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아프리카를 위해 기도한다. 아프리카를 품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고 있다. 어깨 힘 펴셔요. 알았죠? 이 잡으신 것 긍지가 있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의 동역자. 세상에 사람들의 동역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다. 그리고 그 엄청난 일을 나를 그리고 우리를 우리 교회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니느웨 가기 싫었어요.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니느웨의 마음이 있었어요. 니느웨의 영혼들이 있었죠. 그는 떠밀려서 가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동역자였어요. 베드로는 고넬료의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동역자로 삼으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보게 하셔요. 순종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아프리카를 사랑하시고 아프리카 영혼의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의 문제인 것이요. 하나님의 마음이 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왜 논산 한빛교회냐는 거예요. 왜 논산 한빛교회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증인이 누구요? 보고 듣고 깨닫고 안 것을 과감하지 않고 사실대로 증언하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증인이 온전하게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누군가 불이익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돼 있어요.

중요한 건 증인이 증인 역할을 하지 못하면 복음이 전달되어지지 않아요.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냐?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한 거예요. 누가 명령하신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따라서 내 증인이 되라. 시작. 옆 사람한테 주님의 증인이 됩시다. 시작.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이걸 놓쳐버리고 우리는 뭐하냐면 출세하는데 마음이 너무 많아. 아이들 공부 잘 가르치는데 너무 마음이 많아. 평생 진맥한 마련하는 일을 위해서 평생을 자기의 삶을 던질 때가 많아. 성경은 너 출세하라 라고 말하지 않아. 너 자녀들 잘 시켜서 잘 공부시켜서 성공시켜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 내 증인이 되라. 할렐루야. 보고 들은 사실들을 그대로 얘기하는 사람. 여러분, 증인은 입으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삶, 생애 전체를 걸고 말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은 증인의 삶을 어떻게 살았냐면 그는 매를 맞으면서도 증인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람은 조금 힘들면 포기하죠. 어떤 일을 하다가 자료가 떨어지면 중단할 수 있어요. 그는 감옥에 가서 그곳에서도 뭐냐? 증인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감옥에 있는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했어요. 오늘 그는 굶주림에 있을 때에도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배가 파손되어서 정말 죽을 위기에 있을 때도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멈추지 않는다. 증인은 멈추지 않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영생이 있고 거기에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비결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사막길을 가다가 물이 없어서 죽을 위기에 있을 때 오아시스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목을 축이고 다시 자기의 물통에 물을 받고 떠날 때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 사람에게 저곳에 가면 오아시스가 있다고 말해야 되겠어요? 하지 않아야 되겠어요? 말해야 되죠. 당연히 하죠. 여러분, 증인은 말하는 사람이에요. 증인은 그 일을 중단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2018년 10월 21일 일본 후쿠오카현에서 후쿠스라는 지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나이는 19살. 이름은 이이다. 근데 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는요, 전국 마라톤 대회 중에서 구간 마라톤 대회라는 게 있었어요. 구간 마라톤 대회는 선수들이, 여자들은 이제 42.17km를 뛸 수 없으니까 반절 뜁니다. 21.075km 이렇게 뛰는 거예요. 그러면 첫 주자가 6km, 그 다음 주에 두 번째가 4km, 그 다음 주자가 3km, 3km, 5km 이렇게 해서 21km를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달릴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400m 기준은 바통이 있지만 여기는 띠를 띠고 가요. 뭐를 뛴다고요? 띠를 뛰어. 그 띠를 다섯 끼라고 그래. 그리고 그 띠를 딱 동이고 3km를 뛰고 5km를 뛴 다음에 그 띠를 다음 사람들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다라는 친구가 이 주자로서 뛰기 시작했어요. 3km를 뛰는데 200m 남겨놓고 쓰러졌어요. 그래서 이 뼈가 골절돼버렸어요. 더 이상 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뛸 수가 없어. 여러분, 이게 골절되어서 뼈가 찔릴 때 뛸 수가 없어요. 아파서. 그런데 같이 훈련했던 친구가 다음 구간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200m밖에 남지 않았어. 200m면 여러분 보통 아무리 늦어도 25초에서 30초면 뛰거든요. 그러면 그 100m에 25초나 30초면 뛴다면 1분 안에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근데 이 다다가 앞에서 기다리는 그 다음 사람을 도저히 이 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돼.

그래서 이 다다라는 친구가 무릎을 꿇고 겨우 가는 거예요. 그 아스팔트를 무릎 꿇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26번, 3번 주자죠. 2번 주자 그러니까 3번 주자가 그 모습을 저기서 보는 거예요. 같은 동료잖아요. 19살 막내. 눈물을 흘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왜? 무릎이 다 빨갛게 이제 피멍이 들어가서. 뭐 때문에 저렇게 뛰냐? 이 다섯 끼를 전달해야 그 다음 사람이 가니까. 만약에 여러분 다섯 끼를 안 주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구간은 뛸 수 있는 자격이 없어. 지금까지 훈련해왔던 친구들이 다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19살밖에 먹지 않았지만 이 친구는 다섯 끼를 허리, 이 띠를 끝까지 전달해 주는 거예요. 복음이 그래, 복음이.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고 그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또 전달되죠.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인 것이. 여러분 누군가에게 전달되어지지 않으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죽음의 위기에 있고 감옥에 갇혀가고 배가 패선되고 매를 맞으면서도 이 복음의 띠를 놓지 않는 것. 끝까지 전달하는 것. 여러분 이 복음이 여러분들 앞에 올 때 나한테 왔고 우리 논산한국교 여러분한테 올 때에 이 복음은 이 다라처럼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의 가정을 벌본 사람들에 의해서 전달되어진 거예요. 그냥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쉽게 복음이 오지 않습니다. 복음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구원의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가 놓치는 거예요.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삼고 증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오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증인의 삶을 감당하려면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여러분 돈이 아니에요.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성령의 능력이에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란 말은 어떤 기적을 행하는 아픈 자를 치료하고 기적을 행하는 그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한 부분인 거예요. 오늘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오면 중요한 건 뭐냐? 돌파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돌파한다는 거예요. 매를 맞으면서도 돌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가서도 돌파할 수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이 여러분 재밌는 것은 성령의 능력 안에 있으면 모든 걸 돌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은 돌파하는 영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알 수 없었던 것을 돌파하게 하는 능력이 어디 있냐? 성령이라는 것이죠. 성령의 권능으로 돌파합시다. 시작. 왜 시험 들었는데 그 상태로 있느냐? 성령의 능력,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충만하면 돌파하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돌파하는 것입니다. 시련이 와도 돌파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은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시고 그것을 이기고 뚫고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할렐루야. 따라서 이렇게 딱 잡아요. 성령 충만 시작. 옆 사람 눈 동그랗게 뜨고 충만해야 삽니다. 시작. 아멘이죠. 우리는 아프리카 가기 전에 지금 3주 동안 집회를 했어요. 나만 나요 집회. 그리고 우리는 아프리카 가는 거예요. 왜? 우리의 힘으로 알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가서 이렇게 2주 동안 사역하는 게요. 가는 곳만 벌써 6군데를 가요. 쉬는 시간이 없어. 쫙 움직여야 돼. 여기서 끝나면 짐 싸들고 얻는 가고 여기서 짐 싸들고 가고 이렇게. 응?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성령 충만. 성령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갈 때 중요한 건 재정보다, 계획보다, 프로그램보다 성령의 능력, 성령님을 앞세우고 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성경학교 할 때 아이들이 변화되고 마을 잔치한테 그들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청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선교는 함께하는 거예요. 선교 가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함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요. 함께하고 계시는 거죠? 물어봐요. 시작.

0: 아유, 난 생각도 못했네요. 인간도 아닙니다. 진짜. 생각도 못해요. 그러면 안 돼. 우리 함께하는 것. 자, 출애굽기 17장에는요. 아멜렉이 쳐들어왔어요. 그때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아론과 우를 데리고 기도하죠. 그리고 그 밑에는 여호수아 장군이 군대를 거느리고 싸움을 시작하죠. 여러분, 싸우는 사람도 중요하고 그리고 위에서 기도하는 사람도 중요하고 누가 더 중요한 거예요? 둘 다 중요해. 다 중요해. 왜? 손 들고 기도하는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여호수아 장군이 이겼어요? 졌어요? 졌어요. 근데 또 모세가 손만 들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싸우지 않아 봐.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둘 다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도 중요해. 현장으로 가는 사람도 중요해. 물질로 헌신하는 사람도 중요해. 다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무슨 일들을 다 할 수 있어. 그러나 오늘 여러분 딱 죽을 때 천국 갈 때 여러분의 아파트를 갖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이 수준 높은 얘기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죽는 날 같이 죽으면서 나는 아파트 난 내가 35평 들고 갑니다. 잘 저축해놨던 거 통장 갖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지고 갈 수 없어. 여러분 그때는 못 갖고 가. 근데 먼저 보낼 수는 있어. 따라해보세요. 먼저 뭐 할 수는 있다? 그게 뭐예요? 그게 헌금이에요. 또 한 가지, 여러분의 재능과 탤런트는 못 갖고 가 천국에. 그렇지만 여러분의 재능과 탤런트는 살아있는 동안에 주를 위해 쓰면 갖고 가는 거예요. 그게 할렐루야. 먼저 보내는 거죠. 먼저. 오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합시다. 시작.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 가는 거예요. 물질로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몸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사랑과 격려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는 모두 가는 거예요. 자,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 또 주의 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할렐루야. 자, 우리는 두 가지, 두 줄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나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하든지 주님 옆 사람이 여기 있나이다 이 사람을 보내소서 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해야 돼. 에? 자, 여기서 중요한 건 기도가 필요할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물질이 필요할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 물질을 써주세요.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선교는 함께하는 거예요. 누가 아프리카를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누가 열방을 품겠습니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세요. 그런 주님의 심정을 가진 우리 논산 한빛교회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논산 한빛교회 강신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41-736-1457 041-736-1457번 논산 한빛교회로 문의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 대전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1분 찬양 세계로 미래로 세계가 인정한 인삼의 고장 금산 청정한 건강도시 아름다운 금산군에서 함께했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의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데리고 왔을 때 얼마나 놀랬는지, 스위스로 결혼해서 신랑 만나서 갔는데 그 나라 문화가 너한테는 생소하고 어렵겠지만 잘 살아줘서 고마워. 한국에 같이 함께할 수 없는 시간들로 인해서 많이 그립고 보고 싶단다. 너도 또 한국의 친구들도 그립고 부모도 보고 싶고 그렇겠지. 그렇지만 그곳에서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땅이라 믿고 그곳에서 남편을 또 잘 섬기고 시어머니와 주변 가족들을 또 잘 섬겨줘서 기특해. 두 아이를 혼자 키우면서 네가 얼마나 고되겠니. 그렇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가정을 잘 보살피는 거 정말 기뻐. 또 빨리 여름방학 돼서 만나자. 하나님께 또 기도할게. 사랑해. 축복해.
1: 스위스로 딸을 보낸 지 10년이 됐다네요. 그 10년 동안 얼마나 딸과 함께하고 싶으셨을지 오늘 편지 한 장에 담겨 있습니다. 곧 다가올 여름방학에 한국에 잠깐 들어올 딸. 저도 두 분이 함께할 그 시간이 기다려지는 것 같네요. 여러분의 퇴근길 친구,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편히 머물러 주세요.

세상을 향해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6월 26일 금요일에 인사드려요. 안녕하세요, 최다슬입니다. 오늘 행저질라는 먼 타국에 있는 딸에게 쓰는 엄마의 그리움이 담긴 편지로 문을 열었습니다. 멀리 보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그리워하는 방식이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보고 싶다고 자주 울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잘 지내고 있는지 매일 걱정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고생하고 있을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고요. 또 그 외에 여러 반응이 있겠죠. 오늘 이 엄마는 그 모든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편지에서 딸에게 고맙다는 말을 먼저 꺼내더라고요. 낯선 나라에서 잘 살아줘서 고맙고, 힘들 텐데 잘 견뎌줘서 고맙고, 아이들 키우느라 수고가 많다고요. 그립다라는 말을 꺼내면 딸이 더 힘들까봐 고맙다는 말로 감싼 것처럼 들려서 왠지 더 아련하더라고요. 그게 부모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딸도 그렇지 않을까요? 한국의 친구들이 그립고 부모님이 보고 싶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보내신 땅, 그 땅이 그 스위스 땅이라 믿고 오늘 하루를 묵묵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는 것. 믿음이 없으면 버티기 어려운 자리일 겁니다. 낯선 문화, 낯선 언어, 낯선 가족들 사이에서 그래도 뿌리를 내리는 사람이니까요. 오늘 이 퇴근길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중에도 낯선 자리에서 버티고 있는 분 계실 것 같습니다. 분명 내가 선택한 자리임에도 외로운 날이 있고,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 날도 있고, 그럴 때 오늘 이 편지를 떠올려 보셔도 좋겠습니다. 하나님도 분명 우리를 응원하실 테니까요. 부르심의 자리, 사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나의 자녀야. 너무 기특하고 멋지구나 하고요. 자,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도 여러분의 사연 참여 기다립니다. 어느 지역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이 저녁을 보내고 계시는지, 또 오늘 오프닝 편지를 듣다 보니 그리운 사람이 있으면 저희에게 또 문자를 남겨주셔도 너무나 좋겠습니다. 행저질라와 함께하고 있다는 여러분의 방명록을 남겨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또 무료로 사연 참여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고 찾아오시면 되겠어요. 더불어서 행저질라에서는 오늘도 여러분들께 저녁 기도문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쭉쭉 전송이 되고 있는데요. 자, 오늘 6월 26일 금요일자 저녁 기도문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시면 바로 링크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0: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맛있는 전통 떡집 병과 예찬에서 떡 선물 세트, 은송 꽃농장에서 꽃바구니를, 오늘 식사를 못하셨다고요? 출출하시다고요? KY식품에서 콤플레이크 천마차를, 물고래 이야기에서 이마밴드와 목밴드를, 한지공예 전문공방 부여 종이와 풀공방에서 한지로 만든 키링, 대전 서구 관저동에 위치한 38년 전통 프리미엄 돈가스 샐러드 뷔페 유생촌 관저점에서 식사권을, 자연 그대로 건강 그대로 자연과 함께 식탁을 열다 자연 한 스푼 동전 육수를 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는 새 집으로 이사하는 좋은 날, 좋은 날 익스프레스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1: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기도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왠지 월화수목금 그 중에서 월요일과 금요일은, 또 특별히 오늘 같은 금요일은 더 주님 앞에 마음이 조금 남다르더라고요. 한 주간 일터에서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안 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동일한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꼭 망설이지 마시고 저녁 기도문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소망을 가지고 하루를 마무리할 수 없잖아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면서 전심으로 드리면서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그 누구보다 우리 행저질라 애청자님들만큼은 꼭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하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녁 기도문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바로 링크로 전송해드릴게요. 7시 전까지 신청하셔야 누락 없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샵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지금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아우, 여러분 한 주간 정말 애쓰셨어요. 또 한 주가 어떻게 갔네요. 이제 정말 주일을 준비하면서 하루하루 또 남은 주말들 잘 지내면 좋겠습니다. 자, 금요일 오늘은 세상 다시 보기 시간으로 함께하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저희 오늘도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과 함께 신사도 운동 체크리스트 2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도 기대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난주에 리스트를 못 받으셨다 하는 분들은요, 오늘 신청해 주시고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리스트를 펼쳐놓고 하나씩 하나씩 체크해 보셔도 좋겠어요.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9330번으로 리스트라고 보내주시면 오늘도 체크리스트 여러분들께 PDF 파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찬양 나누고 세상 다시 보기 코너 만나볼게요.

0: 한 주간의 이슈를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다시 보는 세상 다시 보기 시간입니다. 집으로 향하는 퇴근길, 여러분의 영적 건강을 지키는 귀한 시간으로 꾸며볼 텐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어집니다. 바이블 백신센터 양형주 목사님과 함께 우리 교회를 지키는 자가점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목사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신사도교회 체크리스트 지난주에 정말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1: 아유, 감사한 일입니다.
0: 네, 오늘이 2부인데요. 오늘 지난주에 다루지 못했던 체크리스트 항목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이 체크리스트 지난주에 못 받으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오늘 받기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샵 9330번으로 리스트라고 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바이블 백신센터에서 정성껏 제작한 신사도교회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PDF 자료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받고 한번 보면서 따라오셔도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목사님, 저희가 바이터 중에 지난주에 T까지 살펴봤습니다.
1: 예, 맞습니다.
0: 네, 오늘은 E죠.
1: 예, 예. 예. 이 뭐 짧게 이 바이터에 대해 그래도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0: 네.
1: 바이터 모델은 고도로 통제적인 이단 사이비 집단의

0: 조정을 하려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1: 네.
0: 예를 들어서 이제 16번째 보면 교회를 떠난다는 생각만 해도 저주와 버림받음에 대한 이유물을 두려움과 죄책감이 찾아오게 되고요. 여기 떠나는 거는 이 사랑하는 형제자매를 두고 거의 배신하는 느낌이 자꾸 들게 만드는 거죠. 죄책감을 네. 주고. 그다음에 이제 이 감정, 황홀한 감정을 또 심어주는데 이제 17번에 보시면 집회에서 쓰러짐, 거룩한 웃음, 울부짖음, 진동 등을 장려하고 또 이제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성령을 못 받은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1: 아.
0: 거룩한 웃음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건 이제 홀리 래프터라고 그러거든요.
1: 예.
0: 신사도에서. 이거는 이제 신사도의 영이, 능력의 영이 이제 임파테이션이 되고 전이가 되면 막 이제 웃음이 나오는 거죠. 막 웃어요.
1: 예.
0: 집회 중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울부짖음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홀리 로링. 그래서 거룩한 울부짖음.
1: 아, 뭔가 거룩한이 다 붙네요.
0: 그렇죠.
1: 예.
0: 그래서 집회 중에 아우 하고 막 부르짖어요.
1: 짐승처럼.
0: 네.
1: 오.
0: 이게 뭐냐? 그러면 유다 지파의 사자. 유다 지파의 사자의 영이 임했다. 그러면 이제 아우 막 이러는 거죠. 거룩한 웃음. 홀리 래프터는 뭐냐?
1: 예.
0: 사라의 영. 그러니까는 예전에 새 천사가 아브라함 장막에 이제 방문을 해서 내년 이맘쯤 아들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사라가 뒤에서 웃거든요.
1: 네.
0: 너 웃었지? 안 웃었는데요. 너 웃었잖아. 이때 사라가 웃었던 그 웃음.
1: 하...
0: 네, 사라의 영이 임했다. 홀리 래프터라고. 이게 성경적인 건 아니거든요.
1: 네. 네.
0: 그리고 이제 쓰러지는 것도 사실 이제 성경적으로 쓰러지면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앞으로 부복하며 쓰러졌거든요.
1: 예.
0: 근데 우리는 이제 뒤로 자꾸 쓰러뜨리려고 그러죠. 이제 앞으로 쓰러질 땐 내가 부복하면서 내 몸을 컨트롤 할 수 있거든요.
1: 예.
0: 근데 뒤로 이렇게 자꾸 밀고 쓰러뜨리면 이게 자칫하면 뇌신탕 걸립니다. 그래서 뒤로 밀을 때는 꼭 뒤에 받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1: 네.
0: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 사람들은 그 앞에 엎드려 부복하여서 쓰러지는 그런 일들은 있었죠. 그래서
1: 네.
0: 사실 쓰러지는 것도 성경적으로 쓰러져야 된다.
1: 아.
0: 예,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나면 성령이 임하지 않은 것처럼 이제 몰아가면 그런 압박감들이 같이 오는 겁니다.
1: 네.
0: 예. 자, 그 다음에 18번에 보면 처음에는 처음 오는 사람한테는 지나치게 따뜻하게 환대를 합니다. 이거를 이제 이단 사이비 이 그룹의 특징 중에 하나가 러브 밤밍이라고 하거든요. 러브 밤밍. 이거 뭐냐면 사랑 폭탄입니다. 사랑으로 너무 잘해서 황홀할 정도로 막 이렇게 얼르고 달래고 해주는 거죠. 그런데 조금 지나서 거기에 좀 의문을 품거나 헌신이 줄어들면 갑자기 냉대하고 배제하고 힘들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1: 철저히 계획적인 사랑이었네요.
0: 그렇죠. 그게 이제 이단 사이비의 특징입니다. 처음에는 러브 밤밍. 막 너무 황홀하게 했다가 나중에 뜻대로 안 움직이면 아주 냉대하면서 컨트롤을 하는 것이죠.
1: 네.
0: 자, 그 다음에 19번은 이제 순종을 엄청 강조합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재앙이 온다는 식으로 계속적인 순종 안 하는 것에 대한 공포감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거죠. 자, 20번째, 20번째는요. 영적 아비라고 하는 지도자가 정말 자주 분노하고 고함을 칩니다. 희한하게 신사도 운동을 하는 분들, 지도자들 보면 공통적으로
1: 예.
0: 분노가 많아요. 마음대로 안 되면 막 있는 자리에서 막 소리치르고요.
1: 예.
0: 리더한테 막 혼내고요. 고함 치르고요. 막 욕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럼 성도들이나 이 선교단체 있는 사람은 어안이 벙벙한 거예요.
1: 예.
0: 내 리더한테, 아니 우리 부교육자한테 막 영적압이라고 막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하면서 막 하니까 막 어안이 벙벙한 거죠. 예. 이런 식의 분노는 왜 있느냐? 여러분, 자기가 영적 아비잖아요. 아비의 뜻대로 순종하는 게 진짜 신앙생활 하는 거란 말이죠. 쉽게 말하면 너희들 다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움직여야 돼. 안 움직여? 불순종이야. 아비의 말을 거슬러? 너 저주받을래? 이런 마음인 거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이 신사동동을 하는 분들은 분노가 많습니다. 조금만 뜻대로 안 되면 막 화를 내고 소리 지르는 거죠.
1: 공통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이는
0: 거죠.
1: 공통적입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공포감이 들잖아요.
0: 그렇죠. 그러니까 갈수록 거기 순응하면서 꼼짝 못하게 사로잡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 결국은 너 잘 되려고 하는 거다. 아비의 마음으로 하는 거다. 이렇게 정당화시키는 거죠.
1: 그렇군요. 예. 이게 감정 통제,
0: 예.
1: 이 이모션을 컨트롤이었습니다.
0: 예. 자, 그다음에 이제 관계 통제인데요. 관계 통제는

0: 사실 성도의 믿음 생활은 관계를 통해 자라는 건데요. 이 신사도 운동을 하는 단체나 이 교회들에서는 가족을 멀리할수록 또 세상과 단절될수록 믿음이 깊어지는 것처럼 가르쳐서 성도들을 인위적으로 다른 그들의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상적이고 건강한 관계로부터 고립을 시킵니다. 예. 자, 예를 들어서 21번째 보시면 가족이나 친구, 애인이 교회에 대해서 우려를 표현하면 사탄이 너의 가장 약한 부분인 가족 또는 애인 그런 친밀한 관계를 통해 공격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들의 염려, 가족이나 주변 지인, 애인들의 염려, 걱정 자체를 영적인 공격으로 여기게 만드는 거죠.
1: 공격으로 재해석하는 거예요?
0: 예, 너를 떨어뜨리게 만드는 사단의 교묘한 전략이다. 이런 데일수록 이제 이원론이 강해서 여차하면 그냥 사단의 교묘한 전략으로 이제 퉁치면 그냥 다 그렇게 넘어가는 거고. 자, 그다음 22번째는요. 예수님은 이 땅에 거물주로 왔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이 가족, 지인, 애인 이런 모든 소중한 관계에 거리를 두거나 단절하게 만들죠. 그리고 그렇게 단절하는 게 뭐다? 믿음이 성숙한 증거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자기는 다 끊고 왔어. 이거를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죠.
1: 난 이만큼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야.
0: 그렇죠.
1: 순종하는 사람이야.
0: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나 그때 결혼 포기했어. 직장 포기했어. 부모님과 연 끊었어. 명절 나 안 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23번째를 보시면 이 목사나 그 단체의 지도자를 영적 아비다, 영적 아버지다, 영적 어머니다 이렇게 부르게 하고 교회 공동체를 진정한 가족으로 일반 가족과 대체를 시키려고 하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모든 나의 정서적인 사회적 지지 기반, 관계 기반이 교회 안에서만 존재하게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교회 떠나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면 모든 관계가 다 단절된 상태이기 때문에 완전히 광해, 황량한 광해에 내던져지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죠.
1: 그러겠네요.
0: 나오고 나면.
1: 예. 사실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나의 주변 사람들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다 선물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0: 그럼요. 그럼요. 예.
1: 그런데 교회 안에서만 관계를 갖게 한다.
0: 예.
1: 이거 의심해 볼 만합니다.
0: 맞습니다. 예. 그다음 24번째 보시면요. 교회를 떠난 전 성도 그리고 이 교회를 떠나서 밖에서 자꾸 이 교회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이거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쟤는 저주받은 자다. 사탄에게 속은 자다. 배교자다 이렇게 낙인을 찍어서 그들의 말을 듣거나 연락하는 것 자체를 금기시합니다. 연락을 못하게 합니다.
1: 기존에 있다가 나간 성도들이랑 연락하는 것을 금기시한다고요?
0: 이건 모든 이단의 공통점입니다. 자, 그다음 25번을 보시면요. 이 교회 밖 친구 또 타교회 성도 또 일반 상담사와의 교류를 종교의 영에 오염될 수 있다고 하면서 암묵적으로 명시적으로 차단을 하고 결과적으로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완전한 고립 상태로 가두게 되죠.
1: 네. 진짜 그 관계를 통제하고 고립시킨다는 게 보이는 그런 양상이네요.
0: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얘는 이제 도관에 든 쥐입니다, 항상. 어떻게 하든 간에.
1: 네. 자, 저희가 지금 바이터, 신사도 교회 영향 자가 진단표 살펴보고 있는데요. 목사님 오늘 보니까 그 뒤에 저희가 또 다룰 것들이 있다면서요.
0: 예, 맞습니다. 이제 이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다섯 가지의 특징들, 이 바이터는 일반적인 이단 사이비에도 거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들이 많이 있고요.
1: 네. 네,
0: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특별히 이제 신사도 운동을 하는 단체 또는 교회들에 나타나는 이제 영향들 중에 이런 게 있으면 신사도의 영향이 좀 있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1: 네.
0: 사실 이제 신사도 운동이기 때문에 레포메이션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영향을 받은 정도는 사람마다 단체마다 뭐 지도자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얼만큼 깊이 받았냐 적게 받았냐 영향은 있을 수 있지만 차이는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크고 작은 영향이 있다. 이렇게 이제 분별을 하시면 되는 거죠.
1: 네. 어떤 겁니까?
0: 자, 첫 번째로는요. 26번째입니다. 담임 목사를 비롯한 리더 사무의 권위를 강조하면서 담임 목사의 권위를 사도, 선지자, 예언자의 권위로 높이고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은 특별한 권위자로 내세웁니다. 특별히 이제 목회자는 이제 선지자, 예언자, 사도. 그러니까 이건 직접 하늘과 소통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교회들 같은 경우는 담임 목사님이 모세격 선지자고요. 예, 그리고

0: 사모님은 사락격 선지자, 또 아니면 엘리야격 선지자, 이렇게 또 다르게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1: 근데 우리가 알기로 목사님, 예. 담임 목사님께 뭐 안수 기도를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목사님이 마지막에 축도를 해주신다든지, 예. 이런 거에 있는 권위는 우리가 인정을 하잖아요.
0: 그렇죠.
1: 그런 거와는 결이 좀 다른 거죠.
0: 다르죠. 이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그 사람의 삶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게 이제 고도로 통제하는 부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7번에 보시면 이 안수를 통해 이제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은사와 능력을 전이하는, 전해주는 임파테이션, 또 영적 아비의 안수식, 또 각에 흐르는 저주를 풀기 위한 기도,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하죠. 근데 이 특히 각에 흐르는 저주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1: 예.
0: 각에 흐르는 저주는 성경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각 자기 죄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아비가 심포도를 먹었다고 해서 아들의 이가 쉬지 않다. 각각 자기의 죄로 심판받는다고 얘기했지.
1: 네.
0: 각에 흐르는 저주는 비성경적인 겁니다.
1: 그렇군요.
0: 네. 네.
1: 그런데 자꾸 그런 말을 한다는 거죠.
0: 그렇죠.
1: 각에 흐르는 저주.
0: 그러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1: 예.
0: 빨리 상담을 받으셔야 됩니다.
1: 네.
0: 자, 그다음에 28번에 보시면 칠대산, 세븐 마운틴. 이게 신사도 용어거든요. 신사도 운동을 하는 이들이 이 일곱 개 영역을 장악해야 된다. 그래서 뭐 특히 이제 연예계, 또 뭐 미디어 이쪽에 아주 예민하고요. 아, 그리고 이제 교육 이런 게 있으니까 또 예, 그 대안학교 같은 것도 하는 데도 있고요.
1: 아.
0: 예,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다윗의 장막. 사실 다윗의 장막이 아니라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새 성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있는데
1: 네.
0: 굳이 다윗의 장막으로 갈 필요는 없거든요.
1: 네.
0: 이 다윗의 장막, 그리고 요엘의 군대, 그리고 이제 원띵, 또 신사도에서 많이 하는 이 용어 중에 돌파. 무조건 돌파해야 된다는 거죠. 브레이크스루, 무조건 돌파해야 된다. 돌파는 아주 신사도 전매 용어입니다.
1: 그럼요.
0: 예, 예. 보통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이 돌파합시다 이렇게 잘 안 하거든요.
1: 네.
0: 그다음 부의 이동. 그리고 늦은 비, 이른 비, 그리고 임파테이션, 그리고 이세벨의 영, 제3성전, 백 투 예루살렘. 이게 이제 세대주의 종말론하고 신사도랑 결합된 데가 되게 많아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이 신사도라는 데서는 상당 부분 제3성전, 백 투 예루살렘으로 얘기를 하는데 제3성전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끝난 겁니다. 성취된 건데 왜 거기에 가서 또 성전을 짓냐는 얘기죠. 성경적으로 건강한 게 아니거든요. 자, 그리고 각에 흐르는 저주. 이런 이제 특유한 용어가 설교와 예배에 종종 중심을 잃으면서 등장을 한다.
1: 네.
0: 그럼 이제 듣다가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1: 그렇군요. 이런 용어를 쓴다고 해서 다 무조건 신사도 교회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알고 분별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0: 그렇죠. 모르면 그냥 익숙하게 듣고 네. 그런가 보다, 처음 듣는데 생소하다 이러면서 넘어가죠.
1: 그렇습니다. 네.
0: 자, 그다음에 29번째, 금니빨, 금가루, 발광, 괴성 등 이상한 현상을 성령의 역사로 정당화하고 이런 현상이 없는 기성교회를 죽은 교회로 비난합니다.
1: 금니빨이 나와요?
0: 예, 그 혹시 덴탈 미라클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가 금니로 바뀌는 기적. 그걸 막 아말감이 변하여 금니빨로 바뀔지어다 이거 많이 하죠.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볼 게, 그럼 예수님이 이 시대에 오시면 내 이가 상했어요.
1: 네.
0: 그러면 예수님이 금리로 바꿔주시겠습니까? 생리로 바꿔주시겠습니까?
1: 아, 생리로 바꿔주시겠습니까?
0: 네.
1: 아, 그렇죠.
0: 성경적인 치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1: 네.
0: 너무 혹해서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30번째는요. 이제 영적 아비고 신사도적 권위를 갖고 예언을 막 하는데 이 예언이 틀리거든요, 종종. 예언이면 100% 맞아야 되잖아요.
1: 네.
0: 허언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마음에 그냥 생각나서 감동으로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러면서 막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1: 예.
0: 자, 이런 예언들이 많이 불발되는데 이게 불발될 때 해석의 문제. 네가 해석을 잘못한 거다. 아직 때가 안 된 거다. 네가 아직 믿음이 부족한 거다라고 하면서 야, 내가 예언 잘못했다. 내 실수야. 내가 말 잘못했다. 절대 이런 말 안 합니다. 회피하는 거죠. 자, 이런 특징들은 이제 네. 신사도 운동 특유의 예, 특징들이고 위험 신호들입니다.
1: 네.
0: 보시면 경계하셔야 되고 분별하셔야 됩니다.
1: 그렇군요. 아마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오늘 저희가 체크리스트 전해드리고 있잖아요, 목사님.
0: 네, 예.
1: 보면서 쭉 따라오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0: 네.
1: 이 30개의 체크리스트 중에 몇 개 이상이면 무엇이다? 뭐 이런 것도 네, 있나요?
0: 예. 한 7개 이상 나오면요. 신사도적 성향이 이제 있는 교회죠. 예, 진지하게 점검을 해야 되고요.
1: 예.
0: 13개 이상

0: 장이면 신사도 운동이 강하게 있는 신사도 운동 단체나 교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전문적인 상담을 받으셔야 됩니다.
1: 네. 네.
0: 그리고 내 안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이 통제 메커니즘 때문에 이게 이제 나온다고 해도 이 통제 메커니즘에 시달려서 정상적인 신앙생활 하기가 되게 어려워지거든요. 신앙 상담을 받으셔야 됩니다.
1: 네. 예.
0: 그 다음에 19개 이상, 30개 중에 19개 이상, 이거는 이제 거의 피폐한 단계에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험하는 혼란과 두려움, 이건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이런 거야. 이게 아니고, 빨리 도움을 받아야 되는 응급 상황이라는 거죠.
1: 그렇군요.
0: 예.
1: 자, 그러면은 목사님 어디로 가야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0: 예, 네. 바이블 백신 센터로 오시면 되는데요. 카카오톡 채널에 바이블 백신 이단 상담소를 검색하시면 오픈 채팅방에 나오고요.
1: 네.
0: 바이블 백신 센터 연락처가 있습니다. 042-822-8009 822-8009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성심껏 또 안내를 하고 내방하셔서
1: 네.
0: 모건대 근처에 있거든요.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라도 진짜 혹시라도라는 의심이 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바이블 백신센터에 문을 두드리시길 저희가 권면해 드립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함께 체크했습니다. 신사도교회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PDF 자료 신청하신 분들께 무료로 전해드리고 있어요. 자, 목사님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0: 예,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한테는 참 중요한 과제인데 사실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 새롭게 교회를 찾거나 또 내가 정착할 교회를 새롭게 이사 오거나 또 학교 문제로 올 때 특별히 그냥 괜찮겠지 아니면 뭐 겉으로 보이는 모습을 보고 아우 멋져 보이네 이러고 이제 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제 거기 가서 관계를 맺고 친밀해지면서 서서히 옥죄오는 이런 이 바이터의 컨트롤들이 있거든요.
1: 네.
0: 근데 이때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믿음이 부족한가 이제 이러다 보면 나중에 아예 버티다 신앙을 버리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신음하고 아프다고 하면 계속 참고만 있을 게 아니라 빨리 이제 건강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1: 네.
0: 그래서 언제든지 바이블 백신 센터로 오시면 저희들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꼭 오늘 샵 9330번으로 리스트라고 문자 보내주셔서 이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세상 다시 보기 바이블 백신 센터 양형주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손을 우리에게 뻗어 믿음의 길로 이끄시고 그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풍성한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잘 보낸 오늘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일의 시작과 끝이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나는 연약하여 불안해도 내 삶은 언제나 주님 안에서 완전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오늘을 감싸주셨고 말씀의 지혜가 우리의 하루를 지켜주었습니다. 오늘 무사하고 넉넉하고 누리게 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도 그것 또한 주님이 계획하신 일이며 주님이 선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교만을 버릴 때 주님의 함께하심과 도우심이 분명하게 보일 줄 압니다. 언제나 겸손히 복음을 통해 나를 보며 말씀을 통해 내 삶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루었다고 착각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주님은 묵은 누룩을 내버리고 순전하고 진실하라고 하셨습니다. 내 안에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죄악을 발견하고 회개하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더욱 순전하고 진실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성령께서 연약함을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어두운 세상 치열한 경쟁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자 애쓴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이 시간 우리 마음에 하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몸의 건강도 지켜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금 들으신 기도문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는 6월 26일 금요일자 저녁 기도문입니다.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7시 전까지 꼭 신청하셔서 챙겨가시길 바래요. 샵 9330번으로 기도문 세 글자 보내시면 되겠고요. 오늘 세상 다시 보기 코너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시간이었는데요. 이 체크리스트 필요하신 분들은 샵 9330번으로 리스트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바로 PDF 파일로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라는 믿음 하나가 낯선 곳을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도 그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면서 오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의 저녁을 함께하는 친구 최다슬이었습니다. 우리는 월요일에 다시 만나요. 행복한 저녁 보내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1분 찬양.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는 건강 간식 전문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는 건강 간식 전문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했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새 생명 시냇가에 새 생명 시냇가에 오늘 이 시간에는 청주 서문교회 박명용 목사님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본문으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요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지금까지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배워오면서 확실히 알게 된 것은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사람은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 애가 죄가 들어왔고 이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자기중심적이고 죄의 경향성을 가지게 되었고 이 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왔고 이 죄의 노예 상태에 살게 되었고 그 죄의 노예 상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본문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8장에 보면 특히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는 죄와 죽음의 노예 상태에서 이제 완전히 벗어났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로마서 8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가 완전히 노예의 상태에서 해방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은 표면적으로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죄의 용서함을 받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변화된 신분에 대한 선언입니다.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우리는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을 선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러면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에 대한 노예였습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있고 죄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결국 하나님 앞에 죽음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러한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되어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새로운 신분,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죄 때문에 끌려다니고 죄에 대해서 이렇게 끌려다녀서 그 속에 사망과 죽음 속에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이제 죄의 노예가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아들이 된 성령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새롭게 변화된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바울은 말씀을 통하여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질문할 것은 죄의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서 성령의 뜻을 따라서 살 수 있는 새롭게 변화된 신분이 과연 누구에게 주어졌는가?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었는데, 자유인이 되었는데 이 자유인의 신분은 과연 누구에게 주어졌겠습니까? 그 답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새로운 신분이 주어지고 자유인이 되었다. 로마서 8장 1절에 우리가 본바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다. 새로운 신분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란 단순히 예수를 믿는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누구냐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나의 죄성, 나의 자아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새로운 자아가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죄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서 주님과 함께 새로운 신분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선언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자유인이 되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에 대한 근거, 두 번째 질문은 근거는 무엇일까요? 근거가 뭐냐? 로마서 8장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해방의 근거는 내주하는 성령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변화시켰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어지는 세 번째 질문은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주하시는, 내 안에서 계시는데 내주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성령이 내 안에 예수 믿을 때 고백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데 들어오셔서 하는 일은 무엇이죠? 로마서 8장 4절에 나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60

인간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면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하나님이 원래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실 때 그 목적이 뭐였습니까? 원래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잘 사귀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는 수단과 방법으로, 그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우리를 거룩하기를 요구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율법을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율법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지키다 보면 다 지키지 못하고 실패합니다. 넘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도록 하는 나의 육신의 소욕, 나의 욕망과 욕구가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고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의 힘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없고, 나에게 어떤 안 좋은 말을 한 사람이 용서할 수도 없고, 내가 나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갈 수도 없는 그런 존재.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그것이 나에게 굉장히 제약이 되고 힘이 되고, 그래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 도리어 해방감이 내게 오는 것이 아니라 죄의식이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정죄함을 그래서 받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말씀은 그렇는데 나의 실상, 나의 모습이 죄악 가운데, 육신의 소욕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정죄함이 있고 마음의 부담감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심으로써 나의 욕심, 육신의 소욕, 나의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 뜻대로 살아가고 내가 하고 싶은 내 성질대로 부리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누가 살았냐? 내 안에 성령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새로운 자아가 살아난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움직이시고 새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나는 새로운 자아가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리가 신앙생활이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하냐?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제는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하나님이 받은 바 은혜가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하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막 눈물도, 그러니까 눈물도 나고, 그러니까 은혜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께 뭘 순종해야 되겠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해 나갈 때 우리는 거룩함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성령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좀 내 안에 예수님 믿기 전에 그친 가시들이 많았는데 예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가시들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 다음에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성령의 순종함으로써 내 안에 가시들이 점점 부러졌고, 이제 상처들이 있는데 그 내 안에 모난 돌이 점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의 순종함으로 닦아지고 깎아져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만나러 갔을 때 정말 주님 닮아 있는 거룩함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나의 능력, 나의 힘, 내가 그렇게 해야지, 내가 봉사해야지 이렇게 할 때 이게 나에게 의무와 나에게 힘으로 다가오지만, 어려움으로 다가오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고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하고 성령을 쫓아 성령을 갈망하며 나아가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 성령이 내 안에서 거룩한 욕구를 주시고 주님 닮아가게 하시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렇다면 네 번째 질문은, 내주하는 성령님이 없고 육신을 따르는 사람과 내주하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을 따르는 사람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육신을 따르는 삶과 성령을 따르는 삶의 차이점,

그것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가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육신이 무엇일까요? 육신을 따르는 자. 육신은 이 같은 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플래시라는 것은 죄의 경량성, 죄로 말미암아 타락된 자기 중심적 인간성을 말합니다. 죄성, 죄의 경량성을 말하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죄의 경량성을 따르는 것. 그게 바로 육신이에요. 그래서 이런 육신,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결국 그 삶이 죽음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반대로 영을 따르는 자, 뭐냐 성령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결과가 생명과 평안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생명, 영생을 얻고 평안하고 은혜가 그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거죠.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의 요지, 핵심이 뭘까요?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근본적으로 다른 사고방식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어디에 두고 사는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사는가? 내가 무엇을 가장 귀중히 여기고 무엇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점들이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생각과 마음의 관심이 자기 자신에게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욕망, 자기 꿈에 있는 것과 그게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과 성령이 주시는 마음과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는가? 어느 것에 마음을 두는가에 따라 우리 영의 사람이냐 육신의 사람이냐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관심과 최고의 욕망과 욕구가 과연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육계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의 차이를 확실히 구별하고 난 다음에 로마서 8장 9절로 15절 사이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8장 9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여러분이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한글 성경으로 읽는 것보다 헬라어 본문이나 영어 성경을 보는 것이 훨씬 더 이해가 빠릅니다. 그게 보면 이런 표현, 이렇게 나온 표현이에요. 원문으로 보면 너희는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는 것을 볼 때 그렇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말하는 것은 너희는 성령에 속한 사람입니다. 당신들은 성령에 속한 사람이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여러분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에 속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게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 속에 믿음으로 인정을 할 때 실제로 그렇게 실제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 결과로 우리에게 어떤 선물과 동시에 의무가 주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물과 해야 될 의무가 주어졌다. 그러면 다섯 번째 질문으로 성령의 내주로 인해 내 안에 주어진 선물과 의무는 무엇일까요? 먼저 선물부터 살펴보면 8장 10절 11절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육신은 죄 때문에 썩어져 죽지만 영은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생명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이 산다는 것이 축복이고 선물인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실제로 육체가 죽고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살았기 때문에 결국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부활한 사람은 우리 죽을 몸도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과 육체가 함께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예수 믿는 성령으로 인하여 살게 되고 결국 우리 썩어질 몸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우리 영과 육체가 온전히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선물이에요. 우리 죽을 몸이, 우리 죽을 영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이것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러면 이런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의무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빚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무가 있어요. 그게 어떤 의무냐? 12절로 13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려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리니.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속에 계시는 성령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린다. 산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제 경향대로 살지 말아라.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원하시고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행하면서 살아라.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삶이 살게 될 것이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것이다 말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육간의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건 던져버렸고 죽었고 이제 성령님이 새 생명 가운데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의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시는 그 마음을 쫓아 행하는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게 곧 평안이고 기쁨이고 생명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귀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제일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업을 선택하고 여러분의 결혼 배우자를 선택하고 가정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크게 고려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대답이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성령 하나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결정이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은 수입을 이루고 더 승진하고 더 진급하고 더 편하고 더 많은 대우를 받는 것도 좋습니다만 그것과 우리의 신앙이 전혀 상관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맞는 신분의 삶,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모든 일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갈망해야 합니다. 우리 하는 직업, 우리가 하는 사업, 우리가 하는 직장, 일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을 받도록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삶에 승리가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제 노예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돼요. 그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 우리 생각을 하나님께 두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성

성령님께 두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의 가장 중요한 프라이오리티,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내게 감동을 부으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 말씀, 그 감동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저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이익이 있고 편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그건 옛 노예 사람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욕심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에게 어떤 혜택이 주어질까요? 그래서 여섯 번째 질문. 이와 같이 매 순간 육신의 소욕을 포기하고 성령께서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고 순종할 때 나와 하나님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 하나님이 그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어떤 은혜,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키워서 공부 잘하고 성공하고 자기 일 잘하고 이렇게 앞날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하고 애들 키워 나가면 참 좋죠.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런데 딱 하나, 부모하고 소통을 안 해. 얘가 전혀도 하나도 안 하고 명절이 돼도 뭐 쳐다보지도 않고 부모하고 만나도 뭐 다른 사람 직업하고 이러면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여러분, 조금 부족해도 부모님하고 사랑하고 이야기하고 신앙의 대화를 나누고 또 우리 와서 함께 기도해 달라고 함께 자녀 문제도 의논하고 기도해 달라고 하고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런 자녀를 둔 부모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좀 아픔을 나눌 수 있는 부모님이 있다면 그 자녀는 얼마나 축복받은 자녀겠어요. 바로 그 관계가 우리 성령을 쫓아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나아갈 수 있는 관계. 로마서 8장 14절 16절 마지막 부분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도 마찬가지로 나오는데요. 너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의 제약의 노예 상태에 벗어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유인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뭐 그리가 멀리 있는 아버지 이게 아니고요. 아빠 하고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걱정하지 말아라. 언제든지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처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의 걱정 근심을 아뢰고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을 돌봐주시는 그 은혜를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하나님을 아빠 하나님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빠 하나님이라면 그 말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는 새로운 방식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어떤 사람이 노예의 신분에서 어렵게 해방되어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자유인 된 사람이 다시 노예로 들어가 상태로 들어간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죄와 죽음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0: 신앙생활이 의무감이 아니에요. 내가 해야지 해야지 의무적으로 체면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아버지,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여 내 안에 주시는 성령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순종할 때 우리 신앙생활이 이제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때문에 내가 차원에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고 사람들을 섬기고 대접하고 함께하고 격려하는 그 모든 일이 나에게 기쁨과 감격의 신앙생활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신앙의 힘이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충만케 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새생명 시냇가에 지금까지 청주 서문교회 박명용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청주 서문교회 043-264-5020번 또는 대전 극동방송 042-828-933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새생명 시냇가에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입니다.
2: 깨진 그릇은 칼날이 됩니다. 무엇이나 깨진 것은 칼날처럼 날카롭습니다. 평소에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도 깨진 그릇이 되면 날카롭게 변합니다. 힘겨운 세상 이곳저곳에서 깨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깨진 그릇이 많을수록 세상은 거칠어지고 시름소리는 커져만 갑니다. 깨진 그릇은 아무도 그럴떠보지 않고 다시 쓸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깨진 그릇 같은 인생이라도 희망은 있습니다. 우리 삶을 새롭게 비춰주실 주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깨진 그릇이 운명이 되도록 방치하지 마십시오. 깨진 인생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께 나오십시오.
1: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미경의 찬양 앨범입니다. 마틴 루터는 제자들에게 항상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서로 권하라는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죄를 지으며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서로를 향한 권면과 기도로 붙들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는 대부분의 죄는 혼자 있을 때 짓게 되며 큰 죄일수록 더욱 그렇다고 말합니다. 마귀는 고독을 이용해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속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신 곳에서

어찌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함께 모여 찬양하며 또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전혀 힘써야 할 겁니다. 지금 혼자 있는 나의 모습이 어떤지 점검하고 또 죄를 멀리하며 거룩한 모임으로 더욱 은혜만을 구하는 우리의 모습이었으면 좋겠네요.

찬양 1번 오늘 첫 곡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Praise the Lord, 러시터프의 열창으로 들으셨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날, 그날이 바로 가깝기 때문에 열심히 모이라고 권면합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은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알려진 곡이죠. Ascribe Greatness to Our God. 이 곡을 에스더 에블린의 아주 깨끗하고 맑은 목소리로 들으셨고요. 아, 이어서 크리스 보터 이베인더로 Jesus I Worship You 그리고 지존하신 주님 앞에라는 제목으로 소개된 Jesus and Your Name 두 곡을 메들리로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장미경의 찬양 앨범을 듣고 계십니다. 아, 이어지는 곡입니다. 찬송가 두 곡을 골라봤습니다. 남성 아카펠라 곡으로 Near to the Heart of God 주님 가까이에 조용한 휴식처가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I surrender all 항상 진실케 Change my heart of God 에디 에스피노사 예배인도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들으신 곡은 에디 에스피노사의 예배인도로 찬송가 4개 있는 모든 것을 I Surrender All 그리고 항상 진실케 Change My Heart of God을 들으셨고요. 그 전 곡은 남성 아카펠라 곡으로 찬송가 Near to the Heart of God 주님 가까이에 조용한 휴식처가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곡이었습니다. 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찬양으로 예수님을 높이는 멋진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미경이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보내드릴게요. 아, 호사네 뮤직의 Women of Faith 라이브 음반 중에서 평화의 기도문을 그대로 담아서 부른 Instruments of Your Peace를 보내드립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무릎에 앉아 그분의 운전대 위에 손을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속력을 내고 굽은 길을 지나고 또 안전하게 도착하는 것은 오로지 그분의 몫입니다. 이렇게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에게 아뢸 수 있다는 사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특권인데요.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짐과 염려를 함께 져주신다는 사실에 오늘도 힘을 얻습니다.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찬양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오늘도 첫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왕이신 주께로 김경민의 찬양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내 삶의 노래로 금요일 순서 문을 열었는데요. 앞서 들으신 찬양은 꿈이 있는 자유의 새 하루 그리고 프레이즈 유니언 싱어스의 성재의 귀한 몸 찬송 메들리도 듣고 오셨어요. 하나님의 무릎 위에서는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무릎에 가만히 앉아 운전대 위에 손만 올리면 됩니다. 주님의 운전대에서 기도의 손을 놓지 않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풍성한 찬양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함께하고 계시는지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신청 찬양과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신청하신 찬양 감사 함께 듣고 오시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모든 짐과 염려를 함께 져주시는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찬송가 429장이었죠. 아이빙 미니스트리의 찬송으로 함께 듣고 왔습니다. 자, 2906번님께서는 성경 1독 30장 하고 신청합니다. 마라나타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와, 오늘도 승리하셨네요. 신청해 주신 찬양 잠시 뒤에 듣도록 하고요. 또 우리 6381번님께서는 충북 보은에서 뱃들공원에서 또 자전거 킥보드 타면서 듣고 계시다고요. 야곱의 축복 신청합니다 해주셨어요. 와, 정말 다양한 분들이 신청 찬양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늘 함께 해주시는 우리 애청자분들의 신청 찬양으로 내 삶의 노래로가 오늘도 풍성합니다.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함께하고 있는 내 삶의 노래로 여러분도 이렇게 신청 찬양 계속해서 보내주시고요.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지선 전도사 앞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먼저 신청하신 찬양들 이어 듣고 올게요. 먼저 마라나타 들으시고요. 야곱의 축복 이어 들으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행복과 기쁨 온전히 여러분의 것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주말에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들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아뢰는 놀라운 기도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붙잡고 또 복된 주말 승리하시다가 저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도 문자로 함께해 주시고 또 귀 기울여 애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내 삶의 노래로 저는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 문화 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 기업 덕천건설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과 함께했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고요한 밤 주님의 빛을 따라 걷는 이 시간 주님과 함께 이 밤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사야 30장 18절 말씀 아멘 정말 지치고 힘든 하루를 보낸 날 집에 도착했을 때 마음이 따뜻해지는 풍경이 있습니다 늦은 밤까지 꺼지지 않고 거실을 환하게 밝히고 있는 집안의 불빛과 문을 열고 들어설 때까지 잠들지 않고 기다려주는 가족의 존재가 큰 힘이 되죠.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상처받아도 나를 기다려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위로와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에게도 매일 불을 켜고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사야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하고 간절한지 기다림이라는 단어로 보여주셨죠. 멀리서 가만히 지켜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우리를 수고했다 안아주시려고 지금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벳의 수고하고 무거운, 그리고 노우나와 권정구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연주 찬양과 최유정의 여기에 모인 우리, 이 세 곡 함께 했습니다. 대전 93.3MHz, 청주 104.7MHz로 보내드리는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안녕하세요, 남지구입니다. 가끔 늦게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라앉고 헛헛해질 때가 있지 않나요? 그렇게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가서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으면 저 멀리서부터 들려오는 아빠다 하고 외치는 소리와 함께 타다닥 뛰어오는 아이의 발걸음 소리가 마음을 위로해줍니다. 지친 마음이었지만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신기하게도 하루의 피로가 눈녹듯 사라지며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곤 하는데요.

지친 하루를 보냈어도 나를 기다리는 존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을 얻게 되더라고요. 그런데요, 저녁뿐만 아니라 매일 우리의 영혼을 맞아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사야 말씀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그저 긍휼히 안아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밤에 나를 기다려주는 가장 따뜻한 그 품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완벽한 위로와 쉼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 점차 깊어만 가는 이 금요일 밤에 고된 한 주를 마무리하고 또 정리하고 계신 여러분, 그리고 모든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세요. 이 시간 그 이야기를 나누고 신청곡도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기다리면서 찬양 두 곡 이어서 전해드릴게요. Elevation Worship의 Trust in God 영어 찬양과 윤상은의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이 두 곡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음 묵상. 자기의 구분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시편 125편 5절 말씀. 아멘. 시편 125편은 시온을 신뢰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는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그 마지막 절은 두 가지 대조를 보여줍니다.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와 평강을 누리는 이스라엘. 여기서 굽은 길은 단순히 도덕적 타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에서 벗어나 자기 뜻대로 가는 삶의 방향성을 말합니다. 그 길의 결과는 스스로가 선택한 고립과 혼란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길 위에 머무는 자에게는 샬롬, 평강이 약속됩니다. 이 평강은 외부 상황의 고요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서 오는 내적 안정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 길 위에 서 있나요? 편한 길처럼 보이는 굽은 길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진정한 평강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지 묵상해 봅시다. 은혜교회 박동준 목사님의 칼럼에서 보내드렸습니다.

것은 아닌지 망설이는 너에게 나의 사랑아, 너의 실패와 죄가 아무리 크다 하여도 나의 자비는 그보다 더 크고 더 깊단다. 나의 사랑아, 돌아오너라, 돌아오너라. 아직 늦지 않았단다.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편지를 보냈던 것처럼 오늘 나는 너의 마음에 조용히 편지를 띄운다. 나의 사랑아, 네가 나를 잊고 지냈을지라도 나는 단 한순간도 너를 잊은 적이 없단다. 너의 발걸음이 멀리 떠나 있을 때에도 나의 은혜는 여전히 내 곁에 있단다. 나의 사랑아, 완고한 마음으로 나를 거부하지 말거라. 그 끝은 허무와 멸망뿐임을 기억하거라. 그 길을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는 오늘도 너를 부르고 있단다. 너는 목을 곧게 세우지 말고 겸손함으로 고개를 숙이렴. 그것이 회복의 시작이란다. 예배를 잃어버린 세상 속에서 나는 여전히 너를 찾고 있단다. 기억하거라. 나에게 돌아옴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용기의 또 다른 이름임을 기억하거라. 나의 사랑아, 나에게 돌아오는 너를 내가 외면하겠니? 아니란다. 나는 달려가 너를 안아줄 거란다. 나는 길 잃은 양을 찾는 마음으로 너의 이름을

밤낮으로 부르고 있단다. 나의 품은 너를 위한 자리를 만들고 언제나 활짝 열려 있단다. 이제 일어나 나에게로 돌아오거라. 내가 너를 다시 살리고 너의 예배를 회복시키며 너의 삶을 새롭게 빚어갈 거란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돌아오거라. 나에게 돌아오거라.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지금 이 순간도 너를 기다리고 있는 하늘 아버지가

민호기의 눈을 들어 하늘 보라와 힘스 베스퍼 합창단의 영혼의 햇빛 예수님, 이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밤 9시 주님과 함께 이 밤에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끝곡은 지선 전도사님의 외롭게 사느니 그 누군가, 이 찬송 보내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의 품에 안겨서 참된 평안을 누리시는 이번 주말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고요한 밤 주님의 빛을 따라 걷는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저는 제작진 행의 남지구였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이 밤도 무탈하시길 기도합니다.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합니다.

일본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했습니다.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화입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는 하나님 말씀은 세 가지 양식으로 존재하는데 그리스도, 성경, 설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길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는 것이 믿음, 듣게 하는 것이 전도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고 전도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지요. 하나님 더 알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오늘 말씀을 많이 듣고 또 간절하게 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으로 은혜 찬송 시작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82편 함께합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낯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치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지혜의 말씀 시편 82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고린도 전서 1장 9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속한 교회가 함께 세워나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C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너는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입니다. 광야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던 마음이 그 시간 속에서 분명해집니다. 그 과정, 그 광야를 기억하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김도연의 그 광야로 들으셨습니다. 광야의 시간은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왜 이런 길을 가는지도 몰랐고 돌아보면 참 그때 힘들긴 했지만 그 시간 안에서 하나씩 드러나고 정리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붙잡고 있던 것들, 놓지 못했던 것들, 그리고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까지 그 시간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시간이 아니라 남겨야 할 것과 내려놓아야 할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꿈이 있는 자유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 소망의 바다에 그분의 길을 간다는 것은, 송명희와 친구들의 내 주님과 내가 들으셨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겠습니다.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체리티 게일의 Amen, 테리 맥알몬의 Come Holy Spirit, 조나단 버틀러의 Love Never Fails까지 들려드렸습니다. 0385번님께서 예수전도단의 은혜로다 듣고 싶어요.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0808번님께서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라고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위러브의 시간을 뚫고, 잔치 공동체에 다시 밤이 없겠고, 제이어스의 여호와께 돌아가자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안개는 계절이 바뀌거나 잦은 비가 내릴 때 혹은 해빙기 물의 증발량이 많은 시기에 발생합니다. 짙은 안개가 발생한 경우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서 교통사고의 주요 유발 요인이 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개가 예상되는 날에는 외출하기 전에 인터넷이나 뉴스, 라디오 등을 통해 그날의 날씨와 안개에 대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출발 전에 전조등과 비상등 상태를 미리 점검합니다. 운전 중에는 안개등을 켜고 안개가 심할 때는 비상깜빡이를 켜서 본인의 위치를 알립니다. 안개가 짙을 때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만큼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차간 거리를 두 배 이상 확보합니다. 강변도로나 하천도로, 안개의 경계가 되는 터널의 입출구는 특히 주의하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의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레이스 투 유 김정호입니다. 사춘기를 겪는 청소년들이 대부분 겪는 병이 있지요. 중2병이라고도 합니다. 자아가 세워져가면서 마치 세상의 주인공이 된 듯한 느낌. 그래서 세상을 향한 불만을 표출하는 그런 청소년들이 가지는 병이지요. 시간이 흘러서 나이가 들어서는 그때 그 어린 시절이 부끄럽기도 하고 지금은 달라진 모습에 감사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 신앙의 삶도 비슷한 면이 있는 듯합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어느 지점이 되면 자신의 신앙이 남다르다고 느끼기도 하니까요. 그때 자칫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삶과 신앙을 비교하거나 또는 판단하기도 합니다. 성도의 삶은 예수를 닮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를 주로 믿어 거듭난 주의 자녀들은 조금씩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으로 채워져 가고 또 채워져 가는 만큼 주님을 알아가고 또 닮아갑니다. 어리지 않은 신앙은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이웃을 세워가는 거겠지요. 오늘 더욱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으로 더 깊이 채워져가는 하루 마무리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시죠.

두 곡의 찬양 먼저 보내드렸습니다. 김도현의 음성으로 참 아름다워라, 그리고 손영진이 부르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두 곡 함께 하셨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라고 말할 것들이 참 많이 있죠. 자연도 아름답고요. 그리고 우리가 벌어들이는 모든 물질들도 많으면 또 아름답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 아름다운 것은 주님의 세계죠. 그 주님의 세계가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안에 더 깊이 임하신다라는 것, 생각하면 할수록 또 묵상하면 할수록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도 아름답고 신실하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또 사랑하며 그리고 주님으로 채워져가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여러분들의 이야기들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또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함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한웅재가 부른 오 놀라운 구세주, 그리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손재석의 음성으로 두 곡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을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더욱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은 스가랴 14장 말씀을 함께 하시지요.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 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 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아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 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그 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 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 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

너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레이스 큐티 헐몬의 이슬.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로 사셨지만 자신을 지키시고 고난에 순종하심으로써 조금도 흠

없는 제물로 십자가 위에 오르셨습니다. 구주 예수로 받은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받음으로써 감당할 수 없는 죄책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것이 정말 크신 은혜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대제사장의 직분도 받았습니다. 물론 아론 대제사장의 혈통적인 율법적 반차가 아닌 영원한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열을 이어가는 대제사장입니다. 그러기에 나의 요구, 아픔과 상처, 계획과 장래를 기도하는 기도자에 머물지 말고 나를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늘의 그 모든 은혜와 사랑이 바로 나에게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산 영의 예배를 원하시니 그렇게 지금 내가 살아있는 심령으로 나의 예배를 올려드려야 하겠습니다. 예, 내가 제사장으로 나를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예, 주 예수님, 말구유 같은 삶의 언저리에서도 나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팀룩워십의 찬양으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그리고 이어서 강중현의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두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어지는 찬양은 엘칸토 예술 중창단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주님이 주신 노래.

엘칸토예술중창단의 찬양으로 주님이 주신 노래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제 그레이스토의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두 곡의 찬양 끝으로 준비했는데요. 먼저 빌 게이더의 Because He Lives, 살아계신 주, 그리고 내시빌 프레이즈 심포니의 연주로 Friend of God, 주는 나의 친구 준비했습니다. 또 찬양 들으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올게요.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자라고 있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지하공간 침수시 대피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지하주택, 지하주차장, 지하상가 등은 빠르게 침수될 수 있습니다.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에서 역류한다면 즉시 대피하세요. 두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기 전 빠져나와 고지대로 이동하세요. 이때 감전 위험이 있는 공사장이나 산사태 위험 지역을 피해주세요. 세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었다면 수압으로 인해 문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힘을 합쳐 열거나 119에 구조를 요청하세요. 네 번째, 계단에서는 중심을 잃지 않도록 난간을 잡고 이동하세요. 다섯 번째, 대피 시 발을 보호하기 위해 운동화를 신어주세요. 장화는 물이 차 대피가 어려우니 가급적 피해주세요. 지하공간 침수 시 대피 요령을 숙지해 스스로와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0: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그렇게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주리고 목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빛 가스별 창문 활짝 열었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저는 토요일 주일 달빛 가스펠 진행하고 있는 찬양사역자 강중현입니다. 오늘 첫 찬양으로는 His Plan의 Need You Lord 들려드렸습니다. 아,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토요일 주일 이틀간 만나고요. 토요일날은 국내 CCM 찬양들로 또 주일날은 국내 예배팀들의 찬양들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주셨는지 또 어떻게 동행해 주셨는지 오늘 이 시간에 찬양 들으시면서 또 정리하는 시간도 가지시고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감사와 또 깨달음과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또 늦게 깨어 계신 분들 참 많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들로 깨어 계신 분들 계신데 일을 하고 계시든 아니면 어떤 고민이 있으시던 간에 이 시간에 하나님 허락하신 찬양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기를 또 소망해 봅니다. 오늘도 저와 한 시간 동안 함께 하시죠.

강중현의 염려하지 말라.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조수아의 오나의 자비로운 주여였습니다. 제가 이 염려하지 말라 찬양

만들 때 작사 작곡은 우세광 목사님이 하셨고요. 제가 가창했는데 노래 불렀는데 녹음할 때 그 가사가 그 노래하면서 좀 저는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이렇게 노래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딱 이렇게 입혀지는 느낌이 드는 가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노랫말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듯이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찬양이 그랬어요.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도 기르신다. 수고도 아니하는 드레베카 파보라. 어떻게 잘하는가. 이 말씀이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같았거든요.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그렇게 들렸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조수아의 온화의 자비로운 주여, 언제 들어도 좋은 목소리, 언제 들어도 평안한 목소리죠. 조수아 자매의 찬양들도 참 좋습니다. 제가 정말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어떤 탤런트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뭐 노래하는 사람이니까 목소리죠. 근데 이 목소리가 어느 때는 참 마음에 안 들 때도 되게 많아요. 제 목소리니까 특히 찬양했을 때 아 좀 더 잘 부를 걸 그런 생각도 있고 나는 이런 목소리는 왜 없을까 뭐 이런 생각할 때도 있고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교만한 마음이더라고요. 주신 거에 감사할 줄 모르고 그냥 그 생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의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고백들을 할 수 있는 일들을 허락하신 것 자체가 너무 큰 선물 같은 거죠. 혹시 여러분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을 좀 보시면서 나는 이렇게 부족하지, 나는 이렇게 못하지 그런 생각 갖고 계신가요? 아니요. 맡기셨다면 하나님이 이미 그 일들로 여러분들을 기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또 한 곡의 찬양 들을까요? 김보규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당신은 내게 오죠.

사람들은 누구나 복받기를 원합니다. 성공하고 행복하며 자녀들이 건강한 복을 바라죠. 물론 이런 것들도 복입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복일 뿐입니다. 영원한 복이 진정한 복이고 진정한 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영생입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영생을 얻는 것을 의미하는데 땅에서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도 영원까지 구원받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영생보다 큰 복은 없고 큰 가치는 없습니다. 지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이 영생입니다. 땅에서부터 영원까지 가는 복된 생명입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고 썩어 없어진다는 생각은 잘못입니다. 영혼이 없는 동물은 죽으면 끝입니다. 동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격체이며 영생의 복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행복한 아침에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소망의 바다의 소망의 바다였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하여 라는 앨범에서 들려드렸습니다.

주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사랑 얼마나 느끼고 계세요? 얼마나 실제로 느끼고 우리가 살아갈까요?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사는 우리를 발견할 때도 있죠. 오늘이 끝인 것처럼. 그렇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의 은혜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또 믿고 살아가죠.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느 때는 그냥 내가 의지적으로 지식으로 믿으면서 내가 믿어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지만,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삶에서 실제가 돼야 되는 날이 필요합니다. 아니, 반드시 있어야죠. 그 실제가 된다는 것은 그 믿음이 그저 생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 그래, 내가 이 땅에서 이 생을 마치면, 이 생이 끝나면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거야. 그리고 이것은 그 두 군데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 부르신 이유가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해. 그러니까 담대함으로 살아가야 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해. 그런 삶의 결단까지 오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들이 점점 실제화가 되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는 기쁨과 승리로 자리 잡게 되는 거죠. 근데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힘내십시오. 저도 힘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한 것 아시죠? 그래서 성령님이 계십니다. 의지하시고, 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계속해서 동행하면 좋겠습니다. 자, 또 한 곡의 찬양 들을까요? 주형훈, 조범진, 이철규의 목소리로 듣습니다. 거기 있었다.

조범진, 주영훈, 이철규의 거기 있었다. 아, 너무 찬양에 위로가 되네요. 그쵸? 주님이 거기 계십니다. 당신한테요. 강중인의 달빛 가스펠은 24시간 복음방송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방송 들으시면서 방송에 사연과 신청곡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 사연 방법을 주로 알려드리고 있어요. 샵1069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에 유료 이용료가 들어갑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보내주시면 바로 이제 방송을 해드린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진 않고요. 잘 모아서 토요일마다 방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연과 신청곡을 말씀드리는 분들은 지난주 토요일 주일날 방송 들으시면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신 분들의 곡들을 보내드리고 있는 거죠. 네, 웬만하면 배달사고 없이 다 잘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사연과 신청곡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6월 20일 01시 41초에 5015님께서 안녕하세요. 오늘도 왔어요. 이어폰이 없어서 그냥 들어야 하네요. 하나님 저에게 이어폰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이고야, 제가 참 들이지도 못하고 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7282님, 네, 매번 듣지 못하지만 가끔씩이라도 찬양 들으며 주춤하려고 합니다. 취미로 작사하는데 7282님 계속해서 창작활동 하시기 바랍니다. 2526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오셨군요. 8510님 6월 20일 01시 57분에 올려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등산에서 달빛 가스펠 매주 기다리는 애청자입니다. 목사님 따뜻하신 목소리와 좋은 찬양, 늘 은혜의 멘트 너무너무 좋습니다. 늘 수고해 주시는 것 감사드리며, 손영진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부탁드려요. 좋은 방송 너무 감사드립니다. 올려주셨습니다. 근데 8510님, 제가 찾아봤는데 제가 못 찾은 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손영진님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를 저는 못 찾아서, 그래서 손영진 사모님의 다른 곡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다른 분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6282님,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샬롬. 예, 지난주 토요일 날 방송 마지막에 6282님께서 인사해 주셨어요. 6월 21일 01시 11초. 5015님, 안녕하세요. 요즘 여름이라는 걸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더위 조심하세요. 힘내세요. 네, 힘내십시오. 5015님. 6282님, 아멘, 수고하십니다. 찬양 신청곡, 다윗과 요나단, 사랑의 손길 부탁합니다. 수고하세요. 샬롬. 저도 샬롬. 5015님이 또 보내셨어요. 01시 51분에 이날 찬양의 선곡이 좋았나 봐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오늘 선곡 너무 좋네요. 다 최애곡이라서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저희 왕 애청자분 중에 한 분이시죠? 6428님. 주가 일하시네. 집중하는 예배, 간구의 예배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온전히 하나님의 동행에서 참 평강의 은혜로 빛이 가득한 일상에 참 기쁨을 바랍니다. 아멘. 6428님은 진짜 짧게 기도문처럼 이렇게 끊어끊어 쓰시는데 되게 좋아요. 또다 알겠고. 네. 마이애미의 정오, 마이애미에서는 정오의 시간에 들으시는군요. 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지난주에도 많은 분들이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신청곡이 두 분의 신청곡이 있는데요. 한 분의 신청곡이 두 곡이기 때문에 우선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의 손길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다이과 연화단의 사랑의 손길 이어서 손영진 사모님의 정결하게 하는 셈이 들려드렸습니다. 또 한 곡의 찬양 준비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그 신청해 주신 그 분의 8510님의 신청곡 제목에 맞는 찬양입니다. 나무에네 여와는 나의 목자니.

나무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달빛 가스펠에서 인사드려야 될 시간이에요. 마지막 찬양은 송종민 사모님의 희망가 앨범 중에서 오 대한민국을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6월달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6.25가 있었던 그런 달이죠. 오늘 이 찬양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다시 한번 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골랐습니다. 이 찬양을 라이브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영상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가운데 하셨던 은혜를 베푸셨던 많은 일들을 영상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참 감동으로 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찬양 들으시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요. 여러분들 모두 샬롬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입니다. 네, 벌써 6월의 마지막 자랑, 그 싱그러운 여름의 열기가 대지를 가득 채우는 토요일 아침 새벽입니다. 돌아보면은요, 올 한 해의 절반인 6월까지 참 빠르게 달려왔습니다. 뭐 때로는 잔잔한 호수 같았지만 때로는 또 예상치 못한 거센 비바람과 그 폭풍우를 만나서 마음 졸이던 날도 있으셨겠지요. 하지만 주님께서는요, 거친 파도를 향해 늘 말씀하시죠.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명하시면서 폭풍을 평정해 주십니다. 내 힘으로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삶의 파도 앞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 바로 그 파도보다 더 크신 주님이 우리 배의 선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이 새벽은요, 거센 풍랑 속에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또 신뢰하면서 주님께 또 사랑한다 말씀드리면서 행복한 시간, 주님의 시간에 출발합니다.

주님, 때로 내 삶에 거친 비바람이 불어오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짙은 안개가 가로막을 때 원망의 눈 대신 믿음의 눈을 들게 하소서. 폭풍 너머에서 여전히 찬란하게 빛나는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보게 하시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 오늘도 당당히 걸어가게 하소서. 네, 폭풍우 치는 날의 기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폭풍우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주님만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제가 되기를 바라고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는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북한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제42장 말씀입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물이 있음을 알고 자기 아들들에게 어찌하여 너희는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하고 꾸짖고 이어서 보라 내가 애굽에 곡물이 있다고 들었으니 너희는 그리로 내려가 거기서 우리의 먹을 것을 사오라 그래야 우리가 살고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이에 요셉의 형들 10명이 애굽에서 곡물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그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혹시라도 그에게 해가 임할까 봐 그가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곡물을 사기 위해 사람들 사이에 섞여서 내려갔으니 이는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임하였기 때문이다. 그때 요셉은 그 땅의 총리가 되어 그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곡물을 팔고 있었는데 요셉의 형제들이 와서 그 앞에서 몸을 낮추며 땅에 얼굴을 대고 절하였다. 이에 요셉이 자기의 형제들을 보고 그들인 줄 알았으나 짐짓 그들에게 낯선 사람인 척하고 그들에게 거칠게 말하되 너희는 어디서 왔느냐 하고 물으니 그들은 우리는 가나안에서 량식을 사러 왔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요셉은 자기의 형제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문득 요셉은 자신이 그들에게 관해 꾼 꿈들을 떠올리며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는 정탐꾼이며 너희가 온 것은 이 땅의 빈틈을 엿보려 합니다 라고 다그쳤다. 그러자 그들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 주여 아니옵니다. 당신의 종들은 다만 량식을 사려고 왔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진실한 사람들입니다.

당신의 종들은 결코 정탐꾼이 아닙니다 하고 답하였다. 그러나 그가 그들에게 아니다, 너희는 분명히 이 땅에 빈틈을 엿보려고 왔다 하고 다그치니 그들은 당신의 종들은 모두 열두 형제이며 가나안 땅에 사는 한 사람의 아들들로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있고 하나는 지금 없습니다 라고 답하였다. 이에 요셉이 그들을 향해 말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너희는 정탐꾼이다 라고 말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로써 너희가 정체를 드러냈으니 바로의 생명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의 막내가 이리로 오지 않는 한 너희는 결코 여기서 나가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그러하여금 너희의 동생을 데려오게 하고 나머지는 옥에 갇혀 있어 과연 너희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입증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바로의 생명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는 틀림없이 정탐꾼들이다. 그리고서 그가 그들을 모두 함께 사흘 동안 가두어 두었다. 이윽고 3일 만에 요셉이 그들을 향해 말하였다. 너희는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실은 나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만일 너희가 진실한 사람들이라면 너희 형제 중 하나만 옥에 갇혀 있게 하고 너희는 가되 너희 집안의 기근을 해결할 양식을 가지고 가라.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막내 동생을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리하면 너희의 이야기가 입증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않을 것이다. 이에 그들이 그대로 행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를 향해 우리가 진정 우리 동생의 일로 벌을 받고 있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하였을 때 우리가 그 영혼의 괴로움을 보고서도 듣지 아니하였더니 끝내 그 일로 우리에게 화가 미쳤도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르우벤이 그들에게 답하며 내가 너희에게 일찍이 그 아이를 건드려 범죄하지 말라라고 타이르지 않았느냐. 그럼에도 너희가 끝내 들으려 하지 않더니 보라, 기어코 그의 피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라고 말하였다. 그들은 요셉이 자기들의 말을 알아듣는 줄 알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통역을 세웠기 때문이었다. 이에 그가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 그들과 더불어 이야기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붙잡아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였다. 요셉이 명하되 그들의 자루를 곡물로 가득 채우고 각 사람의 돈을 그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로중에 필요한 량식을 그들에게 주도록 하니 그대로 행하여졌다. 그들이 자기들의 나귀에 곡물을 싣고서 그곳을 떠났다. 그들 중 하나가 숙소에서 나귀에게 여물을 주려고 자기의 자루를 풀고 보니 그 돈이 자루 아구에 있었다. 이에 그가 자기 형제들에게 내 돈이 도로 넣어졌소, 보시오 그것이 내 자루에 그대로 있소 라고 말하니 그들의 심장이 내려앉았고 그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서로 바라보며 어찌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는고 하고 물었다.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자기들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자세히 이야기하였다. 그 땅의 주인 되는 그 사람은 우리에게 엄하게 말씀하셨고 우리를 그 나라를 노리는 정탐꾼으로 여겼습니다. 이에 우리가 그에게 우리는 진실한 사람들이며 결코 정탐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열두 형제로 한 아버지의 아들들이나 하나는 지금 있지 않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땅의 주인 되는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과연 진실한 사람들인지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이것이니 너희의 형제 중 하나를 여기에 두어 나와 함께 있게 하고 너희는 너희 집안의 기근을 면해줄 양식을 가지고 가되 너희의 막내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진실한 사람이고 정탐꾼이 아닌 줄로 내가 알고서 너희 동생을 놓아줄 것이니 너희가 이 땅에서 무역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마침내 그들이 그 자루들을 비우면서 보니 각 사람의 돈꾸러미들이 그 자루 입구에 그대로 있었다.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그 돈꾸러미들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이윽고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너희가 내게서 나의 아이들을 빼앗아가도다. 요셉은 이미 없어졌고 시므온 또한 사라졌거늘 너희는 베냐민까지 데려가려고 하니 이 모든 일들이 나를 거스리는 도다 하고 말하였다. 르우벤이 자기 아버지에게 아뢰되 내가 그를 당신께 데려오지 못한다면

나의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러니 그를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그를 당신께로 다시 데려오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가지 못한다. 그의 형이 이미 죽어 그만 홀로 남았거늘 너희가 가는 길에 그에게 불행이 닥치면 필경 너희가 나의 흰머리로 슬픔을 입어서 무덤에 내려가게 만들 것이다. 지금까지 창세기 42장 말씀이었습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 이 시간까지 공부하는 우리 학생 여러분, 수능생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지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병실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우리 환우 여러분의 빠른 회복을 기도드리고요. 운행 중이신 분들 계실 텐데요. 졸지 마시고요. 안전 운행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는 북녘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생생한 신앙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이분들의 생생한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서 함께하신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나누는 시간 함께 하시죠.
1: 저의 고향은 함경북도 청진입니다. 저는 평범한 노동자 가정에서 일남 이녀 중에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 4학년 되던 시점인 그때부터 식량 공급이 안 됐습니다. 그렇게 점점 어려워지다가 97년도, 98년도부터 굶기야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굶어서 학교에 못 나가는 아이들도 있었고 또 굶은 상태로 학교에 나가는 아이들도 있었는데 저도 뭐 그런 아이들 중에 한 아이였습니다. 양식이 언제 생길지 모르고 그래서 언제까지 우리가 굶어야 될지도 모르고 당시 저희는 우리가 배고프고 힘든 건 경제적 봉쇄를 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미제국주의 침략자들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물한 개구리처럼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믿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잘 먹지 못하다 보니 대부분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았고 또 면역력도 약했습니다. 이때 전염병이 한 번 돌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저도 그때 당시 파라티부스라는 전염병에 걸려서 시장에서 중국 약을 사서 먹고 거의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머리가 정말 다 빠지더라고요. 무상치료라고는 하지만 병원에는 약이 없었습니다. 한 번 전염병이 돌면 정말 많은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기니 걱정은 어른들만 하는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불판에 나가서 풀을 캐든지 산에 가서 나무 껍질을 벗기든지 아니면 땔감을 마련하든지 여하튼 온 집안 식구가

힘을 합쳐야했습니다. 매일매일이 먹고 살기 위한 전투였습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가 무슨 꿈을 꿀 수 있겠습니까? 꿈이라는 것 자체가 사치였습니다. 정말 사방팔방이 꽉 막혀서 도무지 출구가 보이지 않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숨쉬기조차 힘든 그런 절망의 날을 보내다가 저에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 신이 있지 않을까? 왠지 저 하늘에 대고 이야기하면 저의 이야기를 들어줄 신이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런 푸념을 했습니다. 만약 저 하늘에 신이 있다면 저를 좀 이 절망 가운데서 건져주세요. 저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때 저의 나이가 한 16살 정도 됐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태어나 98년도까지 북한에서 살면서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탈북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요, 그 북한 땅에서 듣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지만 저를 찾으셨어요. 그 북한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었기 때문에 탈북이라는 생각조차 못해봤는데 탈북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97년도에 졸업하고 제 의사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아버지가 일하시던 조선소로 배치를 받았습니다. 근데 하루도 출근을 안 했습니다. 당시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시장이나 역전 그리고 가정집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고 또 식량 구입하러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직장에서도 잘 통제가 안 됐습니다. 저희 집도 가난한 조선소 노동자였고 그리고 생활이 많이 어려웠어요. 미봉급이 시작이 되면서 집안에 팔 수 있는 것들을 다 헐값에 내다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판 돈으로 양식을 사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팔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양식이 없을 땐 많이 굶기도 했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희 동네가 바닷가 동네였는데 제가 수산물 장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장사를 하면서 저희 집은 더 이상 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돈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장사를 하다 보니까요, 돈을 벌 수 있는 것들이 눈에 점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미천만 있으면 장사를 좀 더 크게 해보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때 마침 시장에서 알게 된 한 아주머니를 통해서 중국에 가면 일주일만 일해도 돈을 여기보다 더 많이 벌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친구랑 같이 농촌으로 장사를 좀 다녀오겠다고 어머니께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당시 저의 생각은 저 혼자 일주일만 좀 고생하고 우리 온 가족이 잘 살 수만 있다면 뭐 이깟 고생 뭐가 됐으냐, 딱 일주일만 가서 돈을 벌어 가지고 다시 돌아가자. 탈북이라는 개념이 전혀 없었어요. 중국에 건너가서 알게 됐지만 전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시장에서 만났던 그 여자분이 그 중국 사람들이랑 짜고 일부러 저희들한테 접근을 한 거예요. 저는 생전 처음으로 인신매매라는 말을 들어봤습니다. 그때 저희 나이가 18살이었어요. 시집을 가야 된대요. 야, 내 인생 망했구나. 정말 인생의 절망을 경험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또 한 줄기 빛이라도 되어줄 것처럼 밤이 되면 빨갛게 들어오는 그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저 불빛은 뭐냐고. 십자가인데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딱 들었던 생각이요, 아, 북한에서 제가 찾았던 그 하나님, 그 신이 생각났습니다. 정말 막막한 나머지 알지 못하고 찾았는데 그 하늘신이 정말로 존재하는구나. 그런데 저는 중국에서 살면서 전도자를 못 만나서 한 번도 교회는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었던 동네는 교회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기도하는 방법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북한에 계시는 그 부모 형제를 생각하면서 밤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북한에 있는 내 부모 형제가 굶어 죽지 않게 해주세요. 추운 겨울이면 땔감이 없어서 얼어 죽는 일이 없도록.

또 병이 들었는데 그래서 약이 없어서 병사하는 일이 없도록, 또 강도들이 많은데 그 강도들을 만나지 않도록, 그리고 혹여라도 저 때문에 가족이 피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 생각날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형식도 없는 기도였지만 그 북한에 있는 부모 형제를 위한 그 애끓는 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사실을 저는 대한민국에 입국하고 4년이 지난 뒤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뒤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제가 처음으로 3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중심에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그때 내가 중국에서 했던 그 부모 형제를 위해서 했던 그 기도 생각이 나니? 저는 솔직히 기도를 하고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에 응답하셨을 것이라는 생각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이미 저희 부모님도 탈북에 성공하셔서 한국에 계셨는데 저희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장사를 하시면 하여튼 계속 망하셨대요. 장사 미천도 다 없어지고 장마철에는 장사를 할 수 없어서 온 집안 식구가 며칠씩 굶은 상태로 힘이 없어서 장판에 다 누워있는데, 그럴 때마다, 그렇게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신기하게 저에게서 돈이 왔다고 합니다. 저는 중국에서 살면서 심한 우울증에 걸렸고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정말 괴로움을 잊어보려고 혼자서 마실 줄도 모르는 술을 마시고 차라리 때로는 기억상실증에 걸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계속해서 그 죽고 싶다는 생각이 제 내리 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006년도에 위조 대한민국 여권을 만들어서 중국 단동에서 인천항까지 오는 여객선을 타고 제3국을 거치지 않고 바로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되었는데요. 그때 당시만 해도 이게 가능했습니다.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들이 꼭 가야 하는 곳이 두 군데 있는데, 하나는 대성공사이고 하나는 하나원입니다. 대성공사는 이 사람이 정말 탈북민이 맞는지 탈북민 신원을 확인하는 곳이고, 하나원은 한국 사회에 잘 적응 정착할 수 있도록 3개월 동안 기초 적응 교육을 받습니다. 저는 대성공사라는 곳에 와서 처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후 하나원에 들어와서도 새벽 예배,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드렸습니다. 제가 뭐 신앙이 있어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고요, 그냥 오직 복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일념으로 열심히 다녔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성경을 못 봤으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제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에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교회 나갔다 안 나갔다 또 나갔다 안 나갔다 이러기를 여러 번 반복했는데 아주 안 나가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 당시 저는 하나님은 신으로 믿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 복음은 안 믿어졌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와 제가 생각하는 죄의 개념도 달랐습니다. 제가 죄인이라는 것에 동의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 복음이 안 믿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제가 다시 교회로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시간에 저와 함께 해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거친 비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나무가 깊은 뿌리를 내리는 것은 거센 바람 덕분이고요. 또 밤이 깊을수록 새벽 하늘의 별이 더 초롱초롱 빛난다는 사실을요. 혹시나 지금 물질의 문제로 또는 육신의 연약함과 자녀들의 걱정거리로 마음의 폭풍을 지나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고난은 결코 마침표가 아니라 더 큰 축복으로 그렇게 가는 쉼표일 뿐이기 때문이죠. 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어떤 바람이 불어오든 나는 주님의 자녀다 라는 당당한 영적 자부심을 품고 미소 지어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보란듯이 이겨내고 6월의 푸른 나무처럼 청청하게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걸음을 제가 부족하지만 온 마음 다해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고 또 든든하고 사랑스러운 다시는 못 올 그런 행복한 토요일 보내시기 바라면서 오늘 순서 마칩니다.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이었습니다. 극동 방송을 들려주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공익공동방송에서는 화재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여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평소에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습득해 놓으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 대피하게 하며 119에 신고해 정확한 주소를 전달합니다. 화재 신고 후에는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화재 종류에 따라 초기 소화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전기나 기름으로 발생된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피 시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담요나 시트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쉽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피난 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철저한 피난 유도 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처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칼은 그저 날카롭게 무언가를 자르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칼이 요리사에게 들리면 훌륭한 음식을 만드는 도구가 되고요. 의사에게 들리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수술 도구가 되죠. 하지만 이 칼이 강도에게 들리면 사람을 해치는 위험한 무기가 됩니다. 달리는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교통법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면 더없이 편한 탈 것이 되지만 술에 취한 사람이나 미치광이가 운전하면 술에 취한 사람이나 또 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운전하면 수많은 사람을 죽게 만드는 사고를 냅니다. 그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알고 지키며 살아갔던 사도 바울은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율법이 누구를 증거하는 것인지 또 뜨거운 열정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를 몰랐다고 하죠.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 마침내 깨우침을 얻고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죽이려던 무서운 열정이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어디든 복음을 찾아가는 거룩한 열정이 되었죠.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 주님을 만난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 전, 우리의 손에 복음이 들리우기 전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리고 주님을 만난 우리는 이제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을 가장 선하게 사용하실 주님 안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변화시켜주신 살아계신 주님 안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다시금 그 생명을 전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열정과 걸음과 그 노력이 복음의 선한 그 길목 위에서 바로서길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구름바다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을이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을이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 가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1절부터 3절까지의 가사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귀 기울이며 찬양의 가사처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따르길 원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서 홀로 받아주시며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천국 소망 가운데 오늘도 감사의 고백으로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극동방송의 음반 가운데 김사물 씨의 목소리로 함께 찬송했습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 또 매일같이 만나보는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 이어지고요. 찬양과 함께 토요일인 오늘은 북한을 위한 고향 북녘땅을 위한 오늘의 기도, 오늘도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목소리로 함께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인내의 최상은 미덕이라고 그랬죠. 인내를 가지지 못한 자는 지혜가 모자란다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도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신다 그랬어요. 인내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고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땅콩을 누가 발견하는지 아십니까? 백인이 아닌 흑인, 부커 T. 워싱턴이라고 하는 흑인 학생이 땅콩을 발견했다고 그래요. 그가 흑인들만 받는 학교를 알아가지고 수십 마일을 걸어서 그 학교에 갔는데 학교에는 이미 모집 정원이 차서 허락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부커 T. 워싱턴은 학교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애원을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대학에서 청소부로 기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일을 어찌나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했는지 대학 측에서 감동을 받고 그에게 입학 허가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조금도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해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한 가지 결과를 얻기 위해서 700번이나 실험을 했으나 또 실패했지만은 좌절하지 않고 계속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남기고 갔죠. 이로써 700번의 실험이 내가 아는 지식이나 방법이 성공적이 아님을 증명하였다 고백을 하면서 800번이라도 아니 1000번이라도 연구를 해서 반드시 결과를 얻겠다고 하는 그 인내심 하나 때문에 부커 T. 워싱턴은 유명한 학자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다 인내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0: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어서 함께 찬양했습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연주 찬송 올려드리고요. 오늘의 북한을 위한 기도, 북한에서 온 형제가 올려드리는 기도 함께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북한어 성경입니다. 여러분의 재량으로 가능하다면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라.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남과 북 관계의 기초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들이 주도적으로 꽁꽁 얼어붙은 남과 북 관계를 녹여낼 수 있을 만큼 뜨거운 성령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남과 북이 소통하고 교류하며 화목의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분열을 가져오는 모든 세력들을 막아주시고 평화를 사랑하며 화해를 도모하는 이들이 남과 북 관계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평안이 한반도 남과 북에 가득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주 날개민 내가 편안히 쉬네 다윗과 요나단의 황국명 목사님 목소리였고요. 우리 기도를 도노마리아의 김동현 씨였습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주님의 사랑과 평안 가운데 거하는 한반도 땅이 되기를, 서로 연합하여 그 사랑을 나누는 남과 북이 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의 북한을 위한 기도, 북에서 온 최호웅 형제 목소리로 그 마음으로 함께 하셨는데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구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 첫 찬송 올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가사가 있는 찬송과 연주 찬송 이어집니다.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KBC 메신 FM
1: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3.3MHz 출력 5kW, 청주 FM 104.7MHz 출력 500W, 호출부호 HLAD로 방송되는 FEBC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대전 극동방송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대전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연주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종로 64번길 38-8에 송신소는 십장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주본부는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90, 중계소는 부모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대전 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대전 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백철규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대전 극동방송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으로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문을 열어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한자 한자가 같은 남과 북의 오늘의 성경 구절,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 이 말씀을 붙들며 오늘

또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두가 되길 소망하면서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주님의 뜻을 구할 때, 만물을 창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능력으로 좋은 것을 아낌없이 부어주실 그 사랑을 오늘도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께 간구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소망과 함께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할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

0: 안녕하세요.
1: 네. 저희가 중국과 북한 하면 이 웨어버리를 이야기를 하면 보통 저희가 나누었던 뭐 수산물 공장이나 식당 네. 이런 곳들을 주로 얘기를 하잖아요. 건설 관련이나.
0: 네.
1: 근데 이 외에도 혹시 또 다른 것들이 있을까 싶어서 이에 관한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0: 네.
1: 오늘 또 이 외에 웨어버리에 대해서 하나 준비를 해주셨다고요?
0: 네. 중국의 딸기 농장에 북한 여성들이 투입되고 있다.
1: 딸기 농장이요?
0: 네.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아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1: 네.
0: 2023년 자유아시아 방송 보도를 보면은 중국 랴오니성 동강 일대 딸기 농장에 20대 북한 여성 노동자가 있더라. 그리고 그게 숫자가 한 100명이더라. 그래서 딸기 재배와 수확, 포장 작업까지 하고 있더라.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게 단순한 해외 취업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북한 노동자들은 개인이 자유롭게 계약을 맺고 일하러 나가는 구조가 아닌데요.
1: 네.
0: 그래서 임금의 상당 부분을 회수하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국제사회는 이를 강제노동 혹은 강제노동에 가까운 형태로 보고 있는 건데 갑자기 딸기 농장에서도 이 북한 노동자가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딸기처럼 우리가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식품과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우리의 그 눈 속에, 우리의 이제 마음 속에 더 가깝게 다가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북한 노동자의 노동력이 들어간, 이 강제 노동이 들어간 이 농산물이 중국 내 유통망을 거쳐 가공식품이나 혹은 디저트 재료, 우리가 네. 케이크 안에 있는 그런 디저트 재료를 쓰일 그쵸. 경우에 소비자는 자신도 모르긴 사이에 강제 노동의 산물을 소비하게 될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이게 딸기 농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먼저 짚어보고 싶은데
0: 네.
1: 보통 뭐 딸기 농장에서 일한다라고 하면 뭐 수확하는 일이나
0: 네.
1: 뭐 약을 주는 일? 뭐 이런 일들을 하는 걸까요?
0: 네. 저도 딸기 농사를 좀 지어봐서
1: 네.
0: 왔는데요. 거의 한 20년 동안 딸기도 따고 여러 가지 것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딸기를 하려면
1: 네.
0: 거의 1년 동안 이제 이렇게 노동력을 좀 바쳐야 되는 건데 딸기를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겁니다. 잘 크게. 그리고 수확철이 되면 거의 매일 딸기를 따야 돼요. 그것도 새벽에 일어나서. 왜냐면 딸기가 진물이잖아요. 손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손으로 따야 되기 때문에.
1: 네.
0: 그리고 이제 가져오면 박스에 담아서 일일이 하나하나. 우리가 이제 먹을 때 보면 이쁘게 이렇게 가로정렬,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1: 상하, 흠도 없어야 되고요.
0: 그렇죠. 그렇게 포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차량에 싣는 일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정말 엄청나게 힘든 거거든요.
1: 네.
0: 그리고 딸기는 수확시가 되면 매우 빠르게 따서 선별하고 포장을 해야 됩니다. 엄청나게 집중적으로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신선도가 상품 가치를 좌우하기 때문에 노동 강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딸기 수확은 보통 12월부터 5월 사이에 집중됩니다. 이 이후에 딸기 따면 너무 물러져서 맛이 없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 시기에 농장에서는 많은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국 현지 인건비가 오르고 이게 혹시 농촌 노동력이 부족해지면 농장주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관리가 쉬운 북한 노동자들을 찾고 이걸 선호할 수밖에 없는 거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근데 이게 딸기 수확도 아까 말씀하신 뭐 12월부터 5월까지 집중되는 것처럼
0: 네.
1: 한철이잖아요.
0: 네네네.
1: 농사를 하시는 분들도 대체로 보면 이 수확을 하고 나서
0: 네.
1: 물론 이렇게 자질구레한 일들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쉬어가는 기간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0: 네.
1: 그렇다고 뭐 이 기간에 북한 주민분들을 다시 북한으로 보내는 것도 아닐 것 같고요.
0: 그렇죠. 그렇죠.
1: 어떻게 되는 건가요?
0: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일을 하다 오신 분들이 많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1: 네.
0: 자유아시아 방송 보도에 따르면 일부 노동자는 이 도문 지역, 그러니까 이 성이 다른 거잖아요. 저기 도문 지역은 지린성이고 여기 동강은 랴오니성이었으니까 엄청 멀리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 지역의 의류 공장에서 일하다가 딸기 농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노동자들이 하나의 고정된 곳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절과 수위에 따라서 다른 현장으로 계속적으로 옮길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딸기 수확철 보통 12월부터 5월까지입니다. 이게 딸기의 농번기.

0: 네. 할 수 있겠죠. 이 시기에는 농장에 손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중국 내 의류 공장이나 수산물 가공 공장에서 일하던 북한 노동자들이 일시적으로 딸기 농장에 투입될 가능성 분명히 있습니다. 이후에는 다시 공장이나 다른 작업반으로 이동하는 시인 거죠. 이게 노동자 개인의 선택이라기보다는 당연히 관리 기관과 현지 업종의 현지 업체의 필요에 따라서 이게 더 어디가 돈을 많이 주냐
1: 네.
0: 이거에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노동자가 어디에서 일할지 내가 얼마를 받을지 언제 돌아갈지 스스로 결정하기 어렵다면 어떻게 보면 이것 또한 강제 노동의 성격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1: 그죠. 가라면 가고
0: 네.
1: 하라면 하고
0: 네.
1: 오라면 다시 이동해야 되는
0: 있습니다.
1: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이 주민분들은 얼마를 받고 또 받는 대로 그 손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가 그 손 안에 들어가는 걸까요?
0: 그 딸기를 따본 입장에서는 딸기가 정말 그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일이긴 하거든요.
1: 아, 그래요?
0: 왜냐면 따면 딸수록 그 하나하나가 가치가 있다라고
1: 네.
0: 볼 수 있죠. 우리가 이제 시장 가서 딸기를 사면 정말 비싸잖아요.
1: 그렇죠. 딸기 가격이 다른 과일에 비해서는
0: 네.
1: 비싸요.
0: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왜 딸기 선택했냐. 이게 특용작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엄청 고부가 가치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1: 네.
0: 그래서 저희도 누님도 많고 저도 이제 대학까지 나왔는데 그 딸기 때문에 다 가르쳤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1: 네.
0: 그래서 중국 농장주가 북한 노동자 1인당 월 3,500위안 정도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돈이 노동자에게 그대로 전달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건데요. 북한 관리자 명의의 중국 은행 계좌로 입금된 뒤 생활비와 이른바 충성자금 등이 공제되고 일부만 노동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됐다라고 합니다.
1: 네.
0: 이 보도를 보면 노동자가 실제로 받은 돈이 1,500위안 정도라고 해요. 그러면 그동안 뭐 70, 80%가 떼었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도 3분의 1 정도는 들어간 거인데 그래서 이 수치가 모두 현장에서 똑같이 적용됐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구조적으로 보면 노동자 임금 중 상당 부분이 북한 당국이나 관리 조직에 흘러들어간 방식은 그대로 유지된다라고도 볼 수 있죠.
1: 참 부조리한 부분도 많고요. 이게 저희가 이렇게 뭐 임금에 대해서 얘기는 하긴 했지만
0: 네.
1: 임금뿐만이 아니라 노동을 하는 환경 또 이루 말할 수 없이 저희 뭐 이전 회차에서도 나눴던 것처럼 어려운 것들이 참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북한 노동자들이 환경을 거부하거나 뭐 어떤 그 자신의 선택권이 하나조차 없는 이렇게 조성이 된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0: 그러니까 이게 국가 주도의 파업이잖아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갑이 국가인 거죠. 그래서 하라는 대로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개인의 자유로운 취업이라기보다는 조직적 선발, 통제 요거에 대한 결과입니다. 해외 나갈 수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특권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가족과 본인의 신분이 국가 통제 아래 놓이게 된다. 이동의 자유 이런 거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감시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딸기 농장도 당연히 숙소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먹고 자고
1: 네.
0: 그리고 딸기 딸 때 주로 옮겨가고 그리고 끝나면 바로 올라와서 그 포장 작업을 하고 옮기는 작업도 하고 그 끝나면 딱 어디 공간에서 북한 당국이 얘기하는 어떤 그 강연회 이런 것도 다 들을 수밖에 없는 사상 강연회 이런 것도 다 들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1: 네.
0: 하는 거죠. 당연히 뭐 휴대전화 사용이라든지 이동, 외출, 대화, 상대까지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노동자가 문제를 제기하기 당연히 어렵죠. 자유롭게 신고하기도 어렵습니다. 신고했다가 북한으로 송환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도 당연히 큽니다. 그래서 그냥 조용히 일하는 것으로 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거부권이 거의 없는 상태, 아예 말할 수 없는 기회조차 없는 그런 상태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1: 네, 딸기라는 게 딸기 그대로 먹어도 너무 맛있지만
0: 네.
1: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저희가 케이크나 빵이나 뭐 과자나 다양하게 또 사용이 되잖아요.
0: 네.
1: 그만큼 유통망이 상당하다는 걸 텐데

0: 이게 북한 주민들의 그 노동력에 있어서의 대북 제재랑도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1: 네. 이게 이른바 이제 공급망 문제 이런 것 같은데요.
0: 네.
1: 그 한국의 뉴스를 잠깐 보시자면 그 딸기 농장이 딸기를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 보니까 해외에서 싼 딸기를 사와서 제과점들이.
0: 네.
1: 거기 이제 케이크에 싼 딸기를 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싸게 생산된 한국의 제품은 그냥 버려지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0: 네.
1: 그러니까 딸기는 단순한 농산물이 아니잖아요. 생과일로 팔리기도 하지만 케이크, 빵, 잼, 음료수, 아이스크림, 디저트 재료 정말 폭넓게 사용합니다. 중국산 딸기, 딸기 가공품. 이 중국 내수 시장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의 식품 제조와 유통망으로 들어갈 가능성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게 어디에서 생산되는지를 잘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공급망이 정말 복잡하다는 점인데 소비자가 빵집에서 딸기를 살때그 딸기가 어느 농장에서 생산되는지
0: 네.
1: 알기는 어렵습니다. 딸기 뭐 냉동 딸기나 딸기 퓨레, 뭐 잼, 시럽 이거 다 가공 단계를 거치면 원산지와 생산 과정은 더욱더 불투명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 제과점, 뭐 카페, 식품 회사, 대형마트의 공급망으로 들어갈 가능성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그 생크림 올라져 있는 그 딸기가 북한 노동자가 생산하는
0: 네.
1: 강제 노동에 따라서 생산된 그 제품일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판단하기에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0: 이미 뭐 먹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 북한에서 재배하고 유통된 딸기들을.
1: 당연하죠. 그게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강제 노동이라는 걸 문제를 계속 취재하고 들여다보면서
0: 네.
1: 수산물을 먹기가 좀 이상해졌어요. 어떻게 먹을 수가 없어요. 이게 그 마트에서 하면 아 이게 북한 노동자분들이 가공에 손질해서 만든 게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0: 네.
1: 그 문제가 좀 계속 아 이게 좀 마음이 좀 힘든 그런 적도 많았습니다.
0: 이게 그래도 저희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로 알고 바로 보고 또 정확히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1: 네.
0: 그래서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바라봐야 될까요?
1: 그러니까 이게 우리와 멀리 떨어진 문제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도 인정부터 해야 된다는
0: 네.
1: 생각입니다. 딸기, 수산물, 의류, 가공식품처럼 일상적인 상품을 통해 가공 노동의 결과물이 세계 시장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비하는 케이크 한 조각, 빵 하나, 냉동 과일 제품 하나가 어떤 공급망을 거쳤는지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기업과 정부의 책임이 크다.
0: 네.
1: 그러니까 기업은 원료 공급망을 점검해야 되고 정부는 북한 노동자 사용 가능성인 상품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된다. 여기에 언론, 시민사회, 그리고 일반 국민들, 이게 현장 정보를 계속적으로 추적하고 혹은 내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이 문제의 핵심은 한 가지 거죠. 북한 노동자들이 만든 딸기가 세계인의 식탁에 오르기 전에 우리는 그 딸기가 어떤 손을 거쳐 하는지 물어야 된다. 값싼 상품 뒤에 감춰진 강제 노동을 외면하지 않는 것. 이게 북한 주민의 인권을 지키는 첫걸음이다라는 생각입니다.
0: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걸음을 바로 알고 또 바로 기도하면서 복음 통일의 그날을 위해서 더욱 구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알아야 할 것을 바로 알고 진실을 외면치 않고 더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면서 오늘의 외화벌이의 진실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진실로 함께할게요. 데일리NK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시편 145편 1절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숨쉬는 모든 순간 하나님을 송축하기에 소망하면서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할까요?
1: 어느 교회 멋진 올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느 신사가 그 성당 앞을 지나는데 그 큰 이제 웅장한 성당이에요. 올겐 소리가 파이프 오르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파이프 오르간 그 연주가 엉망이야 엉망. 음도 안 맞고 화음도 안 맞고 너무 엉망이라서 이 신사가 안타까워가지고 그 교회로 들어갔어요. 성당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웅장한 그 성당의 강당에 어마어마한 파이프 오르간이 쫙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한 노인이 앉아가지고 연주를 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 노인은 그 성당을 관리하는 분이었어요. 이제 이 신사가 다가가서 선생님 제가 한번 연주하고 싶은데 저에게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노인이 이보시오 이거 아무나 연주하는 거 아니요. 이 파이프 오르간은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어마어마한 파이프 오르간이에요. 그리고 지금 내가 연주하고 있는 이 곡은 그 유명한 멘델스존의 유명한 작품이라.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요. 하고 거절을 합니다. 이 신사는 계속 부탁을 하는 거예요. 딱 한 번만 저한테 연주할 기회를 주세요. 아주 간곡하게 얘기하니까 그 노인이 할 수 없이 이제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그 신사가 딱 앉아가지고 파이프 오르간을 쫙 그 멘데스존 곡을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에 이 노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웅장하고 화려하고 멋진 연주였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노인이 묻습니다. 이보시오. 당신 누구시오? 예. 제가 이 곡을 작곡한 멘델스존입니다. 그랬더니 노인이 탄성을 지르는 거예요. 주인이, 오르간이 주인을 만나니까, 이 곡이 주인을 만나니까 온 세상이 환해지고, 모든 음이 다 살아나는구려. 주인을 만나니까 온 세상이 환해지고, 음이 다 살아나는구려. 여러분 주인을 똑바로 만나면 만날수록 온 세상이 환해지게 되는 거예요. 주인을 똑바로 만나면 모든 인생이 살아나는 거예요. 멋진 인생이 된다 말이에요. 예? 예. 마귀가 망쳐놓은 내 인생 내가 나를 엉망으로 쑥대밭으로 만들어놓은 내 인생 멈추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 창세전부터 나를 계획하신 하나님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든 건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랬어요. 그 우연이 아니라 그랬어요. 나를 오늘 이 시대 여기에 살게 하신 그 하나님 그 주님 목숨 바치신 그 주님 주인을 똑바로 만나면 그 주님이 내 인생을 연주하도록 하실 때 내가 주님께 내 인생을 드리고 내가 주님께 내 몸과 마음과 생애를 드릴 때 내 인생은 환히 빛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라고요. 왜 행복하지 못합니까? 왜 쭈그러들고 있습니까? 왜 인생이 꼬이고 왜 인생이 뒤죽박죽이 됩니까? 내가 나를 망치고 있는 거예요. 마귀 새끼가 나를 망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0: 추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망친 인생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해주겠다. 내가 회복시켜주겠다. 내가 너희들을 향한 창선보다 향한 계획이 있다. 복된 계획, 사랑의 계획, 내가 그걸 이루겠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내 주인이 누군지 똑바로 알고 주인을 만나고 그 주님께 나를 드릴 때 주님 품에 안길수록 주님께 내 생애를 바칠수록 헌신할수록 내 인생은 치유가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1: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파주 충만한 교회 임다윗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6월 27일 토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전 지역의 하늘이 대체로 맑겠는데요. 오후부터는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서울과 제주가 20도, 신의주와 광주, 목포가 19도, 평양과 개성, 대전과 부산, 여수가 18도로 보이고요. 청진과 춘천, 강릉, 포항이 17도, 함흥과 대구가 16도, 강계가 12도, 해산이 12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서울 32도, 개성과 대전, 광주가 31도, 평양과 신의주, 춘천이 30도로 보이고요. 강계 29도, 함흥 28도, 해산과 여수, 목포가 27도, 강릉과 포항이 26도, 부산과 제주가 25도, 청진이 23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는 대체로 하늘이 유지되겠는데요. 서해북부는 어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는 하늘이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가운데 머무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우리의 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오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시간 가운데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위로와 회복에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과 함께 오늘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분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0: 역시 메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오늘의 양식. 오늘의 양식. 매주 토요일 이 시간은 수원중앙침례교회 원로 목사님이자 극동방송 이사장이신 김장환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오늘 제 설교 제목은 공평의 하나님. 우리 인간은 공평하지를 않아요. 정치인이고 종교인이고 사업가고 평신도고 우리 인간들은 다 자기가 생각하는 프레지디스, 선입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 선입관념에서 이 사람을 심판하고 이 사람 얘기하는데 우리의 선입관념 때문에 인간은 공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사에 공평한 것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얼뜻 보기에 하나님이 불공평한 점이 있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제너럴 앨러스가 존경한다고 하지만은 제가 본 한국 사람들은 체면을 많이 생각을 해요. 그렇지? 선입학, 체면. 아, 내가 체면 때문에 굶어도 이를 쑤시고 나오죠. 모르면서도 아는 채 하죠. 없으면서도 있는 채 하고 집도 거치례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서양 사람들 보면 겉으로는 검소하게 보이는데 집 안에 들어가 보면 참 잘 차려놨어요. 보이지 않는 사람 앞에서만 보이는 사람 앞에서만 잘 보이려고 하는 내 생각.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늘 생각하며 행동하고 살아가야 죄를 면하고 복을 받는 생활을 영유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찰스 스퍼준 같은 목사님에게 위선적인 신앙을 빗대어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비 없는 구름과 같고 물이라고는 한 방울도 없이 바짝 말라버린 개울 같고 그것은 마치 연극 배우가 왕의 제복을 입고 분장을 하고 무대 위에서 늠름하게 걸어 다니다가 연극이 끝난 후에는 평복을 입고 가난한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인트 루이스에 제임스 호킨스 팩이라고 하는 판사가 계셨어요. 법정에 설 때마다 눈을 가리고 법정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판사가 많은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이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정의의 여신같이 따라한다고 하면서 조롱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임스 팩 직접 밝힌 눈을 가리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원고는 물론

물론 피고가 내가 아는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혹은 나도 모르게 피고의 인종이나 키나 외모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결을 내리기가 쉬우니까 눈을 가리고 나와서 판결을 한답니다. 눈을 가린다고 판결이 완전해지는 않겠지만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그 판사의 신념이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를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어야 된다고 해서 야고보서 3장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8절에 이와 같이 너에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하고 불법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데 죄가 있는 게 아니라 나오는 데 말을 함부로 했는데 우리가 죄를 많이 저지른다고 했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대목을 구원도 공평하신 하나님. God is justice, even our salvation.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Whosoever, 누구든지 공평하죠.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돈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미국 사람, 한국 사람, 일본 사람, 독일 사람, 구원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공평합니다. God is justice, even salvation. 그래서 피부의 색깔과 상관없이, 지식의 유무도 상관없이, 남녀 상관없이,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whosoever. 간단해요. 얼마나 공평하신가. 그래서 첫째 대목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For all have sinned.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 죄인이 공평하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해 준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For all have sinned.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모든 사람, 나이 많은 사람, 나이 적은 사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왜? 아담의 후손은 누구나가 똑같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변명 없어요. 목사 아들도 죄인, 목사 손자도 죄인, 장로 아들도 죄인, 권사 딸도 죄인,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은 아주 공정하게 구원해 주세요. 돈 많은 사람은 더 구원 많이 해주시고 돈 없는 사람은 똑같이 인간에게는 선택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그 원죄 속에서 살겠다는 선택한 사람과 그 원죄 속에서 벗어나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하고는 차이가 있죠.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는 길은 오직 내가 원죄를 짓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 예수를 영접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 김장환이 자연 김장환이를 보지 않고 예수님을 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의로워졌기 때문에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짓는 죄, 미래의 죄까지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도말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먹게 달렸다고 그랬죠. 구원이 쉽게 있기 때문에 못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은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두 번째로 구원은 단순하다고 그랬어요. Salvation is a very simple, simplest of salvation. 사람들은 구원을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첫째, I'm sinner, 난 죄인이다. 둘째, 내가 내 죄를 해결할 수 없다. I cannot solve my sin. 세 번째로 예수님은 내 죄를 대신해 돌아가셨다. 내 죄를 대신해서 갚아주셨다. Jesus already paid for my sin. 마지막으로

나는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예수를 의지하기만 하면 예수 구원받아요. 구원이 이렇게 심플, 단순해요. 내 마음먹게 달렸다고 그랬죠. 구원은 선물이고 구원을 받았다고 죄를 안 짓는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죄를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면은 바로 용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죄 짓고 난 다음에 일주일 기다리지 말고 한 달 기다리지 말고 죄 짓고 나서 내가 죄를 졌다고 하면 바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세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들은 한 번 정도는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뚜렷한 병도 없는데 몸이 너무 약해 그의 평생을 침대에서 보내던 여성도가 하나 있었어요. 거동도 못하고 병약에 몸이 너무 약해져서, 그러나 그녀의 얼굴에서는 항상 미소가 있고 사람을 대하는 모든 말투가 긍정적이었어요. 가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하고 가고 싶은데도 제대로 못 가고 늘 침대에서만 살아야 하나. 그러나 그 여자는 비밀의 도구가 하나 있었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그 특별한 무기는, 그 특별한 갑옷은 나는 예수의 이름을 가졌다고 고백을 했어요. 저는 우울할 때, 화가 날 때, 괴로울 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여 그 대적을 물리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의 뜻이 바로 자기 백성을 모든 원수들로부터 구원하신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 기억해낼 때마다 모든 대적들을 정복할 수 있다고 고백을 한 여자가 리리아 백스터라고 하는 여자예요. 그 여자가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Take the name of Jesus, 그거를 작곡한 여자, 작사한 여자예요. 그래서 늘 어려울 때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 없는 기쁨 마음 얻겠네. 후렴을 보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항상 어려울 때마다 그 노래를 부르는데 후렴에 Precious name, oh how sweet, hope of earth and joy of heaven. Precious name, oh how sweet, hope of earth and joy of salvation. 그 노래를 맨날 부르면서 64세까지 병석에서 많은 찬송시를 지었고 세상을 떠나기 4년 전에 1870년에 바로 그 곡을 쓴 여자예요. 그래서 침대에서만 생활한 그 여자가 이러한 찬송을 작시해가지고 써가지고 거기다가 곡을 붙여서 어려울 때마다 그 노래를 부르는데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whosoever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너무 심플, 너무 단순해요. 그렇기 때문에 의심이 많은 사람들은 과연 그렇게 한다고 내가 구원 받았을까? 구원 받아요. 믿으세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신학생이 나한테 와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주고 설명해서 너 예수 믿을래? 나 믿는다고 그랬어. 그렇게 간단할 수가 없어. 거기서 신앙이 점점 달아서 내가 신학을 하고 한국 돌아와서 내 일생에 하나님이 주신 목표가 복음 전도예요. 이사야서 26장 4절에 너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기에 시편 기자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여기서 찬송할 때 참 마음이 편한 사람들 그 찬송을 할 때 자기네들도 은혜 받고 그 찬송을 듣는 사람들은 부르는 사람보다 더 은혜도 받을 수가 있는 건데 그게 찬양이에요. 시편은 거의가 다 찬양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 때도 우리들이 늘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제일 기뻐하시는 것인 줄 나는 믿기 때문에 찬송가는 늘 해요. 세 번째로 구세주도 역시 간단하죠.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노예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예수만 믿으면은 예수만 의지하면은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뜻은 누구도 멸망하지 않고 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동기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 다른 거 다 안 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영어하는 신학생이 읽어주고 설명해주고 나는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그 신학생이 예수 믿음으로 영접하면 구원받는다고 그래.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그때는 나 영어도 요만큼밖에 못할 때요. He said,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That whosoever 믿으면 believe it in him shall not perish.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나 거기서 무릎 꿇고 내 예수 믿었어.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거야. 뭐 내가 신학을 안 것도 아니고 성경을 한 번 다 본 것도 아니고 성경 구절 하나가 내 마음에 와서 닿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죠. 세 번째로, 네 번째로 안식과 평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The solace of people who trust in God. 예화 하나 드리죠.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화가 자니 에릭슨 타다라는 여자. 저하고 같이 집회도 미국서 많이 해봤어요. 자니 에릭슨은 신체 건강하고 귀여운 자매가 되었었는데 승마도 열심히 하고 수영도 즐기며 지극히 평범하고 행복한 생활을 살아가고 있을 때 1967년 7월 30일 불황이 닥쳐왔어요. 이 자매가 17살 때 체스픽 베이라고 하는 호수에 가서 다이빙을 했는데 물이 얕았어요. 그걸 모르고 뛰어내렸는데 바위에 머리가 닥쳐가지고 등뼈 여기 목뼈가 완전히 부러져서 목뼈 아래로는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이 여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3년을 누워서 10대의 어린 나이에 그러한 충격을 받았으니 그 마음에 온갖 고통, 아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죽으려고 여러 번 자살을 생각하기도 했지만은 그때 문병을 찾아온 한 친구가 성경 하나를 주고 갔어.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읽었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뿐만이요 내가 온 것은 양을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풍성한 생명. 그 냉소적이었던 그 티네이저 자니 에릭슨이 그걸 이해를 못하고 풍성한 생명 계속 외우고 댕기면서 3년 만에 그 여자가 그 뜻을 알고 눈물과 반항적인 길목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내 고통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바뀌었고 이후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온 몸이 마비되는 고통을 겪었다. 사실 생각하니 큰 위로를 얻었다고 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은 사라지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가 고백하면서 인생이 180도로 바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입으로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그 그림이 유명해졌는지 많은 사람들이 그 그림 그린 것을 보고 사가고 감동을 많이 받았고 40권의 이상의 책을 써서 세계적인 저술가로 거듭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 조니 에릭슨 타다 결혼했죠. 이제 유방암 완치 3년 만에
다시 암 진단을 받고 방사선 치료를

하고 있는데 전인은 지탱케 해주는 고린도서 전서 9장 25절 성경 말씀을 묵상한다고 그래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분하고 캘리포니아의 존 맥아서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에 강사로, 그분도 강사 저도 강사, 그때 만나서 내가 얼마나 그 여자에 대해서 위로를 받았는지 한국에 한번 초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건강이 여의치 못해서 못 온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그런 사람이 와서 장애인들에게 자기 간증을 해주면은 우리 목사 설교 100번을 하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두 번째는 고통에도 하나님의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Suffering.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는 마음과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영구적인 평안이에요. 그래서 그 평안을 받은 사람들은 뭐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이하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 그랬어요. 참 고통에도 목적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으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그랬어요. The purpose of 우리의 고통,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사실 고통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그랬죠. Suffering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 은총이 된 고난,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집안 형편 어려워서 11살 때 초등학교를 자퇴하고 허드렛 일을 시작하게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마쓰시다 고노시케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죠, 일본에서. 그 사람이 자기 성공의 비결이 혹독한 가난 때문에, 두 번째 약한 몸 때문에, 세 번째 초등학교 중퇴래교요. 그때 중퇴했을 때 얼마나 절망이 됐겠어요. 가난해서 학교 가지 못하고 중퇴를 할 상황에서 적어도 마쓰시다 전기회사에 창업을 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통에도 계획이 있다. The plan of suffering. 시편 119편 75절이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참 하나님께서 더 알게 할 계획 때문에, 겸손하게 시킬 계획 때문에, 기도를 시킬 계획 때문에, 감사시킬 계획 때문에 나를 고통 속에 계획을 했었어요. 세 번째로 고통의 약속, The promise of suffering. 데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세상과 역행하는 삶을 반드시 고통을 받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고통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그 고통에 대한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고통을 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유명한 주석가 데이빗 브랭클리, 아니 이 사람이 저널리스트예요. 아마 내가 보기에는 미국의 아나운서들 중에서 월터 크랑카이를 빼놓고 아마 데이빗 브랭클리가 유명한 저널리스트로 꼽힐 거예요. 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은 가끔 빵 대신에 벽돌을 던져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원망하면서 그 벽돌을 발길로 찼대. 그러니까 발가락이 부러졌죠. 발가락 하나가 더 부러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벽돌을 주춧돌로 삼아 기막힌 집을 짓기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받는 이 고통의 계획, 플랜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있어서 발가락이 깨질 수도 있고,
그것을 추춧돌로

삼아서 집을 질 수도 있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죽음에도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죽음은 만인의 공도라고 했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지식의 유물을 막론하고 권력이 있고 없고가니 문제가 아니라 재산이 있든지 없든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증한 거죠. 죽음에도 공평하신 하나님.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은 안 죽고 가난한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라 돈 많은 사람도 죽더라.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더러 넌 어떻게 죽을래? 설교하다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병가도 없이 그냥 건강하다가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희망사항이요. 하나님께서 죽음에도 공평하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믿는 순교자가 있어요. 그 양반이 박봉진 목사, 성결교회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 양반이 목회를 할 때 일본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다 문 닫았어. 선교사들을 다 내쫓았어. 그리고 이 사람은 신사참배를 반대해서 철원경찰서에 구속수감이 됐습니다. 유치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넥타이와 허리띠를 풀고 좁쌀과 콩밥을 주는 색다른 환경 속에서 박 목사님은 차디찬 방바닥에서 엎드려 기도를 하루 일과를 보냈습니다. 그가 신사참배를 거절한 이유는 하나님이 참신이며 하나님이 일본의 천황보다 더 높다고 여겼기 때문에 신사참배를 거절하고 강직한 신앙을 가지고 죽는 순간까지 자기 믿음을 지키면서 마지막 유언을 아내에게 남긴 유언입니다. 부인과 아들이 불쌍하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조금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말을 한마디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음의 확실성, surety of death.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건 한 가지밖에 없어. 죽는다는 사실. Everybody dies. General Ellis, you're gonna die too. I'm gonna die too. We're gonna go to heaven. 할렐루야. 죄인의 죽음. 사실 모든 죄인도 죽고 모든 성도도 죽는다고 그랬어요. 마가 복음 8장 36절에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성도의 죽음. 고린도 후서 5장 8절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고 그랬어요. 죽음 앞에서 유명한 마커스 앤토니어스라고 하는 사람의 명상록을 보면 나는 언젠가 죽는다. 꼭 그래야 한다면은 한탄하며 죽을 일을 아니지. 죽음에 묶여야만 한 몸이라면 울부짖으며 끌려갈 이유는 없지 않은가. 평온하게 웃음을 띈 얼굴로 세상 기꺼이 떠나는 것을 누가 막을 것인가. 당장 죽어야 할 운명이라면 기꺼이 지금 죽으리라. 조금 후에 죽어야 한다면 일단 식사를 하리라. 마침 점심시간이 되지 않았겠나. 정해진 시간에 찾아오면 애초에 남의 것이었던 것을 그 주인에게 돌려주는 사람답게 나는 의연히 죽으리라. 마커스는 황제까지 올라갔지만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사실 카를 샌버그이라고 하는 유명한 글 쓰는 사람이 링컨을 연구한 권위자입니다. 링컨은 강철 같은 강인한 성격과 아울러서
베어벳처럼

0: 부드러운 일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일단 옳은 일은 끝까지 밀고 가고 잘못된 일은 자기가 반성을 하는데 1865년 라일락꽃이 질 무렵에 그는 암살을 당해 그의 관이 고향인 스프링필드 일리노이로 기차를 타고 갈 때 기차길 연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자를 벗고 손을 가슴에 대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랭컨이 죽은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 눈물을 흘렸다고 하죠. 창세기 3장 19절에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우리 흙덩어리요, 이것이 가면은 이거는 흙덩어리 다르지 가고 내 영혼은 이사를 가는데 하늘나라로 갈 거예요. 그때까지 주님 모시고 열심히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오늘의 양식. 지금까지 수원중앙침례교회 원로목사님이자 극동방송 이사장이신 김장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320-0553, 02-329-0553번 극동방송 양육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양식,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2: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극동방송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 3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 영혼의 삐삐치니 윤재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요. 다른 이들과 감사함으로 나누며 함께 누릴 때 진정한 기쁨과 흘러넘치는 사랑이 있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오늘 내용은 햇빛빛이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햇빛빛이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성안교회 장학봉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유아 스페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시작됩니다. 여호수아 24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그의 생애를 마감하며 모든 이스라엘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을 그 유명한 세겜의 언약 곧 여호수아의 고별설교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 고백, 이 설교 속에는 몇 가지 중요한 상황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의 생애를 다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었고 오늘의 내가 있는 것 그리고 내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주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의 우리의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의 승리의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도움의 시간이었다. 수많은 대적을 만나기도 하고 장애물을 만나기도 하고 문제를 만나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그때 그때마다 우리의 삶을 간섭하셨고 절망이 아닌 희망을, 패배가 아닌 승리를 주셨다. 아모리를 물리치고 모압을 물리치고 발락의 저주를 넘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매 순간 분초를 회고하며 아주 중요한 한 메시지를 이렇게 13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

0: 씹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마치 제가 살아온 삶의 모든 환경과 내용 같아서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가 얼마나 큰지를 이 말씀에 대비해 보기도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주마 약속하셨던 말씀. 네가 내일 감당하면 내가 내 인생 책임져 줄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수고하지 아니한 땅,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 이것들은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들, 내가 받아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한 감격, 감사를 어쩌면 잊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사랑은 우리의 한계를 당연히 넘을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라고요? 우리가 훌륭해서라고요? 우리가 많은 업적을 남겼기 때문이라고요?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도 뗄 수가 없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그리고 성경에 대비되는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 모든 대비되는 인물들의 이야기 속에는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미래와 장래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끝없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여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깊이 느끼지 못한 채 헐떡거리고 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하루하루가 여러분의 생애 속에 가장 소중한 날이며,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임을 단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하나님이 은혜였음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항상 기억하면서 내가 노력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선물하시는 그 사랑을 오늘도 충만히 받는 그런 감격과 감사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대합니다.
1: 지금까지 성안교회 장학봉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5821번님, 샬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길 원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다짐의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가며 또 다짐을 하는 그런 기도와 또 삶, 우리에게 참 중요하지요.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영어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믿고요. 오늘 우리 삶의 도전이 되는 새로운 변화를 잘 받아들일 수 있어야겠습니다. 내용은의 피피치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C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야기로 듣는 말씀 아가페 스토리 바이블. 역대상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입니다. 고핫의 아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입니다.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입니다. 아론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입니다. 엘르아살은 비느하스의 아버지이고 비느하스는 아비수아의 아버지입니다. 아비수아는 북기의 아버지이고 북기는 우시의 아버지입니다. 우시는 스라히아의 아버지이고 스라히아는 무라욧의 아버지입니다. 무라욧은 아마랴의 아버지이고 아마랴는 아히둡의 아버지입니다. 아히둡은 사독의 아버지이고 사독은 아히마아스의 아버지입니다. 아히마아스는 아사랴의 아버지이고 아사랴는 요하난의 아버지입니다. 요하난은 아사랴의 아버지입니다. 아사랴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지은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아사랴는 아마랴의 아버지이고 아마랴는 아히둡의 아버지입니다. 아히둡은 사독의 아버지이고 사독은 살룸의 아버지입니다. 살룸은 힐기야의 아버지이고 힐기야는 아사랴의 아버지입니다. 아사랴는 스라야의 아버지이고 스라야는 여호사닥의 아버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을 시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사로잡아 가게 하셨을 때에 여호사닥도 끌려갔습니다.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입니다. 게르손의 아들은 림니와 시므이입니다. 고핫의 아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입니다. 무라리의 아들은 마흘리와 무시입니다. 이들은 레위의 각 가문의 조상입니다. 게르손의 아들은 림니이고 림니의 아들은 야핫이며 야핫의 아들은 심마입니다. 심마의 아들은 요아이고 요아의 아들은 이또입니다. 이또의 아들은 세라이고 세라의 아들은 여아드리입니다. 고핫의 아들은 암미나답이고 암미나답의 아들은 고라이며 고라의 아들은 아실입니다. 아실의 아들은 엘가나이고 엘가나의 아들은 에비아삽이며 에비아삽의 아들은 아실입니다. 아실의 아들은 다핫이고 다핫의 아들은 우리엘입니다. 우리엘의 아들은 우시아이고 우시아의 아들은 사울입니다. 엘가나의 아들은 아마세와 아히못입니다. 아히못의 아들은 엘가나이고 엘가나의 아들은 소베이며 소베의 아들은 나핫입니다. 나핫의 아들은 엘리압이고 엘리압의 아들은 여로함입니다. 여로함의 아들은 엘가나이고 엘가나의 아들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맏아들 요엘과 둘째 아들 아비야를 두었습니다. 무라리의 아들은 마흘리이고 마흘리의 아들은 림니이며 림니의 아들은 시므이입니다. 시므이의 아들은 우사입니다. 우사의 아들은 시므아이고 시므아의 아들은 학기야이며 학기야의 아들은 아사야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집에서 음악을 맡을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집에 언약궤가 들어온 후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때까지 회막에서 찬양을 맡았습니다. 성막은 회막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들은 규칙에 따라 일을 했습니다. 음악가들과 그들의 자손의 이름은 이러합니다. 고핫의 집안 중에 노래하는 사람 헤만이 있습니다. 헤만은 요엘의 아들이고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입니다.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고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입니다.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고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입니다. 도아는 숲의 아들이고 숲은 엘가나의 아들입니다. 엘가나는 마핫의 아들이고 마핫은 아마세의 아들입니다. 아마세는 엘가나의 아들이고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입니다. 요엘은 아사랴의 아들이고 아사랴는 스바냐의 아들입니다. 스바냐는 다핫의 아들이고 다핫은 아실의 아들입니다. 아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고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입니다. 고라는 이스할의 아들이고 이스할은 고핫의 아들입니다. 고핫은 레위의 아들이고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입니다. 헤만의 오른쪽에 서서 헤만을 돕는 아삽은 헤만의 형제였습니다. 아삽은 베레기아의 아들이고 베레기아는 시므아의 아들입니다. 시므아는 미가엘의 아들이고 미가엘은 바아세야의 아들이며 바아세야는 말기야의 아들입니다. 말기야는 에드니의 아들이고 에드니는 세라의 아들이며 세라는 아다야의 아들입니다. 아다야는 에단의 아들이고 에단은 심마의 아들이며 심마는 시므이의 아들입니다. 시므이는 야핫의 아들이고 야핫은 게르손의 아들이며 게르손은 레위의 아들입니다. 헤만의 왼쪽에 서서 헤만을 돕는 또 한 사람은 에단이었는데 그는 무라리 집안의 대표자입니다. 에단은 기시의 아들이고 기시는 압디의 아들이며 압디는 말룩의 아들입니다. 말룩은 하사비아의 아들이고 하사비아는 아마시아의 아들이며 아마시아는 힐기야의 아들입니다. 힐기야는 암시의 아들이고 암시는 바니의 아들이며 바니는 세멜의 아들입니다. 세멜은 마흘리의 아들이고 마흘리는 무시의 아들입니다. 무시는 무라리의 아들이고 무라리는 레위의 아들입니다. 다른 레위 사람은 하나님의 집안 성막에서 제각기 특별한 일을 맡았습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은 번제단 위에서 제물을 바치는 일과 향단 위에서 향을 피우는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죄를 씻는 제물인 속죄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으며 지성소에서 해야 할 모든 일들을 맡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을 다 지켰습니다. 아론의 아들은 이러합니다. 엘르아살은 아론의 아들이고 엘르아살의 아들은 비느하스이며 비느하스의 아들은 아비수아입니다. 아비수아의 아들은 북기이며 북기의 아들은 우시이며 우시의 아들은 스라히야입니다. 스라히야의 아들은 무라요시고 무라요의 아들은 아마랴이며 아마랴의 아들은 아히둡입니다. 아히둡의 아들은 사독이고 사독의 아들은 아히마아스입니다. 아론의 자손이 산 곳은 이러합니다. 아론의 자손 가운데서 고핫 가문이 먼저 제비를 뽑아 레위 사람 몫의 땅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유다 땅 헤브론 성과 그 주변의 목초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 주변의 밭과 마을들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받았습니다. 이처럼 아론의 자손은 도피성 가운데 하나인 헤브론을 받았습니다. 아론의 자손은 그 밖에도 림나와 얏딜과 에스드모아와 힐렌과 드빌과 아산과 벳세메스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 성들과 그 주변의 목초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베냐민 지파로부터도 여러 성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게바와 알레멧과 아나돗과 그 목초지를 받았습니다. 이들 고핫 가문은 모두 13개의 성을 받았습니다.

고핫 가문의 나머지 사람들은 제비를 뽑아 서쪽 므낫세 반지파로부터 10개의 성을 받았습니다. 게르손 가문은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사는 므낫세 지파로부터 13개의 성을 받았습니다. 무라리 가문은 제비를 뽑아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로부터 12개의 성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레위 사람에게 이 모든 성과 목초지를 주었습니다.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갖고 있는 여러 성도 제비 뽑기를 통해 레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고핫 가문의 일부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로부터 성과 목초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을 받았는데 그곳은 도피

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밖에 그들이 받은 성은 게셀과 용무암과 베토론과 아얄론과 가드리몬입니다. 그들은 이 성들과 그 주변에 있는 목초지를 받았습니다. 고핫 가문의 나머지 집안은 서쪽 므낫세 반지파로부터 아넬과 그 목초지 그리고 빌르암과 그 목초지를 받았습니다. 게르손 가문은 동쪽 므낫세 반지파로부터 바산 땅 골란과 그 목초지 그리고 아스다롯과 그 목초지를 받았습니다. 이사갈 지파로부터는 게데스와 그 목초지, 다브랏과 그 목초지와 라못과 그 목초지, 그리고 아넴과 그 목초지를 받았습니다. 아셀 지파로부터는 마살과 그 목초지, 압돈과 그 목초지와 후곡과 그 목초지, 그리고 르홉과 그 목초지를 받았습니다. 납달리 지파로부터는 갈릴리 땅 게데스와 그 목초지, 함몬과 그 목초지, 그리고 기랴다임과 그 목초지를 받았습니다. 므라리의 남은 자손은 스불론 지파로부터 림모노와 그 목초지, 그리고 다볼과 그 목초지를 받았습니다. 요단강 동쪽 곧 여리고 건너편에 사는 르우벤 지파에게서 베셀과 그 목초지, 그리고 야사와 그 목초지를 받았으며 그데못과 그 목초지, 메바앗과 그 목초지를 받았습니다. 가치파로부터는 길르앗 땅 라못과 그 목초지, 마하나임과 그 목초지, 헤스본과 그 목초지, 그리고 야셀과 그 목초지를 받았습니다.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아와 야숩과 시므론으로 모두 네 명입니다. 돌라의 아들은 우시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입삼과 스무엘입니다. 이들은 각기 자기 집안의 지도자입니다. 다윗 왕 때에 돌라의 족보에 오른 용사의 수는 2만 2,600명입니다. 우시의 아들은 이스라히야이고 이스라히야의 아들은 미가엘과 오바댜와 요엘과 이시야입니다. 이 다섯 사람은 모두 지도자입니다. 그들의 족보에 오른 사람 중 군대에 나갈 만한 용사는 다 합하여 3만 6천명입니다. 그렇게 군인이 많은 것은 그들의 아내와 자녀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사갈의 각 가문의 족보에 나타난 용사는 모두 8만 7천명입니다. 베냐민의 아들은 벨라와 베겔과 여디아엘 모두 3명입니다. 벨라의 아들은 에스본과 우시와 우시엘과 여리목과 이리로 모두 5명입니다. 이들은 각기 자기 집안의 지도자입니다. 그들의 족보에 오른 사람들 중에 군대에 나갈 만한 용사는 모두 2만 2,034명입니다. 베겔의 아들은 스미라와 요아스와 엘리에셀과 엘리오에네와 오므리와 여레못과 아비야와 아나돗과 알레멧입니다. 이들은 모두 베겔의 아들입니다. 이들의 족보에 올라있는 용사는 2만 200명입니다. 여디아엘의 아들은 빌한이고 빌한의 아들은 여우스와 베냐민과 에훗과 그나아나와 세단과 다시스와 아히사할입니다. 이 여디아엘의 아들들은 모두 각 집안의 지도자입니다. 군대에 나갈 만한 용사는 17,200명입니다. 숫빔과 훈빔은 모두 일의 아들입니다. 후심은 아헬의 아들입니다. 납달리의 아들은 야시엘과 구니와 예셀과 살룸입니다. 이들은 모두 야곱의 아내 빌하의 손자들입니다. 므낫세의 자손은 이러합니다. 므낫세는 아람 여자를 첩으로 두었습니다. 그 첩은 아스리엘과 마길을 낳았습니다.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입니다. 마길은 훗빔과 숫빔의 누이 마아가를 아내로 얻었습니다. 므낫세의 둘째 아들은 슬로브하십니다. 그는

딸만 두었습니다. 마길의 아내 마아가는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베레스라고 지었습니다. 베레스의 동생은 세레스이고 세레스의 아들은 울람과 라김입니다. 울람의 아들은 부단입니다. 이들은 길르앗의 자손입니다. 길르앗은 마길의 아들이고 마길은 므낫세의 아들입니다. 마길의 누이 함몰레겟은 이스훗과 아비에셀과 말라를 낳았습니다. 스미다의 아들은 아히안과 세겜과 리키와 아니암입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이러합니다.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이고 수델라의 아들은 베렛이며 베렛의 아들은 다핫입니다. 다핫의 아들은 엘르아다이고 엘르아다의 아들은 다핫입니다. 다핫의 아들은 사밧이고 사밧의 아들은 수델라입니다. 에브라임이 또 에셀과 엘르앗이라는 아들을 두었는데 그들이 가드로 가서 그 성 백성의 소와 양을 훔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드 원주민들이 에셀과 엘르앗을 죽였습니다. 이 일 때문에 그들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동안을 슬퍼하자 그의 가족이 와서 그를 위로했습니다. 그 뒤에 그가 다시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여 아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에브라임은 아들을 얻었으나 자기 집에 재앙이 내렸으므로 그 아들을 브리아라고 불렀습니다. 에브라임의 딸은 세에라입니다. 세에라는 아래 베토론과 위 베토론과 우센세에라 성을 세웠습니다. 브리아의 아들은 레바와 레셉입니다. 레셉의 아들은 델라이고 델라의 아들은 다한입니다. 다한의 아들은 라단이고 라단의 아들은 암미훗이고 암미훗의 아들은 엘리사마입니다. 엘리사마의 아들은 눈이고 눈의 아들은 여호수아입니다. 에브라임의 자손은 베델과 그 주변 마을에 살았으며 동쪽으로는 나아란과 그 주변 마을, 서쪽으로는 게셀과 그 주변 마을, 그리고 세겜과 그 주변 마을에 살았습니다. 그들의 땅은 아사와 그 주변 마을까지 이르렀습니다. 므낫세 땅의 경계는 베스안의 여러 마을과 다안악과 그 주변 마을, 무깃도와 그 주변 마을과 돌과 그 주변 마을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인 요셉의 자손이 이 마을들에서 살았습니다.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입니다. 그들의 누이는 세라입니다. 브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며 말기엘은 비르사이세 아버지입니다. 헤벨은 야블렉과 소멜과 호담과 그들의 누이 수알을 낳았습니다. 야블렛의 아들은 바삭과 빔할과 아스와시니 이들이 야블렛의 아들입니다. 소멜의 아들은 아히와 로가와 호바와 아람입니다. 소멜의 동생 헬렘의 아들은 소바와 임나와 셀레스와 아말입니다. 소바의 아들은 수아와 하르네벨과 수알과 베리와 이므라와 베셀과 훗과 사마와 실사와 이드란과 후에라입니다. 예델의 아들은 여분네와 비스바와 아라입니다. 울라의 아들은 아라와 한니엘과 리시아입니다. 이들은 모두 아셀의 자손으로서 각 집안의 지도자이며 뛰어나고 훌륭한 용사들입니다. 이들의 족보에는 군대에 나갈 만한 용사 2만 6천 명이 올라 있습니다.

0: FEBC 극동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모닝프레이즈 박은아입니다. 오늘은 2026년 6월 27일 토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혹시 해외 나가서 기차를 잘못 타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일본에서 아찔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도쿄에서 근교 도시로 간 기차를 타야 했습니다. 그런데요. 잘못한 걸 아는 순간 기차 문이 닫히고 그냥 출발해버린 겁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완전 반대 방향이면 어쩌지 하고 눈앞이 캄캄해질 때쯤 일본인 여학생이 한국말로 제가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그 청년이 차장님에게 열심히 통역해준 덕분에 따로 비용을 내지 않고도 또 무사히 환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환승역까지 갈 때 마음이 어찌나 든든하던지요. 그리고 다음 기차를 탈 때까지 플랫폼에서 같이 기다려주기까지 하더라고요. 참 친절하죠? 기차를 타고 생각해보니 이 청년이 베푼 친절이 꼭 복음을 전하는 일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기차에

그래서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바른 길을 안내해 주는 일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렇잖아요. 인생이라는 기차 안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불안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이라는 목적지로 잘 갈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는 것이니까요. 그러려면요, 이 청년처럼 다정한 마음도 필요하겠지만 어디서 언제 내려서 또 어떤 기차로 몇 시에 갈아타야 되는지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겠지요. 오늘 아침 낯선 땅에서 길잡이가 되어준 그 청년을 떠올리면서 다니엘서 13장 3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네, 오늘도 복음의 가이드가 되는 복된 날 되시길 응원하면서 모닝프레이즈 출발하겠습니다. 라이플로드 싱어즈의 찬양입니다. Every time I feel the spirit.

네, 옹기장의 찬양 메들리까지 함께하고 오셨습니다. 일본에서 잘못된 기차를 탄 이야기 하면서 모닝브레이즈 문을 열었는데요. 그때 그 일본인 청년이 마냥 다정한데 착한데 정작 기차 정보를 잘 모르고 잘못 또 알려줬다면 저는 다시 길을 헤맸을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비슷하겠죠? 우리가 전하는 자가 진리의 말씀을 잘 알아야겠습니다. 따뜻한 위로를 넘어서 예수님이라는 정확한 방향을 짚어줄 때 진리의 힘이 더 나타나겠죠? 오늘 하루 길을 잃고 서성이는 누군가에게 다정하고 똑똑한 길잡이가 되는 날 되시길 응원합니다. 바리톤 홍성선의 네온의 극히 깊은 데서 그리고 박신학 화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아들의 반란으로 고통 가운데 있던 다윗은 시편 27편을 통해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하여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한용재의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소프라노 황은경의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찬송과 이어졌습니다. 가만히 보면요, 세상이 팍팍하고 어둡다 하지만 묵묵히 제자리에서 주변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다정한 분들이 참 많죠. 오늘 하루 거창한 일은 아니더라도 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 따뜻한 길잡이가 되어주면 어떨까요? 밤하늘에 조용히 빛나는 별처럼 말입니다. 줄리어드 트리오의 연주 찬양 함께하면서 모닝프레이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은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 문화 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 기업 덕청건설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천건설과 함께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잠언 16장 23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공교한 솜씨, 아름다운 생활 문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여 온세미로 공방, 행복한 선물 만들기에서 함께합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마을 진지혜입니다. 브라질 아마존강은 세계 최대의 하구를 가졌습니다. 7만 평방킬로미터나 되기 때문에 양쪽 언덕은 잘 보이지 않는데요. 그래서 처음 이 하구에 가본 사람들은 강에 들어선 것이 아니라 바다 한복판에 있는 줄로 착각하기 쉽다고 합니다. 대서양에서 폭풍 때문에 오래 표류한 배 한 척이 식수를 구하기 위해 겨우 이 하구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해도상으로는 분명 아마존 하구에 도착할 때가 됐는데도 여전히 언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침 다른 배 한 척이 내려오고 있었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식수를 구하고 있는데 아마존 강은 도대체 어느 쪽입니까? 그러자 그 배에서는 이런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당신들은 맑은 물 한복판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물통을 내려 뜨기만 하십시오. 라고 말이죠. 이 이야기 속 배가 이미 맑은 물 한복판에 있었듯이 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는 이미 은혜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성취됐기에 우리는 이미 구원이라는 맑은 물 한복판에 있는 겁니다. 은혜를 구한다면 지금 물통을 내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부르지요. 이미 넘치도록 나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생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는 물통을 내리는 자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귀한 선물인데요. 날마다 말씀 가운데 거하며 은혜를 만끽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제임스 심프슨. 그는 세계 최초로 마취제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매우 영리해서 14살의 나이에 대학에 입학해 의학을 공부하고 29살의 나이에 에딘버러 대학의 산과학 교수가 됐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면 외과 수술을 받는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을까 깊이 생각하게 됐는데요. 그러던 중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다는 말씀에서 큰 영감을 받습니다. 의학적으로 갈빗뼈를 꺼내는 것은 매우 큰 수술인데 아담은 깊은 잠에서 깨어나서는 고통을 전혀 느끼지도 못한 듯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는 탄성을 바랬다는 말씀을 보면서 수술용 마취제 개발에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아, 1847년 11월 클로로포름이라는 무거운 액체를 실험하게 됐고 이것을 마취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발견은 현대의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위대한 업적이란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그가 훗날 에딘버러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 한 학생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교수님의 인생에 있어 가장 가치 있는 발견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의 가장 가치 있는 발견은 나 자신이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이심을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라고 말이죠. 죄인 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 되심을 믿으며 감사할 때 우리의 인생은 그 위대한 발견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과 천국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누리는 매일 매 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의 찬양이 있는 마을 듣고 계십니다. 매주 토요일 이 시간에는 같은 찬양 다른 느낌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동일한 곡, 동일한 가사지만 부르는 사람에 따라서 또는 같은 가사, 같은 성경 구절을 인용했지만 곡이 달라서 또 다른 느낌과 감동을 주는 그런 찬양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렇게 같은 찬양인 듯 다른 느낌을 주는 찬양들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의 고백과도 같은 찬송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준비했습니다. 내가 어떠한 죄인인지는 내가 가장 잘 알고 있지요. 이런 못난 죄인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정말 놀랍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런 못난 죄인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함께 부르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도 세 곡의 찬양 준비했는데요. 먼저 아카펠라 찬송입니다. 안산시립합창단의 목소리로 들으시겠고요. 이어지는 찬양은 피아노 선율과 보컬이 아름답게 어우러진 찬양입니다. 한부영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끝으로 의정부 기독연합합창단의 성가곡 들으실게요. 성령의 힘으로.

활용 장비를 갖춘 채 경기에 임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비는 몸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은 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상대 선수에게 치명적인 부상을 줄 때도 있습니다. 이렇듯 인간이 만든 방비도구란 하찮은 겁니다. 율법이나 도덕이라는 의리의리한 장비도 우리 인간을 죄에서 건져낼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고행을 하고 선한 의지를 갖고 있어도 죄에서는 자유하지 못한 겁니다. 죄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독생자 예수를 통한 구원의 길 뿐이지요. 때로는 세상의 방법이 그럴듯해 보이지만 외형만 그럴 뿐 실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죄는 잠시 덮어두거나 임시 방편으로 처리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죄 앞에서 인간은 생명이냐 사망이냐 이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생명을 원한다면 오직 하나,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입니다.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내가 기억하는 또 한 가지가 있으니 나 그것을 기억하며 희망을 붙든다.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은 다함이 없고 그분의 자애로운 사랑은 마르는 법이 없다. 그 사랑은 아침마다 다시 새롭게 창조된다. 주의 신실하심이 어찌 그리도 크신지. 예레미야애가 3장 21, 22절. 어떤 상처는 다른 상처들보다 치유하기가 어렵고 또 어떤 걱정은 지속적으로 불쑥불쑥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힘을 내십시오. 결코 다함이 없고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기억하며 희망을 꼭 붙드십시오.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묵상으로 시간을 보낼 때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도록 사랑과 자비를 새로이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말씀하실 수 있도록 공간과 시간을 내어드리십시오. 새로운 생각들에 마음을 열어보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서 만나주실 겁니다. 주님, 의심과 시련, 염려의 때에 저를 위해 항상 사랑과 자비를 새로이 공급해 주시고 매일 아침 함께하고 계심을 상기시켜 주십시오. 제 마음 깊이 말씀해 주십시오. 저를 향하신 끝없는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한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 깊은 늪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당황한 나머지 빠져나오려 발버둥을 쳤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도리어 몸이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빨려들어가는 절망을 맞이했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한 철학자가 그 모습을 보고 조심해서 걸었어야지 라며 훈계하고 지나가 버렸고, 도덕학자는 스스로의 힘으로 의지를 굳게 먹고 헤쳐나오라 라고 소리칠 뿐이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가슴까지 늪이 차올라 이제 죽음만을 기다리던 그 순간, 뭇에 서 있던 한 농부가 단단한 밧줄을 던져 나그네를 아무 조건 없이 바깥으로 끌어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던 죽음의 자리에서 오직 위로부터 내려온 밧줄 덕분에 마침내 새 생명을 얻게 된 거죠. 우리가 믿는 참된 구원의 신비도 이와 닮아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구원은 내가 가진 지식이나 노력 혹은 대단한 선행으로 스스로를 증명해내는 성과가 아닌데요. 죄와 절망이라는 깊은 수렁에 빠져 허우적대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라는 사랑의 밧줄을 던져 값없이 건져주신 전적인 은혜입니다. 지금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무력감과 삶의 무게로 낙심되고 있다면 나를 향해 내밀어진 주님의 손을 믿음으로 꼭 붙잡아보면 어떨까요? 나의 어떠한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의 구원을, 그 감격을 날마다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로마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 한글.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의 이름과 따뜻한 마음을 품은 도시 바로 세종시입니다. 글자가 문화를 만들고 문화가 도시를 키우는 한글이 살아 숨쉬는 도시 대한민국의 대표 한글 문화도시 세종특별자치시가 한글의 더 큰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0: KBS 이매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매주 토요일 이 시간은 청주중부 명성교회 탁신철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지혜의 부요, 당연한 것을 당연히 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우리 몸의 세포가 37조입니다. 근데 이 37조가 협력해서 다른 쪽으로 가지 않고 함께 협력해서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 뭐 이런 것들을 감당한다. 여러분, 37조가 얼마나 대단한 숫자인 줄 아십니까? 세계 인구 80억입니다. 그 80억에 4,600배가 이제 37조고요. 만일 잠 안 자고 그 37조를 계속 세어본다. 얼마나 걸릴까요? 저도 놀랬습니다. 117만 년. 그렇게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몸에 이 세포들이 정확하게 부분 나눈 그러한 기관 따라 작동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과 좀 연관된 듣는 것을 잠시 생각해 보면, 일단 우리가 소리를 들을 때 이게 기적 같은 일이라는 것이죠. 고막에 소리가 전달이 됩니다. 0.1mm의 이 고막에 전달이 되면 이 고막은 정말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그게 이제 기계적 반응쯤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호와 소리를 중이에 전달을 합니다. 중이 안에는 뼈가 있는데요. 망치뼈, 모루뼈, 또 등자뼈. 특히 등자뼈는요, 우리 몸 중에서 가장 작다 하네요. 쌀알보다도 더 작은 이 뼈 비롯해서 이 세 가지 뼈가 이 소리를 증폭을 시킨다 합니다. 그래서 달팽이관으로 또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소리를 분석한 이후에 청신경에 전달을 합니다. 이 청신경이 뇌에 전달하는데, 그때 전기 신호로 변환을 시켜서 그렇게 뇌에 전달을 하고, 우리가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바로 이 음성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듣게 된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귀 들려오는 소리를 듣는 이때에도 우리들의 혈관 10만 키로, 지구가 4만 키로니까 두 바퀴 반을 도는 그런 길입니다. 거기에 혈관이요, 잘 지금 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심장이 하루에 10만 번 뛴다고 하지요. 그 심장도 정확하게 뛰어줘야 되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협동해서 그렇게 소리를 하나 들을 수 있다. 그러면 시신경은 또 어떻고요? 이 미적 감각, 미감은 또 어떻고요? 모든 것이 그렇다. 여러분, 인생에서 많은 비극은 특별한 것을 잃어서가 아니라 당연한 것의 소중함을 잊어버린 데서 시작된다 하지 않습니까? 건강도, 가족도,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습니다. 자주 경험하다 보니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고 싶은, 가져야만 한 그런 지혜는 이 당연함 속에 담긴 은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솔로몬을 보십시오. 그가 특별한 하나님 앞에서의 행실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특별히 강구를 해서 그래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지혜가 특출했다,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행한데, 그런 당연함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지혜도 주시고 섭리도 하시고 역사하셨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먼저 우리가 간단하게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몇 가지 교훈을 나누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5절부터 9절을 보게 되면 기브온에서 1천 번제를 드린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먼저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자,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왕이 되었지만 자신은 작은 종이, 작은 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실체를 알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대화하는 배경을 좀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꿈속에서 하나님이 질문하시고 대답하고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꿈속뿐만이 아니라 솔로몬의 모든 삶에 이러한 하나님과의 교감, 하나님과의 교제가 계속되었다. 사실 이것을 나타내기 위한 본문, 꿈속 대화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이렇게 기도하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소제목이 그렇죠. 소돼지의 제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와 대화하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시고 말씀하고 싶어 하시고 또 우리의 말들을 듣고 싶어 하신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이 솔로몬의 이러한 대화는 어찌 보면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수행하고 있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 있다면 그러면 그렇게 적절하게 대화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을 기도라 하지 않습니까? 이 기도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사실 의무라는 사실을 먼저 마음에 새기십시다. 어찌 보면 믿음 생활, 기도가 반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흔들리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기도 가운데 붙드는 것이지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는 준비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투가 아니잖아요.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거니 받거니 대화하면서 계속 나아가는 그 모습, 바로 그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시죠. 하나님께서 항상 깨달음을 주실 수밖에 없지요. 이와 같은 모습을 여러분 또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듣는 마음을 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9절부터 12절을 보게 되면 솔로몬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참 놀랍습니다. 저나 여러분 같으면 좀 정말 필요한 것 달라고 했을 텐데 물질을 좀 달라고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해할 수 없는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을까? 또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이 간구의 소원을 듣고 기뻐하셨을까? 이것이면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듣는 마음에 대해서 좀 잠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듣는 마음. 하나님의 뜻은 듣고자 하는 사람에게만 들린다. 그런 의미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먼저 들어야 합니다. 태도가 그래야 한다는 것이죠. 백성의 아픔을 들어야 하고 억울한 사람의 소리를 당연히 들어야 합니다. 솔로몬이 왕이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왜요? 왕이지만 그 전에 성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지요.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잘 듣는 사람이죠. 요즘에 새벽기도 시간에 고린도 교회를 살핍니다. 고린도서를 통하여서 그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 교회는

왜 이렇게 망가졌는지,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는지 반면교사 삼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망가질 단 한 가지 이유는 바로 너무 말 잘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헬라 철학에 능한 이들이 있었고, 그 헬라 철학은 어려서부터 이 아이들에게 수사학을 가르칩니다. 수사학이 말 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파토스, 뭐 에토스 뭐 이러면서 뭐 기승전결, 서론본론, 결론, 말을 논리적으로 해야 된다. 그것을 계속 가르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볼 때에도 고린도서는 사도 바울이 쓰지 않았겠습니까? 너무 말을 잘하는데 듣는 귀가 없어요. 본인이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하고 말했는데도 전혀 한 귀로 들었다 그냥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러니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의 주제는 제가 볼 때는 듣는 귀, 듣는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잘 들을까요? 사실 그렇지 않지요. 만일 잘 듣는 성도의 본성이 원래부터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그토록 많은 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수 있는 자는 반드시 들어야 된다, 이런 말을 안 하셨겠지요. 정말 듣지 않으니까 제발 들으라, 이런 말로 그렇게 주님은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실 인간의 첫 번째 죄도 듣지 않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소리를 들었지요. 첫 초대왕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보다는 자기 마음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집중했지요. 그런데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했다. 그러고 보니 이렇게 듣는 마음을 구한 기도자, 예배자, 성도는 정말 없었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없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듣는 마음, 듣는 귀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할 이유가 또한 여기 있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릴 마음이 우리에게는 없다. 근데 하나님은 정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니 너무 기뻐하신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듣도록 마음을 다해야 되겠지요. 지금도 다른 시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 얼마나 우리와 교감을 이루고 교제를 하고 그러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정말 듣고자 하지 않지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귀를 여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고 양심의 소리를 듣고 이웃의 아픔을 듣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혜 자체라는 것이지요. 소개하고픈 한 인물이 있습니다. 맥도날드의 창업자 레이 크룩이라는 인물입니다. 이분이 52세까지 실패만 있는 인생 그런 길을 걸었습니다. 당뇨, 관절염에 시달렸고요. 가진 것이 하나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햄버거 가게를 방문하게 됩니다. 나중에 그 가게를 인수하게 되고 그 가게에서 맥도날드 햄버거 신화가 시작됩니다. 그 가게를 쳐보자마자 이거다, 이 가게 인수하면 되겠다, 그래서 없는 돈을 다 털고요, 몇 년의 여러 일들을 감당하면서 겨우 작은 가게, 그것을 큰 돈 들여 샀다라는 것입니다. 훗날 크게 성공했을 때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 가게가 된다, 이렇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는가? 레이 크룩은 그 질문 자체가 틀렸다 말했습니다. 한눈에? 한 번에? 그렇지 않다. 종이컷 외판원으로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식당을 다니며 배우고 실패를 경험하고 관찰하며 얻은 안목이 있었기에 알아볼 수 있었다.

는 햄버거 맛, 뭐 햄버거를 본 게 아닙니다. 척 보니까 이 가게 다르구나. 그 시스템을 본 거예요. 어떻게 30초에 한번 햄버거를 제공할 수 있나? 어떻게 저 사람들은 종업원들인데 저렇게 능란하게 초시계처럼 맡은 바를 일목요연하게 움직일 수 있고 저렇게 음식을 제공할 수 있나? 그걸 보고 맞다. 저런 시스템이라면 크게 부응할 수 있고 세계화 성공할 수 있다. 그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는 지혜도, 오늘 본문의 이 지혜도 마찬가지라 확신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로 듣고 인생을 배우며 듣는 과정을 통해서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라는 것이 귀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듣는 마음은 한 번 듣고 몇 번 듣고 끝 이런 것이 아니고 계속 듣는다, 계속 기울인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나중에 아쉽게도 솔로몬은 이런 마음을 잃어서 문제가 되었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에 이때에는 열렬하게 정말 듣는 마음을 간구했고 들으려고 노력을 했고 그럴 때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듣는 마음 구하십시오. 여러분, 듣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여러분들의 여생 더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은혜를 받았다면 감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13절부터 1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지혜뿐 아니라 부귀와 영광까지 더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봐야죠. 지혜 구하면, 또 하나님이 이런 분명한 지혜를 주신다면 부귀와 영화가 반드시 따르는 것일까?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지만 물질적으로 넉넉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예레미야, 이사야, 또 신약성경의 세례 요한, 바울, 중요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물질이 풍족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물질 때문에 부족한 것을 못 느꼈을 뿐이지요. 저는 그 모습을 영적 부요함이다 이렇게 진단하고 싶고요. 하나님께서는 간구하는 자, 구하는 자, 뭐 지혜를 구하든 어쨌든 하나님께 바짝 대화하고자 하며 가까이 오는 이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 주신다. 저는 그 필요한 것 주시는 그 자체가 영적 부요함이라고 확신합니다. 만족, 그 만족이 필요한 이에게 만족을 주시지요. 기쁨, 감격, 능력, 필요한 이들에게 적절하게 주님이 주시지요. 바로 그런 그때그때마다의 하나님 채우심에 그 필요함을 채우시는 것을 누리는 것, 그것이 영적 부요함 아니겠습니까? 돈이 없다 해도 문제가 안 되죠. 왜? 영적 부요함이 있으니.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했지요. 범사에 감사했지요. 똑같은 우리가 같이 나누었던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만사 형통했다. 범사에 형통했다. 이것이 창세기 39장 나오는 요셉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영적 부요함으로 우리를 풍성케 하실 줄 믿습니다. 죽게 나올 때, 주님만을 바라볼 때 그렇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것은 사실 육적인 부귀영화 주시냐 안 주시냐 이게 아니고요. 주목해야 할 장면은 그 다음이지요. 오늘 본문 보게 되면 꿈에서 깨어난 솔로몬은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나아갑니다. 언약궤 앞에 섰다, 번제를 드렸다,
화목제

예배를 드리고 잔치를 베푼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의 사인을 받은 이후에 가졌던 일련의 솔로몬의 행동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감사했다라는 것이지요. 15절에도 감사제를 드렸다, 감사했다라는 것이지요. 은혜를 받았으니 감사한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감사에 대해서 좀 주목해 보십시다. 적어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보는 이 감사는요,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 중에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반대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은 받은 것보다 없는 것에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메시를 아시죠? 요즘에 축구 때문에 굉장히 각광받는 이름인데요. FC 바르셀로나가 아직 무명의 소년 리오넬 메시를 영입할 때 이야기를 잠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단이 계속 망설였습니다. 왜냐? 이 메시는요, 성장 호르몬 결핍증이라는 아주 축구선수에게 치명적인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GHD라고 하는데, 이 병에 걸리면 그냥 두면 140cm를 넘지 못하는 키를 갖게 됩니다. 성장 호르몬을 아무리 투여해도 170 넘지 못해요. 그러니 재능이 있어 보이지만 추조할 수밖에 없죠. 호르몬제가 또 얼마나 비싼지 모릅니다. 그러나 테크니컬 디렉터, 기술 감독 카롤렉스 렉사흐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이 소년을 놓치면 후회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식당 냅킨 위에 계약 의사를 적었습니다. 훗날 그 냅킨 계약서는 영국 경매장에서 13억에 팔렸습니다. 냅킨 한 장에 13억이에요. 거기에 뭐 본인 비롯한 우리 구단이 이 아이를 영입한다, 메시를 영입한다, 메시 아버지는 언제부터 참여한다, 뭐 이런 거 간단하게 적혔는데 이게 13억이에요. 중요한 것은 왜 카롤렉스가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요? 남들 보지 못한 가치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메시의 가치, 구체적으로 이 사람은요, 이 메시는 키가 적어도 키가 적기 때문에 낮은 무게중심을 갖고 있다. 그리고 폭발적인 드리블, 이 두 가지가 조인되면 엄청난 프리미어의 반향을 일으킨다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두 가지를 사토로 인도했지요. 감사도 마찬가지지요. 이 감사는 없던 가치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가치 그리고 은혜를 발견하는 능력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숨 쉬는 것, 오늘 예배하는 것, 오늘 가족과 함께 하는 것,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의 가치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 진단해 보십시다. 우리 입술에 감사가 많은가, 원망이 많은가. 결국 감사란 은혜의 가치를 알아보는 영적 안목이라는 것입니다. 그 안목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오늘 기도하는 것이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이 평범해 보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읽는 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는 헛된 시간이 없습니다. 맥도널드 햄버거 창업주 레이 크룩의 말을 인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하룻밤 만에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밤은 30년의 기나긴 시간이었다.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성공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 뒤에는 배우기 위해서 눈물 흘린 시간, 실패했던 시간, 계속 관찰했던 모든 시간, 그리고
포기하지 않

0: 났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묻고, 오늘도 말씀을 듣고, 오늘도 감사하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정말 그것은 화려한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너무 평범하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언제나 그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솔로몬 기억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그랬잖아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도 그런 사람을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행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참된 부요로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더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청주 중부 명성교회 탁신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 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 번호 043-295-5533, 043-295-5533번 청주 중부 명성교회로 문의하시거나 대전 전화 042-828-9330 대전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강가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1: Motherwise, we would like to be wise mothers.
2: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시간입니다. 우리의 참 소망이신 하나님 안에 깊이 뿌리 내리기를 바라는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오늘도 이 시간 함께 하시며 가정의 식탁 문화가 회복되고 성경적인 가정

일어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경 속에 등장하는 먹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알아보고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요리 레시피도 소개해드리는 성경 속 음식 이야기 코너로 함께하겠습니다. 음식을 준비하는 주방도 또 함께 나누는 식탁도 하나님 뜻을 알아가는 거룩한 예배의 장소가 되면 좋겠는데요. 오늘 방송은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1069로 문자 보내주시면 방송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방송에 대한 소감이나 느낀 점, 어디서 누구와 듣고 계신지, 또 어떤 마음으로 듣고 계신지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찬양 한 곡 먼저 올려드립니다.

0: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매일 음식을 준비하는 우리 집의 부엌이, 매일 음식을 먹는 우리 집 식탁이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이 되길 바라는 성경 속 음식 이야기. 이 시간 함께해 주실 김태용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오늘도 음식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좀 먼저 나눠볼 텐데요. 오늘 성경 속 음식 이야기, 저희가 함께 나눌 음식은 무엇인가요?
1: 네, 오늘은 성경 속에 나오는 식재료는 아니지만 저희들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현장보다는 온라인으로 또 많이 드리시고.
0: 맞아요.
1: 또 교회에서 뭐 식사 교제

0: 내부도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었는데 벌써 1년이 넘게 지속되고 있어서 공동체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음식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1: 네, 음식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성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오늘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음식인가요?
0: 네, 오늘은 한국인의 소울푸드라고도 할 수 있는 비빔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1: 네, 비빔밥이요.
0: 네, 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한국 음식 1위로 늘 뽑히는 음식이기도 하고요. 한국의 문화를 굉장히 잘 표현하고 있는 음식이기도 한데 그 비빔밥의 특징이 뭐냐면 그 재료들의 맛이 하나하나 다 살아있으면서 그것이 또 함께 어우러졌을 때 전혀 새로운 맛과 향으로 굉장히 잘 어우러짐에 대한 철학이 담겨져 있는 음식이거든요.
1: 네. 아니 말씀을 듣다 보니 또 성경적이기도 한 것
0: 네,
1: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이 어우러짐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공동체에 관한 내용이기도 하죠. 하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이런 네.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저희들이 공동체성이 많이 약화되고 있는 현실인 것 같아요.
1: 네. 아니 전에 저희가 마음 이렇게 편하게 만나고 먹고 같이 떡을 나누고 교제하고 했던 게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너무 당연한 것이 아니고 네. 은혜였다. 네. 얼마나 감사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0: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교회가 그동안 또 작년 한 해 그리고 올해 들으면서 많은 시도들을 또 하고 있죠. 그래서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모임을 이어나가고 또 주의 만찬 같은 경우도 작년에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이렇게 못하신 교회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요즘은 또 나름 안전한 방법으로 또 주의 만찬을 통해서 같이 떡을 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네. 우리에게는 참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1: 참 감사하네요. 네. 정말 새로운 시도들 하기 위해서는 정말 지혜도 필요하실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우리가 그렇게까지 노력하는 이유가 저는 성경이 우리에게 바로 그 공동체성을 가르치고 있고 또 우리 교회라는 것이 공동체로 존재할 때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1: 네. 그럼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네. 우리 보고 어떻게 모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나요? 네.
0: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흔히 이 말씀을 읽으시거나 묵상하실 때 대부분의 경우는 아마 기도를 먼저 떠오르실 것 같아요. 또 바로 그 전 구절에서도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 보니까 아, 중보 기도를 강조하는 구절이구나.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가 되게 쉬우실 텐데 그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 한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 네.
0: 이것은 공동체 안에 있는 죄에 관한 문제. 즉 공동체를 어떻게 유지하고 또 공동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1: 네,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소제목이라고 할까요? 네. 거기에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이라고 네. 나와 있네요.
0: 맞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도 계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할 때 교회로 존재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라는 약속이자 또 권면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저희가 온라인 줌으로도 요즘에는 소그룹 모임, 성경 공부 모임을 이렇게 시도해 보고 네, 계시더라고요.
0: 네, 맞습니다. 네,
1: 그 안에 그렇게 모이면 네.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네. 저희가 생각할 수 있겠네요.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상황은 변하고 또 시대는 변하지만은 어떤 형식 또 어떤 방식이 되더라도 우리가 함께 모이고 또 함께 교제하고 떡을 떼는 일에 우리가 소홀히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1: 네.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성경 속 음식 이야기 음식을 통해서 한

0: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요리하시는 목사님 김태영 목사님과 함께 성경 속 음식 이야기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럼 네. 오늘 소개해 주실 조리법은 비빔밥이겠네요.
1: 네, 비빔밥인데요. 집사님 혹시 비빔밥 많이 해 드시나요, 집에서?
0: 네, 저는 뭐 간단하게 꼭 다 갖추지 않아도요. 뭐 그냥 간단하게 재료들 있는 거 넣고 네. 비빌 때도 있고요. 네. 그렇게 해서 자주 먹고 있습니다. 네.
1: 정식으로 비빔밥을 하기에는 사실 손이 굉장히 많이 가죠. 재료를 하나하나 손질하고 또 하나하나 볶고 양념하고 사실 쉽지 않은 과정인데 쉽게 하려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집에 있는 재료들로 네. 넣어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조금 더 간단하게 더 쉽게 먹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0: 네. 어떤 방법인가요? 네.
1: 아마 여러분들 삼겹살 당연히 좋아하실 것 같고.
0: 아유, 삼겹살 너무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죠.
1: 맞습니다.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식재료인데 삼겹살 활용해서 제육볶음 양념장으로 네. 또 야채도 또 많이 함께 섭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근데 제육볶음 양념으로 하면은 삼겹살로 안 하고 그냥 고기로 해도 될 텐데 왜 삼겹살 부위로 해야 하나요?
1: 네, 삼겹살 부위로 하면은 조금 더 고기에 씹는 맛이 왜냐하면 이 비빔밥이다 보니까 다른 고기로 해도 물론 맛은 있겠지만 삼겹살이 씹힐 때 느낌을 조금 더 주고 싶었었어요.
0: 네. 네. 삼겹살 네. 비빔밥이라고 그 이름 붙여도 될까요?
1: 삼겹살 제육 비빔밥?
0: 아, 네. 네. 삼겹살 제육 비빔밥. 네. 조리법 소개해 주세요.
1: 네. 삼겹살을 먼저

0: 구워주셔야 되는데 삼겹살은 좀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드실 때 자르는 크기보다 잘게 잘라주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비빔밥을 해서 같이 다른 재료와 어우러져야 되기 때문에 조금 잘게 잘라주시고요. 그것을 먼저 후라이팬에다 잘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볶아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양념장을 섞어서 같이 볶아주시면 되는데요. 양념장은 일반적인 제육볶음 양념장이면 괜찮은데 저만의 요리 팁을 하나 드리자면 저는 파인애플을 사용합니다.
1: 파인애플 갈은 거요?
0: 아니요. 그냥 파인애플을 잘게 잘라서 사용해요.
1: 아, 그래요?
0: 네. 한국 음식의 특징 중에 하나가 과일을 잘 사용을 안 해요. 과일이라고 해봐야 갈아서 소스에 네. 넣는 정도밖에는 사용을 안 하는데
1: 네, 양념으로
0: 맞아요.
1: 양념 잴 때 그렇게 그렇죠. 하죠.
0: 네. 하지만 밥이나 또 고기 이렇게 다른 야채들과 함께 섭취할 때도 과일의 단맛이 보충이 되면 굉장히 맛있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히 고추장 양념이나 제육볶음을 할 때 설탕을 넣지 않고 파인애플 그 통조림에 있는 국물 조금하고 네. 파인애플 과육을 썰어서 같이 있으면은 설탕을 더 넣지 않아도 충분히 단맛도 우러나오면서 또 그 파인애플이 터질 때의 식감이 삼겹살하고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1: 아, 그래요?
0: 네. 네. 그래서 삼겹살이 들어갔고 제육볶음의 양념이지만 평범하지 않은 굉장히 익숙하면서도 또 굉장히 상큼한 맛이 살아있는
1: 약간 동남아 쪽 음식 네. 같은 느낌도 들 것 같기도
0: 네,
1: 하고요.
0: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기와 양념을 충분히 볶아주시고 난 다음에 야채는 주로 이제 양파 집에서 많이 사용하시는 그리고 애호박 정도만 준비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것도 따로 볶으시기 힘드시면 고기 볶으실 때 함께 볶으셔도 괜찮고요.
1: 네. 그럼 다 빨갛게 되겠네요.
0: 그렇죠. 네, 혹시 그게 싫으시면은 양파하고 애호박 정도만 따로 볶아주셔서 준비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그리고 저는 이 제육볶음 양념장이 또 쌈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잖아요.
1: 맞아요.
0: 네. 그래서 상추와 깻잎을 잘게 잘라주세요.
1: 아, 싸서 먹는 게 아니고요?
0: 싸서 먹는 게 아니고 같이 비벼 먹을 수 있게끔 네. 잘게 잘라서 밥 위에 올려주시고 양파하고 호박 볶은 거 그리고 삼겹살 볶은 거를 한 숟가락 얹으셔서 비벼주시면 아마 굉장히 맛있게 한 끼를 드실 수 있을 겁니다.
1: 네. 다른 양념을 더하지 않아도.
0: 더하지 않아도.
1: 네, 고기에 다 양념이 네. 묻어 있으니까.
0: 네,
1: 그걸로
0: 맞습니다.
1: 비벼 먹으면 간이 맞겠네요.
0: 네.
1: 저는 비빔밥 할 때 아이들이 안 먹는 야채, 뭐 당근 같은
0: 네.
1: 거 이런 거 잘라가지고 채 썰어서 볶아서 넣으면 네. 아이들이 또 그럴 때 먹어서 좋더라고요.
0: 네, 맞습니다. 특히 제육 양념이기 때문에 조금 맵기를 덜 하시면 어린 자녀들도 충분히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하시는 야채들을 잘게 써셔서 같이 볶아주시면 또 삼겹살이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고 파인애플이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어서 아마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고 굉장히 맛있게 먹을 것 같습니다.
1: 네. 오늘 같이 소개해 주신 삼겹살 제육 비빔밥 재료들을 그러면은 지금 이야기해 주신 거지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삼겹살, 애호박, 양파, 대파. 대파는 어디에 들어가는 건가요?
0: 고기 볶을 때 같이 아, 넣어주시면 네. 돼요.
1: 대파, 그다음에 깻잎, 상추는 잘게 썰어가지고 네. 위에 얹고 파인애플, 통조림. 네, 양념은 제육 양념이니까 많이들 아실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0: 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1, 2, 3으로 갑니다. 고추장 1, 그리고 간장 2,
1: 네.
0: 고춧가루 3.
1: 아, 네. 1, 2, 3.
0: 네.
1: 고추장, 간장, 고춧가루를 1, 2, 3으로 네. 1대 2대 3으로 넣고 마늘과
0: 나머지는 취향대로 네. 준비하시면 됩니다.
1: 국물을
0: 되니까요.
1: 조금 넣기도 하신다고 그랬어요.
0: 설탕 대신에 파인애플을 넣는 거기 때문에 또 파인애플 과육만 쓰면은 농도가 너무 되직하기 때문에 살짝 파인애플 국물을 넣어서 농도를 맞춰주시면 괜찮습니다.
1: 네. 목사님. 아까 한 팁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네. 또 팁이 있을까요?
0: 요 팁으로 말씀드리면 고기를 절대 재워놓으시면 안 돼요.
1: 아, 그래요?
0: 왜냐하면 파인애플이 연육작용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성분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파인애플이 들어간 음식을 고기 양념을 고기에 재워놓으시면 고기가 다 흐물흐물해져 버립니다.
1: 아, 그렇군요.
0: 네. 그래서 이 양념은 미리 재워놓으시는 게 아니라

0: 그냥 볶으실 때 바로 넣어서 그날 딱 드시기 좋습니다.
1: 네. 더 간편하네요.
0: 네.
1: 이 음식을 준비하는데 가족들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요?
0: 네. 상추나 깻잎 같은 것도 우리 자녀들하고 함께 씻으면서 원래 야채는 칼이 안 닿는 게 가장 좋다고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제가 아까 잘게 써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자녀들하고 북북 이렇게 찢으시면서 같이 네. 준비를 해보시면 훨씬 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삼겹살 제육 비빔밥. 오늘 성경 속 음식 이야기 주인공 음식이었는데요.
0: 네.
1: 목사님 공동체성에 대해서 저희가 또 함께 나눌 수 있었어요.
0: 네.
1: 오늘 시간 마무리하면서 마무리 네. 말씀 부탁드려요.
0: 네. 공동체성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이 우리의 개인의 신앙 또 개인의 영적인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로 혼자서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하나님을 신앙하기를 바라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을 때는 우리가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오기를 바라셨던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만남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고 함께 공동체로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오늘은 수원 원천 침례교회 김태영 목사님과 성경 속 음식 이야기 함께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방송 어떻게 들으셨나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로 방송 들으시며 느끼신 소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다시 듣기 링크를 답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더와이즈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주님 돌보심 안에서 건강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1분 찬양,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편안한 소리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더하는 영상 음향 설계 및 시공 전문 업체 믿음의 기업 프레이즈와 함께합니다. 네.

1분 찬양,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편안한 소리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더하는 영상 음향 설계 및 시공 전문 업체 믿음의 기업 프레이즈와 함께했습니다.

0: RT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 음파 음파 수영을 배울 때 숨 쉬는 법부터 배워요. 호흡이 막히면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앞으로 나아가기보다 숨을 잘 쉬는지가 먼저인 거예요. 우리 가끔 세상이 참 미울 때 숨 막힌다, 숨이 안 쉬어진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진짜 그런 답답함을 느끼기도 하고요. 그럴 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내 자신을 탓할 게 아니죠. 고생하고 있으니까 숨부터 잘 쉬는 게 먼저인 거예요.